0: 그건 점이 아니잖아. 멍이잖아, 멍! 가!
1: 들켰는가?
0: 빨리 가, 빨리 가!
2: 내가! 바로 내가 예언 속의 용사여!
3: 어머! 저 사람 몸이 엄청 커!
4: 저 사람이 용사인가 봐! 어머!
0: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2: 잘 보시오. 자! 자! 어떻소?
0: 오! 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2: 아니, 왜 그러시오?
0: 가만 있어. 가만 있어.
2: 왜 그래? 왜 그래?
3: 어머머머머.
0: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점이 지워지네.
3: 저 점도 가짜인가 봐.
4: 근육도 가짜 아니야?
3: 에이, 실망이다. 실망이다. 에이.
2: 아유, 창피해. 어, 제가 했습니다.
0: 빨리 가, 빨리.
2: 아, 아,
5: 자, 자, 자, 자, 자. 나의 점을 보시오.
3: 어머, 하트 모양 점?
0: 어, 저기. 점이 떨어지네.
5: 응?
0: 점이 아니잖아. 하!
3: 가짜라니까. 정말. 아니 용사는 안 오는 건가?
4: 그러니까.
3: 에이, 그렇게 모두가 포기할 즈음 한 소녀가 나타났어.
4: 저기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0: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4: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 아! 어머! 신기해요!
4: 사실 한동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3: 아, 뜨거.
4: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점이 생겼지 뭐예요? 뭐지?
0: 오, 가짜 점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다면 도전해보시오. 드디어 예언 속 용사를 찾았도다!
3: 알고 보니 평범한 소녀가 용사였던 거야! 우와, 착한 사람이 검을 가져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예언가 할아버지도 진짜 주인을 잘 찾아내셨고!
6: 근데 누나! 어? 없던 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잖아! 점은 왜 생기는 거야? 점은 왜 생기는 거냐고!
3: 그러니까 그 점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궁금한
6: 땡땡 그만.
3: 알았어.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6: 쫙!
3: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점 딱지. 점 딱지야,
1: 궁금한 걸 알려줘.
7: 누구세요?
8: 우리
9: 점점점
10: 섬세포들
9: 짜잔.
1: 안녕하세요. 근데 점세포가 뭐예요?
8: 우리는 모이면 점이 되는 세포야.
5: 근데 우린 처음부터 점세포는 아니었다?
6: 그럼 처음에 뭐였는데요?
11: 우린 멜라닌 세포였어.
6: 멜라닌 세포요?
8: 멜라닌 세포가 뭐냐면 말이지.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밝은 빛을 지구로 보내는 해가 있어. 그런데 햇빛 속에는 사람의 피부를 자극하는 자외선이 숨어있지. 나는 태양이라고도 불리는 해. 나는 1년 내내 이 자외선 화살을 쏠 수 있지. 쏴쏴쏴! 쏴! 쏴!
6: 아! 뭐야?
8: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괴롭힌다.
5: 우리는 자외선을 막는
11: 멜라닌 세포!
12: 멜라닌 색소 발사!
8: 멜라닌 세포들이 나타나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4: 오, 우와! 오,
1: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4: 멜라닌 세포야, 고마워!
1: 고마워.
8: 그런데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피부색도 약간 검게 변하지.
6: 그럼 점은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생긴 거예요?
1: 에이, 아니야. 아까 점세포가 모이면 점이 된다고 했어.
6: 아, 맞다, 그랬지.
8: 맞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5: 점세포로 변한 후
11: 모여서 점이 되는 거야.
1: 아, 그럼 멜라닌 세포는 왜 점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2: 자,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누가 지치는지 한번 해보자고.
8: 이렇게 쉼없이 해가 자외선 화살을 쏘면
5: 어서 쏴! 자외선을 막아야 해.
8: 멜라닌 세포들이 힘들어하지.
4: 난 상관하지 말고 어서 자외선을 막아.
2: 쏴쏴쏴.
9: 자,
2: 자.
5: 멜라닌 색소
11: 자외선 막.
5: 나 자외선이 너무 싫어. 화가 난다. 나 삐뚤어질 거야.
2: 화가 난다.
8: 점 되자 점.
6: 점이 되자 점. 점이 되자 점.
8: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일부가 점세포로 변하고 점세포가 많이 모이면 점이 되는 거야.
6: 그렇구나.
5: 물론 자외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점이 생기는 건 아니야.
11: 그래도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점이 잘 생기지 않을 거야.
2: 또 피부 세포도 안 아플 수 있고.
1: 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를게요.
6: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도 점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5: 정답! 멜라닌 세포가 저절로 점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한 점세포가 모여서 점이 된 거지.
6: 아, 그렇구나.
8: 그럼 우린 다시 피부 속으로 돌아갈게.
12: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6: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1: 맞아.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
6: 맞아, 맞아.

0: 그럼 나 이제 점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0: 으아,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가가가.
1: 피부 자극하는
0: 햇빛 속 자외선 막기 위해 멜라닌 세포가
1: 멜라닌 색소
0: 만들어내지.
1: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0: 쩍쩍쩍.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멜라닌 세포
0: 모습을 바꿔
1: 점세포 되고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이.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 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 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그린이 뭐해?
2: 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이건 비닐, 이건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떼가지고 분리수거해야 한대요.
1: 오구오구, 우리 분리수거 대장님. 수고도 많으신데 케이크 좀 먹으면서 하세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먹어.
2: 맛있어. 엄마, 나 배부른데 좀 남겨도 돼요?
1: 그럼. 엄마가 랩으로 덮어놓을 테니까 이따가 또 먹어.
2: 네.
1: 근데 그린이 손이랑 입 좀 씻어야겠는데?

0: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밖으로 꺼내줘서 감사하도다.
1: 도도, 빈도에서 나온 김에 네 얘기 좀 해줄래?
0: 어? 내 얘기? 어, 도도새 멸종한 거?
1: 아, 그 얘기는 이미 했고.
0: 어, 그럼, 어, 나 죽어서 요정이 된 거?
1: 아, 그 얘기도 이미 했고.
0: 아, 그럼 뭐?
1: 하, 네가 어떻게 비누소에 갇히게 됐는지.
0: 아.

0: 그 얘긴 좀 긴데 말이야. 신호다. 신호. 동물들의 구조 신호야.
1: 도도, 다음에는 네 얘기 꼭 해줘야 한다.
0: 에?

0: 산은 아니고 나무도 없는 걸 보니 숲도 아니야. 여긴
1: 어? 휴게소.
0: 여기 휴게소야. 근데 휴게소가 뭐야? 너 알아?
1: 아,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할머니 댁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쉬었다 간 적이 있어.
0: 아, 휴게소는 쉬었다 가는 곳이구나. 어, 근데 휴게소에서 도대체 누가 우릴 부른 거야?
2: 예, 제가 불렀습니다만. 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1: 네.
0: 보이는데요. 근데 어디 멀리 가시는 길인가 봐요. 휴게소에서 쉬고 계신 걸 보니.
2: 예. 동물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음. 이곳이 바로 그 휴게소입니다.
1: 그럼 바다 거북이 죽은 거예요?
2: 예.
0: 아, 저랑 같은 신세로군요. 저도 300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쩐 일로?
2: 놀라지 마세요.
0: 백숙에서 신일과 둘라스틱이 괄괄괄.
1: 파라공복님이 이걸 다 먹은 거예요?
2: 예, 제가 참 어리석었죠. 사실 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헤엄치는 게 참 좋았어요. 육지에선 엉금엉금 느림보지만 바다에선 누구보다 날쌘 바다의 신사였죠. 전 뭐든지 골고루 잘 먹었어요. 바다풀, 해파리, 물고기, 딱딱한 산호나 개도 꼭꼭 씹어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야. 해파리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어라. 오, 물고기다, 맛있겠다. 맛있어.
3: 최근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바다거북의 배를 열어봤더니 뱃속에는 각종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다거북이 먹이로 착각해 먹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뱃속을 꽉 막아 바다거북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0: 죽기 전에 우리 쪽이 구조대를 불렀어야지. 죽고 나서 부르면 우리가 바다거북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2: 아니요, 비록 전 죽었지만

0: 우리 큰 인조끼 구조대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1: 그게 뭔데요?
0: 저에게는 귀여운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은 제가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도 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딸에게 제 편지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2: 배고파.
3: 와, 맛있다, 맛있겠다.
4: 잠깐, 잠깐. 가자, 거북.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5: 이거 해파리가 아니라 비닐봉지야.
2: 그래? 나 해파리랑 너무 비슷해서. 아빠가 뭐든지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하셨거든.
5: 가자, 거북. 나 지금 니네 아빠 만나고.
2: 정말? 아파트가 어디 계셔?
6: 왜? 너무 신데.
4: 아빠가 이 편지 너한테 전해달래.
2: 편지?
0: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구나. 아빠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단다.
2: 아빠.
0: 네가 크면 함께 지구 곳곳의 바다를 여행하고 싶었었는데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뭐든지 골고루 먹으라고 했던 말 취소하마.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비닐봉지인 것,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인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간 아빠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렴. 그린조끼 구조대가 너에게 편지를 전해준다니 아빠는 이제야 마음 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먼 훗날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나자. 아빠 가.
2: 아빠.
5: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신 거 다 우리 사람들 때문이니까.
2: 사람들 때문?
5: 응. 동물들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안 쓰잖아.
4: 맞아. 비닐이랑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버리는 건 다 사람들이지.

0: 모두 힘냅시다. 우리가 슬퍼만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아빠 거북이가 원하는 게 아닐 거야. 이제부터라도 바다를 깨끗하게 해서 아기 거북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1: 그래, 구름 좋게 구조돼. 부탁해. 화이팅!
0: 화이팅! 그림 쫓기 구조대, 그림 쫓기 구조 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2: 나와, 오바!
0: 좋다! 그림 쫓기 구조대에 특급 작전을 전열한다!

0: 비닐봉지 털 쓰기. 음식을 보관할 때는 랩을 쓰지 말고 보관용기를 사용하자.
1: 물건을 셀 때는 비닐봉지 대신 준비한 가방에 담아오자.
0: 음료를 셀 때는 비닐라벨이 없는 무라벨 음료를 사도록 하자.
1: 이렇게 비닐 사용을 줄이면 언젠간 바다가 북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줄 수 있겠지?
2: 여기에 담으면 돼요.
3: 와, 그린이 진짜 잘한다. 근데 왜 랩은 쓰면 안 돼?
1: 랩을 많이 쓰면 비닐 쓰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3: 그렇겠지.
1: 근데 그게 바다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3: 그게 왜?
1: 근데 그걸 바다 고기가 먹으면 바다 고기 죽어요.

0: 표정으로 말해요.
1: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2: 좋아, 준비됐지?
3: 하나, 둘, 셋!
1: 하나도 안 웃기거든.
2: 이래도? 웃었다!
1: 아, 아니거든.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2: 너무 웃겨.
4: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5: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4: 네?
5: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4: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5: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대왕님!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8: 지금 말 수 있는...

0: 건 시읍과 지읒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아야.
2: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1: 아니요. 아야 와서 좋은데요?
3: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4: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3: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2: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2: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 저기 피읍 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4: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4: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5: 아...
2: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6: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2: 웃겨? 한번 찍어볼까?
4: 웃긴 마음 팩트!
1: 우와,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7: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8: 개벽 화가 난다.
7: 화가 나? 그럼 지금 이 용사를 찍으면
4: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7: 어쩌지?
9: 개벽, 한글 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7: 죄송해요.
0: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부메랑 야! 하! 하!
1: 오! 오! 잡았다!
2: 천지곤! 파!

0: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천지 너? 전! 천지! 곧!
1: 어떻게 다 부서졌어?
2: 아,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1: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2: 오이? 정말?
1: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억,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2: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1: 찍어볼게요.
3: 슬픈 마음 획득.
1: 와, 된다, 돼. 와.
2: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1: 와.
3: 기쁜 마음도 획득!
2: 와.
0: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2: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0: 어서 사진기를.
4: 그만둬!
5: 용맹치! 지진!
0: 아이야!
1: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3: 무서운 마음 획득.
6: 무서운 마음?
1: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2: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0: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3: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4: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3: 당연하지.
4: 그럼.
7: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으로 요! 하! 하!
4: 어는 내가 쓸게. 흑! 지옥!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희읍이 요를 만나 표!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청! 표창!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10: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표정!
9: 표정!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풀이랑 꼭꼭 약속!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2: 누나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3: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났는데 넌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0: 미워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1: 라고 하시는데요?
2: 뭐야? 손공장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3: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2: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3: 라고 하시는데요?
4: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5: 청청청청청청.
3: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형님 들어와요.
2: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3: 모르겠냐, 눈의 형님도 참.
6: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7: 나의 이름은 아테노.
1: 아! 아테노?
8: 처음 듣는 이름인데?
1: 여긴 어떻게 왔니?
7: 아! 손 따라왔습니다.
8: 여긴 왜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데?
7: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2: 수영장에서?
3: 뭐야? 수영장에서?
8: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1: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7: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3: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0: 예의사!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 이놈!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3: 헛!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대! 파라파파파파파파!
2: 아, 아, 아, 아!
3: 아, 세다!
4: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들이 밀리고 있어!
5: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 누구네, 여왕님!
6: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7: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쾌속사!
1: 어? 얘 뭐야?
6: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2: 어, 여기 또. 어. 이쪽, 이쪽.
1: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7: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하다.
4: 두뇌 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5: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2: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5: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8: 성공자님! 오, 그래, 손집사. 어,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9: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8: 고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9: 네.
8: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9: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8: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0: 공작 부셔버릴 거야.
1: 초맥 발!
2: 어? 초맥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3: 아, 그래? 오, 백혈구?
0: 백혈구 님도 쓰러지셨다!
4: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5: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3: 뭔 또 누구야?
5: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3: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5: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3: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5: 소문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3: 응.
5: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3: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방.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6: 눈 가려워.
3: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7: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8: 못 보는 거죠?
7: 응?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우, 망했네, 망했어. 아데노바이러스.
3: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5: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3: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5: 잠깐! 목구멍은 왜?
3: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5: 뭐? 그건 안 돼!
3: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5: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3: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5: 눈 최고 딱지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0: 소녀는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아!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고!

0: 햇살이 따뜻한 게 핫초코 마시기 딱 좋은 날씨군.
1: 어떡하지? 어떡해.
0: 무슨 일이야?
1: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서.
0: 괜찮아. 그럴 수 있지.
1: 근데 컵이 떨어지면서 그릇도 같이 떨어져서.
0: 괜찮다니까.
1: 근데 그릇에 있던 곰시멜로도 같이 떨어져서.
0: 나가.
1: 죄송합니다. 나가요? 어디로요?
0: 꿈과 모험의 세상 놀이터로 나가.
2: 놀이터 오랜만이네. 어디 볼까?
0: 그곳에서 신나게 놀면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쏙쏙 캐내오도록. 오래 실컷 놀다가라. 알겠나?
3: 네, 알겠습니다.
4: 얘들아! 소희다.
0: 곰초이가 없으니 조용해서 좋군.
5: 곰철수님! 곰철수님! 마침 계셨군요.
0: 아니, 곰통령님이 어쩐 일로?
5: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하초코 향이 참 좋군요.
0: 자, 여기.
5: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곰초이 조수는 잘 있나요? 그 친구 예의가 아주 바른 친구인데요.
0: 예의.
1: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님. 죄송합니다, 조수님.
0: 예의는 바르죠. 하지만 전 예의 바른 조수보다 조용하고 눈치 빠른 조수를 원합니다.
5: 아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럼 조용하고 눈치 빠른 조수로 다시 구해보죠. 근데 곰초이는 어디 갔나요?
0: 놀이터에 갔습니다만.
5: 아, 놀이터? 안전사고가 많은 곳이죠. 아, 맞다. 안전사고.
1: 그게 왜 이렇게 재밌냐?
6: 내가 훨씬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여기서 자.
1: 어때? 멋있지?
7: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0: you. 응?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1: 곰초이, 놀이터 상황은 어때? 별일 없나?
2: 네, 별일 없습니다. 바비는 그네를 서서 타고 있고요. 요리랑스왕은 높은 데서 멋지게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놀고 있습니다. 응? 어디 갔지?
1: 네, 이럴 줄 알았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2: 동시에 뛰자.
3: 그래.
2: 하나, 둘, 셋.
1: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또 뛰어내릴 텐가?
3: 아니.
1: 약속했다, 어린이들.
2: 야, 나 여기서 뛸 수 있다?
3: 응?
2: 뛴다고?
3: 응.
2: 봐봐.

0: 무겁고. 자, 일어나봐. 그네를 서서 타다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다쳐서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 또 뛰어내릴 텐가?
1: 아니.
0: 약속했다, 어린이.
1: 응. 고마워.
0: 그래, 가봐.
2: 철수님, 철수님! 어?
3: 역시 철순이가 전 환상의 짝꿍입니다. 우리가 또 어린이들을 구했어, 해냈어.
0: 조수, 난 이제 핫초코 마시러 갈 테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노는지 잘 지켜보라고. 오케이?
3: 걱정 마시오, 충성!
0: 이제야 모닝 핫초코 한잔 하는군. 자, 곰시멜로를 넣고. 맛있겠다.
3: 자, 됐지?
2: 술래 간다, 이 여신.
3: 빠르냐?
4: 어떡하냐? 너 이러다 계속 술래하겠다. 으동.
3: 아우 진짜. 너 딱 기다려.
0: 으이씨. 어? 아니 이 소리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는 소리. 안 돼!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위험해! 곰초이! 곰초이!
5: 안전한 러뷰! 안전한 러뷰! 안전한 러뷰! 안전한 러뷰! 안전한 러뷰! 안전한 러뷰!
3: 어? 어?

0: 괜찮아.
1: 다행이다.
2: 다행이다. 뭐 좀 마실래? 우리가 사오자. 그래.
1: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감사합니다. 김수리 언니. 축. 속. 하나, 둘, 셋, 둘, 셋.
0: 저 왜 저래?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곰초이. 곰초이. 곰초이. 안 되겠어. 기다려라, 곰초이.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곰초이, 너 왜 연락을 안 받아? 걱정했잖아.
1: 내 맘인데?
3: 아니, 얘가 왜 이러지?
2: 철수야, 저 화난 줘봐.
3: 뭐? 곰초이, 왜 갑자기 예의가 없어진 거냐?
1: 예의? 예의 바른 조수로 오네? 난 예의 바른 보스를 원하는데.
2: 허리 봐, 곰철수. 왜 계속 나한테 반말하는데?
3: 뭐야? 이 녀석 곰초이 맞아? 여보세요? 곰통령님, 혹시 저에게 새로운 조수를 보내셨나요?
4: 아, 예의는 없지만 조용하고 눈치 빠른 조수요? 아니요, 급하십니까?
3: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곰초이, 너 혹시 놀이터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나? 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거나.
2: 아니.
3: 솔직히 말해. 요,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요.
2: 아니라고. 밑가면서 거꾸로 올라가다 떨어져서 머리 꽉 부딪힌 거. 그거 아니라고.
3: 너 역시 놀이터에서. 아니, 이것은 마블링 구토.

0: 뇌진탕 맞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 보이시죠? 이 솜하고 실이 엉켜있는 이 부분이요.
1: 예.
0: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풀리면
1: 예.
0: 환자분도 상태가 회복될 겁니다.
1: 그런데 왜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하지 않은 걸까요?
0: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혹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가
1: 예.
0: 나중에 이 상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 아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1: 곰초이!
2: 교수님 여기가 어디지?
1: 돌아왔군. 예의 바른 곰초이로. 괜찮아요. 걱정 말고 누워있어요.
3: 응? 교수님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하십니까?
1: 그냥 그러고 싶네요.
3: 싫습니다. 싫습니다. 교수님 제발 반말해 주십시오.
0: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3: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발 교수님
0: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환자분.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4: 교수님 이제 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습니다.
1: 다행이군. 혹시 다음에 또 넘어지거나 어딜 다치면 나한테 꼭 얘기하도록. 알았지?
4: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철수님이랑 놀이터에 오니까 좋네요.
1: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안전사고 살피러 온 거지.
4: 알죠. 거기! 미끄럼틀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1: 여보세요?
5: 철수님! 원하시는 조수를 찾았습니다. 예의는 없지만 조용하고 눈치 빠른 친구요.
6: 응? 내가 바로 새 조수.
5: 네? 필요 없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봐.
1: 그네 타기 딱 좋은 날씨군. 곰초이가 없으니 조용해서 좋군.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공식 뭔지 아세요?
1: 저요. 저 알아요. 1 더하기 1은 2.
2: 그건 공식이 아니야.
0: 솔직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냥 외웠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근데 이 공식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2: 2500년 전에 한 남자가 목숨 걸고 증명했어. 피타고라스.
1: 피타고라스,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 거였더라?
0: 바로 증명입니다.
2: 공식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야.
0: 피타고라스, 자신의 발견을 세상 앞에 증명해야 했던 남자. 오늘의 수상한 수학자입니다. 공식을 아는 것, 그리고 증명하는 것,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수상한 수학자를 만나러 떠납니다. Let's go! 기원전 530년,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 크로톤. 지중해의 햇살이 하얀 대리석 기둥 위로 쏟아지던 이 도시에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그는 수가 세상의 진짜 언어라고 믿었어요. 별의 움직임도 땅의 모양도 모두 수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오래된 기록 앞에 멈추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이 기록에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가 수십 가지 사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히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토판 어디에도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숫자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성립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3: 항상 같아. 어떤 질각삼각형이라도.
0: 하지만 왜?
3: 왜지? 왜 항상 성립하는 거지? 왜인지를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모르는 거야.
0: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삼각형 안에 있어. 분명히 안에 있어.
0: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숫자에만 빠져있던 어느 날,
3: 이 삼각형을 여기에 놓으면,
0: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이 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 보아라, 왜 그런지를.
1: 아하,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것보다 왜 그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군요.
0: 피타고라스는 모래 위에 큰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안에 같은 직각삼각형을 네 번 배치했어요. 손이 멈췄어요. 남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았습니다.
5: 증명해내셨군요.
0: 알고 있다는

0: 것과 왜 그런지 안다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피타고라스는 그날 모래 위에서 메웠습니다.
1: 피타고라스가 남긴 건 공식이 아니야. 왜 그런지를 논리로 보여주려 했던 태도야.
2: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거야. 수학탐정단 어떠셨어요?
1: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성립하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였던 거예요.
3: 그 집착이 수학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4: 바빌로니아인들은 12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하지만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야. 피타고라스가 그것을 증명했어. 어떤 직각 삼각형이라도 항상 같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
3: 그 집요함 저는 꽤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주왕은 주색을 탐하여 악궁과 여악을 모아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다. 중국 상나라의 주왕이 열었던 호화롭고 방탕한 잔치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를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술이 연못을 가득 채우고 고기가 숲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주왕의 즐거움을 위해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들끓는 원성과 절망은 나라 곳곳으로 번졌고 마침내 고통의 신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웃나라의 무왕은 기회를 포착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죠. 이로써 상나라는 멸망했고 무왕은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주지 육림.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궁중연회는 백성을 외면한 통치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속 고사로 흥미로운 역사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상나라가 주나라로 바뀌던 시기,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튼튼해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죠. 오늘은 이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초기 국가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그 성립과 발전 과정은 우리 민족 역사의 첫 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고조선은 요령 지역과 한반도 북서쪽을 중심으로 커나가면서 비파용동건과 미속리식 토기와 같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 중 하나인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힘이 강해졌죠. 특히 기원전 194년 중국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고조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고조선의 왕이 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철로 무기를 만드니 군사력이 강해지고 철제 농기구 덕분에 농사도 잘 되어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나뉘는 것을 더 빠르게 했고 지배층의 힘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쪽 나라들이 중국 한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 북쪽의 흉노와 손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였죠. 이렇게 커지는 고조선은 당시 힘을 키우던 중국의 한나라, 특히 한무제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무제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기원전 108년에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려고 했지만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조선 외에도 이 시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부역, 옥적,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드넓은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땅이 평탄하고 넓어서 농사짓기에 좋았고 목축업도 크게 발달했죠. 부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정치제도에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지역 이외에 나라를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관리들이 다스렸습니다. 마, 우, 저, 구는 각각 말, 소, 돼지, 개를 뜻하는 한자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을 만큼 목축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4명의 가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오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는데 이곳의 가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근처의 졸본이라는 산악지대에 세운 나라입니다. 부여와 뿌리가 같아서 초기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땅이 비옥하지 않고 산이 많아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사냥과 전투에 능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약탈경제라고도 부르는데 덕분에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다섯 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지만 점차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구려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서옥제라는 결혼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녀를 낳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동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독립적인 왕을 둔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각 읍락을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단계에 머물렀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서옥제안은 반대로 여자아이가 어릴 때 신랑이 될 집으로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 남쪽의 사만은 고조선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가 발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화는 각각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맹체였습니다. 이 소국들은 각자 신지나 읍차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고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즉 대정분리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군장들이 백성의 생활과 정치를 담당했다면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은 종교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가면 군장이라도 함부로 그를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춘추 전국시대라는 오랜 분열과 경쟁의 시기를 거쳐 기원전 3세기 말에 진나라라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은 한나라가 진나라가 닦아놓은 통일의 기반 위에서 400년 넘게 중국을 다스리며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죠. 먼저 춘추전국시대를 살펴볼까요? 기원전 770년, 견흉족의 침입을 받은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에 있는 마급으로 옮기면서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커나가며 서로 최고가 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철로 만든 농기구가 널리 쓰이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농법인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철제 무기가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죠. 이런 경쟁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나라 운영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오랜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서쪽 변방의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룬 진나라의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며 첫 번째 황제, 즉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군형제를 실시하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고 강압적인 통치와 대규모 공산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치열하게 싸운 끝에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하여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제7대 황제인 무제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무제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힘을 더욱 키웠으며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한 북쪽의 흉노를 몰아내고 고조선을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쓰며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비단길을 개척하기도 했죠. 이러한 진한 제국의 통일과 안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와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 후 3세기경부터 초기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야마타이국과 그 이후의 고부 문화는 일본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2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공격하며 혼란스러운 시기, 이른바 외국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야마타이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사람은 히미코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나서기보다 주술적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미코는 중국 위나라와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고 친위외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선물도 받았는데요. 이는 중국의 권위를 빌려 일본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약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연맹왕국의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엄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야마타이국 이후 3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나라 지방에 있는 야마토 지역에서 최초의 통일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열쇠구멍 모양의 거대한 무덤인 전방후원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무덤들은 당시 지배층의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며 특히 전방후원분이라는 통일된 무덤 양식이 일본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야마토 정권이라는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서 고분 문화가 발전하는 데에는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발전된 문물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도레인, 글자 그대로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일본에서는 주로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난을 오거나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기술과 학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철을 만드는 기술, 단단하고 회색빛을 띤 토기인 스에키를 만드는 기술, 한자, 그리고 이후 불교 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도레인들은 야마토 정권이 원시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세기경 불교 문화가 발달한 아스카 시대에는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호류지와 같은 웅장한 사찰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불상들이 만들어지며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담진과 같은 고구려의 승려, 백제 수많은 기술자들의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 후 초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기술 혁신을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 독특한 나라의 틀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들 고대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때로는 다투면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발전된 문물과 제도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 내 문화 교류망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원전부터 기원 후 초기에 걸친 동아시아 고대 나라들의 탄생과 발전,

서로 교류했던 역사는 오늘날 동아시아 나라들의 정체성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시기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성과는 동아시아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었다. 우리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먼저 수동태의 부정문부터 배워볼게요. 자, 우리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부정문 만들 때 not을 어디에다가 붙이기로 했죠? 비동사 뒤에 붙입니다. 수동태도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인 형태로 쓰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동태의 부정문도 똑같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not, PP 형태로 적어주면 수동태의 부정문 끝이에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am, are, is라고 써주고 그 뒤에 not 붙인 후에 PP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죠. was, were, not,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혔다. be, pp를 써서 수동태로 나타내 줬네요.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is not이라고 적어줄 건데, 우리 is not은 줄여서 isn't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the door is not closed 혹은 the door isn't clos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The letters are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된다라는 문장입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 are 뒤에 not을 붙여야겠죠. are not이 될 텐데 are not 줄여서 are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The letters are not delivered on Sundays 또는 the letters aren't delivered on Sundays. 편지들은 일요일마다 배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 시제 수동태 보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as 뒤에 not을 붙여서 I was not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was not 줄여서 wasn't라고 해도 되죠. 나는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the tickets were sold on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었다라는 뜻이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were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The tickets were not sold online. 혹은 were not을 줄여서 weren't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표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퀴즈. The robot is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라는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기로 했죠. is not controlled 혹은 isn't 이렇게 줄였어도 괜찮습니다. The robot is not 혹은 isn't controlled by humans. 그 로봇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2번. The lights were turned on. 불들이 turn on 하면 무엇무엇을 켜다라는 뜻인데요. 비동사에 turn의 PP 형태를 써서 수동태로 썼습니다. 불들은 켜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The lights were not turned on 또는 were not을 줄여서 weren't turned on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3번. The letter was delivered on Monday. 그 편지는 월요일

주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일 때는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써준 다음에 주어, PP, 그리고 나머지 문장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Yes, 주어, am, are, is. 또는 no, 주어, am not, aren't, isn't. 현재 시제일 때는 이렇게 대답해주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yes, 주어, was, were. 또는 no, 주어, wasn't, weren't.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Is the homework checked every Friday? 의문문의 어순을 잘 봐주세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 주어가 the homework입니다. The homework, 단수명사라서 비동사는 is를 써준 거죠. 그리고 check의 PP 형태, checked를 적어줬습니다. 숙제는 매주 금요일에 확인되니? 라는 뜻이고요. 대답할 때는요. 우리 대답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죠. The homework 대신에 it이라고 사용해 줬습니다. Yes, it is. No, it isn't. 응, 금요일에 확인돼. 아니, 금요일에 확인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이에요. Are the doors locked? are 비동사 주어는 the doors 복수명사라서 비동사 are를 적어준 거죠. locked. 락의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문들이 잠겨 있니? Yes, they are. 응, 잠겨 있어. No, they aren't. 아니, 잠겨 있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가볼까요? Was the bridge built in 2010? 이라고 했는데요. The bridge. 다리는 단수명사죠. 단수명사라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줬습니다. Was the bridge PP? build의 PP형 built를 써줬죠. 그 다리는 2010년에 지어졌니? 라는 뜻이고요. Yes, it was. 2010년에 지어졌어. No, it wasn't. 아니, 2010년에 지어지지 않았어입니다. 마지막, were the lights fixed last week? were, 비동사 과거형 써줬고요. 주어는 the lights, 복수명사라서 were를 써준 거죠. fixed. fix의 PP 형태 적어줬습니다. 불들이 지난주에 고쳐졌나요? 대답. Yes, they were. 네, 고쳐졌어요. No, they weren't. 아니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올바른 의문문을 완성하세요. 우리 수동태 의문문 어떻게 쓰기로 했죠? 비동사, 주어, PP 이 어순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비동사 is가 보여요. is 써주고, 주어는 the computer, 그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fixed, 이렇게 적어주면 끝. 그 컴퓨터는 수리되었니?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Taken were the photos on Friday. 이 단어들을 배열해 볼 거예요. 일단 비동사의 과거형 were 가장 먼저 적어줘야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photos. The photos,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 taken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의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Were the photos taken on Friday? Take의 PP 형태 taken이라고 쓰죠? 그 사진들은 금요일에 찍어졌니라는 뜻입니다. 3번, written the report was by Tom. 자, 가장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 주어는요. The report. 그 보고서예요. 그리고 write의 PP 형태인 written 적어주고 by Tom 나머지 부분은 문장의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보고서는 Tom에 의해 쓰였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주어, PP 형태로 비동사, 수동태의 의문문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the milk was kept in the fridge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되니까 the milk was not 또는 wasn't kept in the fridge. 그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지 않았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전체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법 탑3를 꼽으라면 현재완료 시제, 수동태,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완료 시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템 미션입니다. 자신이 영어 공부를 시작한 연도를 괄호 안에 쓰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몇 년부터 영어를 공부해 왔다. 이런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라는 과거의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현재의 일을 말할 때는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과거에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어를 쭉 공부해 왔다 라고 하고 싶을 땐 어떤 시제를 사용하면 될까요? 그럴 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 또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 하면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선의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시제이기 때문에 동사 부분의 표현이 되는데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예요. 자, 일단 앞부분에는 have를 써주게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has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어떤 동사의 pp 형태를 써주는데요. 이건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자, 이 과거분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동사의 3단 변화형에서 마지막에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eat, ate, eaten에서 eaten이 바로 과거분사형이에요. 이 동사의 3단 변화형은요, 이 동사의 변화형,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우리가 외우기 쉽게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3단 변화, 그리고 과거분사형을 잘 알아야 현재 완료 시제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일단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나뉩니다. 자, 규칙 변화 동사에서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finished, lived, studied, visited 이렇게 과거 분사를 만들 때도 마치 과거형 만들듯이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외워야 할 것은 바로 불규칙 변화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eat, ate, eaten, go, went, gone, lose, lost, lost, forget, forgot, forgotten 이런 식으로 리듬을 붙여서 외워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오는 형태 eaten, gone, lost, forgotten 이런 형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에서 쓰이는 PP 형태인 것입니다. 이 동사의 3단 변화형 불규칙 변화는 선생님이 게시판에도 올려두었으니까 프린트해서 따로 암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 형태 have 플러스 PP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될 때에 쓰는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lost my phone 하면 이건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과거 시제 문장이죠. 자, 다음 보면 I don't have my phone now. 이건 나는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과거에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에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I have lost my phone. 일단은 have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라는 동사는 lose인데, lose의 3단 변화, lose, lost, lost 떠올려서 맨 끝에 이 PP 형태, lost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썼을 때는 이 문장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I moved to Seoul in 2014 하면 이건 나는 2014년에 서울로 이사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 live in Seoul now 하면 이건 나는 지금 서울에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도 보면 내가 2014년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도 쭉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건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since 2014. 여기서 since 2014 하면 이건 2014년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현재 완료 만들 때 일단은 have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살다라고 할땐 live라는 동사인데 이건 규칙 변화입니다. live, lived, lived니까 현재 완료로는 I have lived in Seoul since 201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2014년부터 서울에 쭉 살아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까지 계속될 때 쓰는 시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 조금 더 비교해 보면요. 자,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상관없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수직선 상의 한 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He went to London 2 years ago. 자, 과거 시제 쓰였죠. 이 문장은 그는 2년 전에 런던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였을 때는 그가 그래서 현재도 런던에 있는지는 전혀 알수 없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아요. 한편,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것이라 했으므로, 자, 예를 들어, He has gone to London.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 이건, 자, 그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현재도 런던에 있다. 지금은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는 단순 과거의 일인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템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한 연도 있죠? 괄호 안에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예시로 2020년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2020년부터 영어를 공부해 왔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2020년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온 것이므로 현재 완료 시제로 써주면 되겠다. 일단은 have를 써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study의 PP 형태 studied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2020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이겁니다. 바로 빈칸 문제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의 일이 언제의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이 문장을 완성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엔딩 화면으로 복습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시아의 종교 분포와 그와 관련된 주민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아의 종교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러한 종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민생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시아의 종교 분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파의 차이는 있지만 크리스티교를 믿는 나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종교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아는 열대기후부터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이 나타나고 열대우림, 사막, 뭐 온대기후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도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종교 분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교의 분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교는 인도의 북부지역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초창기에는 많이 신자가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현재는 상대적으로 불교 신자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선 상대적으로 신자가 줄었지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특히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불교 신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차이나에 위치한 타이, 태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후에 군사적인 정복과 과거에 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정복과 또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주로 건조기후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이슬람교는 초록색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은 데다가 인구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아요. 다음 네 번째는 크리스교입니다. 자, 아시아에는 사실 크리스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요 나라입니다. 자, 여기 위치하는 에스파냐가 아시아로 건너와서 이쪽에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란 나라예요. 필리핀이란 나라 이름도 에스파냐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파냐 영향으로 필리핀은 크리스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에서 신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믿는 민족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교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과 민족을 중심으로 믿는 종교예요. 대표적으로 인도 그리고 네팔에서 힌두교 신자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종교는 인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 신자 비중이 높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길거리에서 탁발을 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양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밥을 공양해주는 신도들이 업보를 쌓을 수, 그러니까 덕을 쌓을 수 있고, 신도들이 덕을 쌓을 수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소유,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는 수양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생을 하는 것은 업을, 그러니까 안 좋은 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신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보면 불교의 채식 식단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나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 신자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허용된 음식만 먹을 수가 있는데

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 할림스 할랄 푸드라고 적혀 있죠. 할랄 푸드 그리고 치킨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허용된 음식은 할랄입니다. 할랄로 허용된 음식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랄이 아닌 대표적인 게 바로 돼지고기거든요.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은 금지된 것. 이 금지된 하람의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평생 동안 다섯 가지 의무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아랍어로 적혀 있는 요 문장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가 바로 메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또 성지 순례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지 순례가 성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 세계 이슬람 신도들이 성지 순례 기간이 되면은 메카로 모여듭니다. 거기에 카바 신전이라는 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을 뺑글뺑글 돌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선 활동, 자기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야 되는 자선 활동도 있고요. 1년에 한달 정도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포함한 다양한 욕망들을 억제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둥근 돔과 첨탑이 있는 요런 사원. 요런 사원은 모스크라고 합니다. 둥근 돔과 뾰족한 탑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모스크에서 종교 의식을 합니다. 다음, 크리스교입니다. 자, 크리스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톨릭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종교행위를 하고요. 개신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의식을 하게 되죠. 자, 성당과 교회, 바꿔 얘기하면 가톨릭교와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십자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종탑이 있는 성당이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필리핀에서는 예수의 성상을 수레에 싣고 거리를 행진하는 블랙 나자렌 축제가 개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필리핀은 크리스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니까요. 다음,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의 죄를 잘 씻어내야 내세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영혼을 정화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요 겐지스강의 강물이 영혼을 정화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겐지스강에 몸을 담고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겁니다. 힌두교의 종교사원인데요. 보시면 수많은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힌두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신만을 믿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는 다르게 힌두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표현된 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이런 신들이 있죠. 브라마, 소마, 시바, 야마, 비슈누 이런 신들이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와는 다르게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소가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별도의 확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덟 번째 아시아의 종교 분포와 주민생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치쳤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립협회는 무엇이며, 대한제국은 또 무엇일까? 그 내용 오늘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 결성을 주도한 서재필입니다. 강대국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등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요. 오로지 황제의 권력을 강하게 해야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요.
0: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면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 첫째 줄을 보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등장합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피신했던 서재필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 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재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피신했던 서재필이라고 되어 있죠. 서재필,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가 어디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재필은 정부의 요청으로 돌아와, 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잠깐 설명해 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재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신정변의 주역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서재필 정부의 요청으로 돌아왔다. 조선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때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미국인 신분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인 신분으로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의 이 영문 이름 있죠? 미국에서 썼던 이름이 필립 제이슨입니다. 필립 제이슨. 근데 이제 서재필이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익숙하진 않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이름 같은 거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필립 제이슨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손 박사 아니면은 뭐 피제선 박사, 피제선 뭐 이런 식으로 제선, 피제선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요. 아무튼 이 서재필 미국에 있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독립신문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을 알리는 내용들도 들어있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 그리고 뭐 서재필은 이후 뭐 관리 계약파 지식인들과 뭐 독립협회 세웠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서재필이 어쨌든 미국에 있다 조선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독립신문 발행하면서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조선이 뭐다? 자주 독립국임을 밝히는 겁니다. 자주 독립국. 뭔가 단어 자체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자주 독립.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그 나라에서 처리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자주 독립국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리고 어떻게 정부의 잘못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서재필은 아까 말했듯이 조선의 관리들 있죠. 관직에 오른 사람들, 관리, 계파 지식인들과 함께 독립협회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서재필이 뭘 했다? 독립신문 만들고 발행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를 세웠다라는 것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독립신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신문 나와 있죠. 한글판과 연문판 두 종류로 발행되어 국민을 깨우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했다라는 거. 한글판,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하자면은 한글 버전, 그리고 영문판, 영어로 된 영어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독립신문, 독립협회, 서재필 이세 가지 키워드는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읍문, 여기 영읍문 터 보이죠? 영읍문 헐린 자리 근처에 뭘 세웠다?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 원래 여러분들 이 영읍문이 뭐냐면은 청나라 사신을 이제 맞이했던 곳이거든요. 청나라 사신을 이제 맞이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독립협회의 성격이 어때요? 자주 독립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독립협회의 성격이 어때요? 자주 독립. 즉, 나라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겠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 성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영읍문은 어떻습니까? 이 청나라. 청나라는 조선 생각해보면 어때요? 예로부터 병자호란 이후부터 해서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사대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안 돼. 이 영읍문 터 헐린 자리 근처에 이제 우리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독립협회, 독립문 세웠다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독립협회의 성격을 생각하면은 이 독립문을 왜 세웠는지 나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독립협회는 자주독립, 뭐 자주독립국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나라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겠다.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영읍문, 청나라, 조선과 청나라 사대관계. 이 영읍문 터에 어떻게 근처에다가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조선, 자주독립을 널리 알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나름 만들면은 굳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암기하지 않고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독립문에 대한 내용 설명되어 있는데요. 독립의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리고 독립문은 많은 사람의 성금으로 지어졌다. 우리 친구들 실제로 아직 서울특별시 서울에 가보면은 독립문 볼 수 있습니다. 독립문 남아있고요. 서울특별시 이제 3호선 지하철 타면은 독립문역이 있어요. 거기 내리면 이제 독립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있고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있고요. 그 주변 일대에 여러분들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방학 때나 주말 때나 혹시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보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실물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독립협회, 독립문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번쯤 가보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만민공동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 백성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라 일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뭘 열었다?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만민, 말 그대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반대했다. 약간 딱딱한 문장이 등장하죠. 설명하자면 이권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러시아의 이권 요구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이때 우리 조선의 전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선의 땅을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어요? 만민공동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왜 주냐.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반대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목소리를 뭐 높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이제 핵심 키워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독립협회 서재필 그리고 뭐 이 만민공동회 독립문 이런 키워드들을 함께 엮어서 계속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독립협회는 국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는 의회 설립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회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의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보통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에 이제 참여하는 것들. 그게 바로 뭐 의회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는 의회 설립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 이를 위해서 이제는 만민 공동회에서 뭘더 확장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정부 관리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민 공동회라는 거를 열어서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뭐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 둘다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연 거긴 한데, 차이는 뭐다? 관민 공동회는 이제 관리까지, 정부 관리들까지, 관직을 갖고 있는 정부 관리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개혁안을 제출하고 고종의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추원을 어떻게 거쳐 의회를 만들기로 일단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의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일이 갑자기 변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는 뭐, 독립협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혹은 이 의회 설립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누구? 이 보수적인 관리들. 보수적이라는 말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약간 기존의 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관리들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냐면은,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모함을 했다라는 거. 공화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왕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정에서는 왕이 없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이제 정치하는, 통치하는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 독립협회?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왕이 없다? 고종이 왕이잖아요. 고종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안 되는데, 거부감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함을 했고요. 보수적인 관리들이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하였다. 독립협회 안 되겠어, 해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다시 열린 만민공동회도 강제로 해산을 시켰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이제 해산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그 정신은 여러분들 이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겨난 여러 단체들, 여러 단체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협회에서 중시했던 자주독립국, 그런 정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여러 단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리해보자면, 뭐 독립협회 하면은 뭐 자주독립국, 뭐 서재필, 뭐그 다음에 어떤 것들, 만민공동회, 독립문, 관민공동회, 이런 키워드들을 함께 엮어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뭐 비록 이제 독립협회 해산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어떻게 다른 여러 단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뭐 그런 흐름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독립신문 하면 누구? 서재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한글판, 영문판 버전이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주독립국이라는 키워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 어떻습니까? 뭐 독립문, 만민공동회, 뭐 그다음에 러시아 이권 요구 반대, 의회 설립 운동, 이런 키워드들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관민 공동회, 의회 설립 운동, 이런 것들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체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 관리 계엄파 지식 인근과 함께 1896년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서재필 하면은 뭐 독립 협회. 그래서 독립 협회를 만들었다. 이후 독립협회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문이 헐린 자리 근처에 독립문을 세워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여러분들, 그냥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문장 하나하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독립협회라는 것 자체가 자주독립, 자주독립국, 이런 키워드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영문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영문, 청나라 사신 맞이하는 곳, 조선은 청나라와 4대 관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싫어, 그리고 뭐 독립문, 자주독립국이다, 그런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의지를 널리 알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 쉽다,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정답 1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3인공동회 열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 만들었다.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 떠올리면 된다. 핵심 키워드 만들어 주었죠? 정답 동그라미. 서양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서 이권을 빼앗아 가는 것에 찬성하였나요? 아니죠. 반대하였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러시아가 절용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반대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정답 가위 표시. 보수적 관리들로부터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서 결국 해산됐다. 그렇죠. 공화정 실시, 왕이 없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잖아요.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 해산됐다.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로 볼 수가 있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미추친 이 신문이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룬 신문이 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뭐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뭐다? 독립신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요. 서재필이 창간했다. 서재필 등이 창간했다. 서재필이라는 핵심 키워드 나와 있죠? 그리고 한글판, 영문판 두 종류. 그래서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잘못 비판, 백성들이 쉽게 나라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독립신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세 가지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용이 복잡할수록 어떻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두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요. 문제도 잘 풀린다라는 것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한제국은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을 교재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이 러시아 공성 안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종이 러시아 공성 안에 머문다. 이거 뭐죠? 그렇죠. 우리 을미사변 때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명성황후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종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아관 파천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아관 파천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고 여러 강대국이 이권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문장 그대로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지금 조선의 왕 고종이 어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 정부에서는 누구의 입김이 강해질까요? 그렇죠.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조선, 너네 왕이 지금 우리 공사관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 러시아의 세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친러 그런 세력들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강대국이 또 이권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권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을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독립협회를 비롯한 사람들은 고종이 궁궐로 돌아와 나라의 자주 독립을 분명히 하기를 바랐다. 독립협회 어떻습니까? 성격 자체가 자주 독립국이라는 키워드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고종이 얼른 다시 돌아오세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말고 얼른 돌아와서 자주 독립을 분명히 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를 비롯한 사람들의 그런 염원들 확인할 수 있고요. 마침 다른 나라들도 이제 러시아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 러시아의 이런 힘이, 러시아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종은 이제 어떻게 1년 만에, 약 1년 만에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여러 말들이 나오고 특히 또 국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른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고종도 약 1년 만에 다시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무엇을 하는지가 등장을 해요. 궁궐로 돌아온 고종에게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황제국이 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고종은

0: 연호를 황후로 정하고 황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한 뒤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황제에 대한 개념이 선생님 황제랑 왕이랑 뭐 무슨 차이가 있죠? 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너무 깊어져서 그렇고 간단히 말해주자면은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 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황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황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 보면은 어때요? 청나라 황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조선은 왕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다. 황제, 왕 이런 식으로 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 황제국이 되는구나. 고종은 연호를 광으로 정했다. 연호라는 말이 뭐냐면은 연호가 황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기간 때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해를 세는 이름입니다. 황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해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광무원년, 광무2년, 광무3년, 광무4년 이런 식으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제 고종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도 이제 어떻게?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뭐 황제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황제로 즉위하고요. 그리고 황제들이 쓸수 있는 이 연호, 광무라고 이제 정하게 되고, 대한제국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선이 어떻게 이제 중국과 동등한 황제국이다. 자주 독립국가임을 보여주려는 뜻도 있었다라는 거. 더 이상 뭐 군신관계 이런 거 아니다. 우리 조선, 중국과 동등한 황제국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이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환구단은 여러분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입니다. 여기 보면은 황궁우와 환구단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황궁우 요거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고요. 황궁우와 환구단 여기 옛날 사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황색 곤룡포를 입은 고종. 이 황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 고종은 황제 즉위하고요. 대한제국으로 선포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제국 하면 핵심 키워드 뭐 황제국 뭐 광무 이런 키워드들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대한제국이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이름만 바꾸고 스스로 황제국이다 이렇게만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정책들, 개혁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광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연호가 뭐였죠? 광무였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따서 광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것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종은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한다. 대한국 국제를 발표해서 황제가 행정입법, 사법, 군사 권한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 광무 개혁도 대한제국과 관련된 키워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 이제 군대의 지휘권을 황제가 직접 갖도록 하는 원수부. 원수부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사 심화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게 알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1문자 단계에서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황제가 직접 갖도록 하는 거다. 그만큼 황제의 권한이 강해진다. 뭐 그런 느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군대의 규모를 늘렸다. 그리고 또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뭐 근대적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되는데 문장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 대한제국, 황제국, 뭐 연호, 광무. 뭐 광무 개혁? 오케이. 이런 건 알겠는데. 원수부. 그래. 원수부까지도 황제가 직접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것도 알겠어. 근데 아마 양전 사업에서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양전 사업을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교재는 약간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해 주자면 양전 사업이 뭐냐? 토지의 크기 같은 것들 있죠? 양전. 토지의 크기나 소유자.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토지의 크기나 소유자 등을 조사해서 토지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아이고, 왜 이런 걸다 조사를 하나요? 결국 뭐 때문이다? 돈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토지 장부에다가 누구 소유의 땅인지,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농지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농지 크기에 기반을 해서 뭘할수 있냐면은 세금을 또 걷어들일 수가 있겠죠. 정확히 이제 조사를 잘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이 대한제국에서는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계라는 문서를 발급해 줬다. 아래쪽에 지계 여기 나와 있죠? 뭐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언제 발급했고, 이름, 뭐 이런 것들, 토지 등급, 면적이죠. 땅의 크기, 뭐 그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양전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산업과 교육 발전시키기 위해 뭐 공장이나 회사, 학교 등을 세우도록 장려했다. 이런 거 세우도록 장려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차, 전하, 철도 같은 시설도 도입했다. 요 부분은 나중에 뒷강의에서 자세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혁들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관리들이 보수적 관리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백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 보수적 관리들이 주도해서 백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여기까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키워드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들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연호, 광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광무 뭐 원년,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런 식으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해를 세는 이름. 나라 해를 셀때뭐 1년, 2년 하는 것처럼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그리고 황제로 즉위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선포했다라는 거, 바꿨다라는 거. 그러면서 광무개혁 나와 있죠? 옛것을 바탕으로 서양제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뭐 여러 공장, 회사, 학교 등을 세우도록 장려했다. 뭐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제국 수립 직전의 상황.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 되어 있죠? 괄호 1번. 아관파천 시기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 간섭이 줄어들었나요?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네. 당연히 러시아의 입김,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겠다. 이렇게 이해의 흐름 만들어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간섭이 줄어들었다. 가위 표시. 고종이 약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다시 1년 만에, 약 1년 만에 돌아왔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입니다. 대한제국이 실시했던 근대적 개혁을 무슨 개혁? 연호가 뭐였어요? 대한제국. 광무. 이름을 따서 뭐? 광무개혁이다. 설명했었죠? 괄호 2번. 대한제국은 군대의 지휘권을 황제가 직접 갖도록 하는 무슨 부? 그렇죠. 바로 원수부를 만들었다. 아까 짚어줬던 내용입니다. 괄호 3번. 대한제국은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근대적 문서인 뭐? 두 글자로 지계를 발급하였다. 아까 아래쪽에 사진 봤었잖아요.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내용. 3번 가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지금 자료 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황궁우. 환구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황궁우는 지금까지도 건축물이 남아있다, 볼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황구단의 모습입니다.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후 무엇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나라다. 황제의 국가다. 뭐?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습관 계속 꾸준히 잘 가져가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수강평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원리는 파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19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분수의 덧셈, 이어서 문제풀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가분수의 마술입니다. 네, 오늘 받아올림이 있는 진분수의 덧셈에서는요, 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계산 실수를 줄이고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마술 갈게요. 뾰로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받아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 익히기. 그리고요, 받아올림이 있는 진분수의 덧셈 익히기.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문제풀이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보면요, 받아올림이 있는 진분수의 덧셈이죠. 우리가 받아올림이 있건 없건요, 통분을 해서 계산해 주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 딱 하나 있었죠. 뭐가 달랐어요? 네, 받아올림이 있을 때는요, 마지막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부분, 그거 하나가 딱 달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유의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3분의 2 더하기 8분의 3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요,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네, 3분의 2랑 8분의 3,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최소 공배수 24가 있죠. 그러니까 통분을 분모분자의 몇을 곱해줘야 돼요? 네, 3분의 2는요, 분모분자의 8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8분의 3은요, 분모분자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는요, 24분의 16이 됐고요. 그리고요, 8분의 3은요, 24분의 9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계산을 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24분의 25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큽니다. 가분수입니다. 이때 뭐 해줘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줄 때는요, 바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세로셈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자 25를 먼저 쓰고요, 분모 24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25 나누기 24를 하면요, 몇이 나와요? 몫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차례로 읽어주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1과 24분의 1,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4분의 1, 요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 24분의 1,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과 24분의 1, 이대로 정답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5번 문제죠. 보니까 8분의 3 더하기 7분의 6 있네요. 그렇다면요, 네, 공통분모, 최소 공배수로 통분 먼저 해줘야 되겠죠. 8과 7의 최소 공배수는요, 바로 5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분 한번 해볼게요. 8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7씩 곱해줍니다. 7분의 6이 있습니다. 분모분자에 8씩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분한 분수를 쭉 계산해 볼게요. 네, 8분의 3은요, 56분의 24가 되고요. 다음에 7분의 6은요, 56분의 네, 48이 됩니다. 네, 여기서 분모는요, 그대로 냅두는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24 더하기 48, 숫자가 조금 큽니다. 보니까 72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56분의 72, 이렇게 큰 숫자는요,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기가 조금 더 까다롭죠. 마찬가지로 세로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분자 72를 이렇게 쓰고요, 분모 56으로 나눠주겠습니다.

1과 7분의 2. 이렇게 해서 정답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어때요? 네, 우리가 여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하는 점까지 이렇게 두 부분 꼭 주의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9번 확인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번에는 7분의 4 더하기 14분의 9인데요. 네, 이렇게 7과 14는 최소 공배수 구하기가 좀 쉽죠? 몇이에요? 1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분의 9는 그대로 두고 7분의 4만 분모분자에다가 2씩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7분의 4는요. 네, 14분의 8이 되고요. 14분의 9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게요. 14분의 8 더하기 14분의 9는 바로 14분의 17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대분수로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바꿀 수 있는 친구는 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17, 14로 나눕니다. 그러면요, 몫은 1이 되고요. 나머지가, 네, 3이 되죠? 그렇다면 그대로 읽어줍니다. 1과 14분의 3입니다. 1과 14분의 3. 네, 마지막입니다.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1과 14분의 3이 그대로 정답 되는 거죠. 네, 다음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17번 문제는 5분의 2 더하기 8분의 7인데요. 어떻게 통분할 수 있을까요? 5랑 8의 최소 공배수 40으로 통분하면 되죠. 그렇다면은 차례로 5분의 2가 있습니다. 분모분자에다가 8씩 곱하면 되죠. 다음에 8분의 7은요,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통분한 내용 이어서 해볼게요. 5분의 2는요, 40분의 16이 되고요. 다음에 8분의 7은요, 그대로 40분의 35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더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40분의 5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셈으로 함께 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51 나누기 40은 1. 그리고요, 나머지가 11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4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1과 40분의 11.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어때요?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그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당부하는 말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오른쪽에다가 네, 몇을 곱해야 되는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도 이렇게 세로셈을 이용해서 꼭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전부 다 거치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굳이, 네,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쓴 글씨처럼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바로 한 번에 이쪽으로 점프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이쪽으로 점프하도록 중간중간 과정들을 조금은 생략하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네, 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난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들면요, 네,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25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9분의 2 더하기 7분의 6이에요. 뭐, 어떡해요? 마찬가지로, 네, 통분해야겠죠. 몇으로요? 최소 공배수 63으로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9분의 2에는요, 분모분자에다가 7씩, 분모분자에다가 7씩 곱합니다. 7분의 6도요, 마찬가지로, 네, 9씩 곱해줘서 통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9분의 2는 몇이 돼요? 63분의 14가 되고요. 7분의 6은요, 네, 63분의 5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봤더니, 분모는 그대로 63이고요. 14 더하기 58 하니까 6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네, 68 나누기 63. 세로셈을 하면요. 68 나누기 63을 하면요. 몫은 1이 되고요.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1과 63분의 5 차례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대분수로는 1과 63분의 5.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뭐만 확인해요? 약분 되니 안 되니?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약분 돼요? 약분 안 됩니다. 이대로 정답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0분의 7입니다. 네, 둘이 약분 한번 해볼게요. 20분의 7 더하기 6분의 5.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60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요. 20분의 7은요. 분모분자에다가 몇을 곱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3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분의 5는요. 네, 분모분자에다가 10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분한 한번 해볼게요. 통분하면요, 20분의 7은요, 부모분자 30 곱해서 60분의 21, 6분의 5는요, 네, 부모분자 10씩 곱해서 60분의 50이 됩니다. 그랬더니 분모는 그대로 냅두고요, 분자끼리 더해서 60분의 71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71 나누기 60은 몫은 1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줘요? 네, 몫부터 차례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60분의 71은요, 1과 60분의 11이다. 이렇게 1, 네, 11이다. 이렇게 정답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약분까지.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니까 이대로 정답 처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요.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3일차 모든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네,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꾸는 거 조금 익숙해졌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연산력 키우기 4일차 함께 풀어볼게요. 네, 이번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우리 아까는 어떻게 풀이를 해봤나요? 네, 아까는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해보았는데요. 이번엔요, 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한번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통분한다고요? 네, 서로의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상대방의 분모 5를 곱해주고요. 5분의 3은요? 네, 상대방의 분모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2분의 1은요? 10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은요? 네, 10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요, 계산을 하면요? 분모는 그대로니까 분자끼리에서 10분의 11이 되고요. 이건 대분수로 바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죠? 10분의 11은요? 바로 1과 10분의 1과 10분의 1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약분은 안 되죠.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3번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네, 분모끼리의 곱을 이용해서 네, 바로 공통분모 구하고 통분해 볼 건데요. 5분의 3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 분모 8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 줍니다. 그 다음에 8분의 5는요? 네, 이번에 5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서 통분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네, 5분의 3은요, 바로 40분의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5는요, 네, 바로 40분의 25가 됩니다.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합니다. 정답은요, 40분의 49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네,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네요. 대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하면은요, 세로 셈으로 해볼게요. 49를요, 네, 몇으로 나눠요? 40으로 나눕니다. 49 나누기 40은요, 1이고요. 나머지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과 40분의 9, 40분의 49는 1과 40분의 9입니다. 이렇게, 네, 정답 적어줄 수 있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죠. 8분의 3 더하기 16분의 1인데요. 이번에도 서로의 곱을 이용해서 공통분모 구하겠습니다. 8과 8분의 13은요, 분모에 16씩 곱해주고요. 다음에 16분의 11은요, 분모에 8씩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니까요, 네, 통분을 해주면요, 8분의 3은요, 계산이 좀 어렵지만 선생님 바로 할게요. 128분의 48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하면요, 숫자가 괜히 커질 때가 좀 많이 있죠. 다음에 16분의 11은요, 128분의 88입니다. 네, 그래서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보았을 때요, 48 더하기 88 뭐예요? 이건요, 136이 됩니다. 136.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네, 얼만큼 차이 나요? 네, 딱 8만큼 차이 나니까 1과 128분의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보니까요, 128분의 8. 이거 약분 될것 같지 않나요? 네, 약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128을 8로 한번 나눠볼게요. 숫자가 크니까 세로 셈으로 하겠습니다. 128을 8로 나누면요. 네, 여기 이렇게 10의 자리부터 보면요. 12 나누기 8은 1. 나머지는 48. 그래서 48을 8로 나니까 16 해서 나머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8 더하기 8은 16, 8은 1. 그래서 정답이 1과 16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분모끼리 통분을 했을 때는요, 숫자가 커지기도 하지만, 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9분의 7 더하기 27분의 8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와, 이렇게 곱해서 우리, 네, 같이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9에다가요, 곱하기 27. 마찬가지로, 곱하기 27. 27분의 8도요, 마찬가지로 9씩. 9씩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네, 계산이 조금 힘들죠? 보면요, 236분의 7은요, 네, 189가 되고요. 그 다음 27분의 8은요, 어떻게 돼요? 네, 236분의 897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요, 네, 어떻게 되냐면, 236분의, 네, 분모, 분자끼리 더하면, 네, 바로 261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36과 261. 네, 딱 25만큼 차이 나니까 대분수로는 1과 236분의 25.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혹시 약분이 될까요? 약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8분의 5 더하기 12분의 7인데요. 이번에도 서로 분모끼리 곱하는 방식으로 네, 함께 통분해 보겠습니다. 8분의 5 분모 분자에다가 10. 2씩 곱하고요. 12분의 7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네, 8씩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분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8분의 5는요, 96분의 네,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7은요, 분모 분자가 네, 96분의 56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96분의 분모는 그대로 분자만 더하면요, 116이 됩니다. 보니까 어때요? 네, 여기서 대분수로 바꾸면요. 딱 20만큼 차이가 나니까 1과 96분의 20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약분하겠습니다. 둘다 짝수죠? 2로 약분하면요. 96은 48, 20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약분됩니다. 48 나누기 2는 24, 10 나누기 2는 5.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네, 1과 24분의 5.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네, 약분 더는 안 되죠? 네, 이게 정답 맞습니다. 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20분의 17 더하기 8분의 5인데요. 네,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네, 이거를 통분할 수 있죠? 네,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20에는 8,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8 곱해주고요. 8분의 5, 분모 분자에 20씩 곱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20분의 17은요. 160분의, 네, 17 곱하기 8은요. 100. 하고 36입니다. 네, 숫자가 크죠? 네, 그 다음에 8분의 5는요, 몇이 돼요? 바로 160분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더했더니 몇이 돼요? 네, 160분의 분자만 더하면 되니까 136 더하기 100은요, 23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대분수로 나타내니까요, 네, 여기서 보니까 1과 160분의 7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거. 약분까지 해야 됩니다. 2로 약분해 볼게요. 160 나누기 2는 80, 76 나누기 2는 38. 또 약분되나요? 둘다 짝수니까 되죠. 80은요, 2로 나눠서 40, 38을 2로 나눠서 19. 이렇게 해서 결과는 뭐가 돼요? 바로 1과 40분의 19.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 다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문제, 연산력 키우기 5일 차에서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5일 차입니다. 이번 5일 차에서는요, 우리가 받아올림이 있는 분수의 덧셈, 받아올림이 없는 분수의 덧셈, 그리고요, 다양한 풀이 방법 섞어서 함께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3번 문제입니다. 9분의 2 더하기 18분의 5인데요. 네, 어떻게 통분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할 수 있겠죠? 9랑 18의 최소 공배수는 18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네, 9분의 2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2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풀어볼게요. 통분한 분수는요, 네, 9분의 2는요, 18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분의 5는 그대로 갑니다.
18분의 4 더하기 18분의 5는 분자만 더해서 18분의 9가 되죠. 어? 이거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약분 되지 않나요? 네, 약분 됩니다. 9로 나누면요. 9 나누기 9는 1, 18 나누기 9는 2 해서 정답이 바로 네, 2분의 1.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6번이죠. 18분의 7 더하기 4분의 1인데요.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로 같이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 통분 한번 해볼게요. 18과 4의 최소 공배수는요. 네, 바로 36이 있습니다. 36으로 통분을 하려면요. 18분의 7에 분모분자에 2씩 곱해주면 되고요. 4분의 1은요. 분모분자에 9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18분의 7은요. 분모분자에 2씩 곱하니까 36분의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요. 분모분자에 9씩 곱해서 36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다? 36분의 2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약분 되나요? 약분 되는지 확인해야죠.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여기서 정답이죠. 그렇다면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이번에 12번 문제 보니까요. 어때요? 네, 16분의 9 더하기 20분의 17인데요. 이번에는요.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아,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16이랑 20. 네, 이렇게 숫자가 조금 어려울 때는요. 우리 나눗셈 방법 써가지고 네,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16과 20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4단이니까 4로 나눠보겠습니다. 16 나누기 4는 4, 20 나누기 4는 5. 또 나눠지나요?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로 곱합니다.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는 16, 16 곱하기 5는 80.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80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숫자 이용해서 통분해 볼게요. 16분의 9, 분모분자에다가 5씩 곱하면 통분할 수 있겠죠. 반대로 20분의 17은요, 분모분자에 4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문제 한번 볼게요. 네, 통분했으니까 16분의 9는요, 80분의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20분의 17은 어떻게 되나요? 네, 20분의 17은 바로 80분의 68이 됩니다. 그래서 더했더니 네, 분모는 80 그대로고요. 45 더하기 68 계산했더니 123이 나옵니다. 뭐예요? 가분수잖아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네,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23 나누기 80 있습니다. 네, 몫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몇이 남아요? 43이 남겠죠? 그렇다면 이대로 목부터 차례대로 읽어주면은 대분수로 그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80분의 123은 뭐가 된다? 1과 80분의 43이 된다. 1과 80분의 43이 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야죠. 약분 되나요? 삑! 약분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입니다. 어떻게 약분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요 한번 네, 이번에는 분모끼리의 곱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6분의 1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모를 차례대로 곱해볼게요. 8. 8분의 3은요? 상대방 분모를 차례대로 곱해보겠습니다. 60 곱하겠죠? 네, 그렇다면 통분을 하면요. 6분의 1은요? 바로 48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3은요? 네, 바로 48분의 18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돼요? 네,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8분의 26이 되고요. 마지막에 네, 약분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 됩니다. 그렇다면 약분해 볼게요. 2로 나눠 보겠습니다. 48은 24, 26은 나누기 2 하니까 13. 그래서 결과는요. 바로 24분의 13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짠. 이번엔 7분의 3 더하기 9분의 7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곱으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보면요, 7분의 3은요, 상대편 분모 9를 분모분자에다가 차례로 곱해줍니다. 반대로 9분의 7은요, 상대편 분모 7을 분모분자에 차례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통분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7분의 3은 63분의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7은요, 네, 63분의 49가 됩니다. 네, 더해볼까요? 더하면요, 분모는 그대로 분자만 27 더하기 49는 네,
바로 76이 되죠? 76. 그렇다면 이거, 네, 세로셈으로 한번 봅시다. 76 나누기 63. 76을 63으로 나눠봅시다. 빠르게 나눠보면요. 몫은 1이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13입니다. 차례로 읽어볼게요. 요렇게 차례로 1과 63분의 13. 이렇게. 1과 63분의 13.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이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8번 문제,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요. 16분의 9 더하기 24분의 11 있습니다. 네, 이번엔요, 우리 최소공배수 이용해서 한번, 네, 통분해 볼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질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16이랑 24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데, 아, 혹시 보이나요? 네, 선생님은 잘안 보이니까요. 여기서 한번 나눗셈 방법으로 함께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16이랑 24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공약수 4로 나눠볼게요. 16 나누기 4는 4. 24 나누기 4는 6.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4랑 6은 2로 나눠지니까 4랑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2는 3. 네, 또 되나요?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과 네, 공약수와 목들 모두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4, 2는 8, 8, 2, 16, 16 곱하기 3은 48. 아, 그러니까 최소공배수가 48이구나. 48로 통분하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6분의 9는요, 분모랑 분자에다가 3씩 곱해주면 되겠고요. 24분의 11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2씩 차례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분의 9는요, 분수가 48분의 27이 되고요. 24분의 11은요, 48분의 22가 됩니다. 차례로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냅두고요. 분자끼리만 확인을 해주면 27 더하기 22는 네, 바로 49가 됩니다. 정답은요. 네, 1과 48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거 있죠? 약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48이랑 1은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5일차까지 모든 문제 싹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젠 받아올림이 있는 분수의 덧셈, 받아올림이 없는 분수의 덧셈 모두 다 자신 있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스피드 퀴즈 풀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입니다. 각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아 모두 더해보세요인데요. 네, 7분의 4 더하기 3분의 2는요, 네, 통분을 하면은 21분의 네모 더하기 21분의 14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과 21분의 네모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네, 이 안에 들어갈 이수와 이수, 네, 둘을 더해서 그 값을 우리 수강 게시판에 꼭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분수의 덧셈 함께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뷰티풀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계속 배워봤습니다. 그쵸? 원리 깨치기 했고요. 그래서 소수 곱하기 소수.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우리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문제 풀이까지 해봤어요. 그쵸? 선생님이 안 풀...

던져준 그 많은 문제 친구들 지금 다 풀고 온거 맞죠? 자, 어때요? 많이 어려웠나요?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물론 소수 곱하기 소수는 지금이 처음이겠지만 우리 그간 계속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뭐 소수 곱하기 자연수 같은 것들을 해오면서 친구들의 실력이 알게 모르게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하니까 친구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곱셈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감 바탕으로 오늘 강의도 힘차게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풀이 계속 해 나가 봐야겠죠. 자, 친구들 준비됐죠?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소수 곱하기 소수 문제풀이 계속 할 건데요. 어떤 문제를 할 거냐?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그 이전에 했던 거랑은 조금 다양한 1보다 작은 소수에 대해서 곱셈 계속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보다는 그래도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조금 요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의 실력도 이미 굉장히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도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알차게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연산키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어떤 문제가 예시도 있냐 보니까 0.3 곱하기 0.4 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수 첫째 자리,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만 있는 그 한자리수 소수, 한자리수 소수만 곱했습니다. 이젠 어때요? 한자리수 소수 곱하기 두자리수 소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곱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0.3 곱하기 0.41을 3 곱하기 42처럼 생각을 하고 먼저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12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0.3 곱하기 0.42니까 이제 소수점을 어떻게 찍는지를 보는 거죠. 자, 0.3은 소수 한 자리수죠. 그러니까 점이 뒤에서 한칸 움직인 거고 0.42는요. 소수 두 자리수기 때문에 소수점이 뒤에서 두칸 이동했다. 그러면 한 칸, 두칸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총몇칸 이동한 거죠? 세칸 이동한 게 됩니다. 자, 세칸 이동했어요. 그래서 정답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금 어렵다면은 선생님이랑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1 곱하기 0.13이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봅시다. 소수 둘째 자리인 3부터 0.1이랑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나요? 1 곱하기 3은 3이 나오고요. 0 곱하기 3은 0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 나오고 0 곱하기 1은 0이 나옵니다. 자, 자연수가 아니죠. 0부터, 0도 0.1이랑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하니까 0, 0.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다각 자리수별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3, 1, 0, 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줄 게 핵심 포인트죠? 보세요. 0.1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습니다. 맞나요? 그쵸? 0.13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몇칸 이동했나요? 한 칸, 두 칸에서 두칸 이동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소수점이 한칸 이동했고 두칸 이동했으니까 몇칸 이동했다? 세칸 이동했다.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다. 찍으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와요? 0.013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7번 문제네요. 0.3 곱하기 0.29예요. 한번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9부터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9는 얼마? 27. 그래서 7,
올라가주고, 자, 2가 올라갑니다. 0 곱하기 9는 0이니까 2 쪼드득 내려오죠. 그 다음, 3 곱하기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2는 얼마? 6. 해서 6 적어주고요. 0 곱하기 2는 0. 적어주고, 0 곱하기 3, 0. 0 곱하기 0, 0.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릿수에 맞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7 내려오고요. 2 더하기 6은 8. 해서 내려오고요. 0, 0.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이에요. 이제 뭘 한다? 소수점을 찍어준다. 소수점을 어떻게 찍어준다? 뒤에서 한 칸, 또 뒤에서 두 칸. 총몇칸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한다? 세칸 이동한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세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어준다. 찍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0. 087이 나왔어요. 자, 정답은 0.087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3 곱하기 0.73이네요.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3 곱하기 3부터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3 곱하기 3부터 계산해봅시다. 3, 3, 9. 0 곱하기 3은 0. 그 다음, 3 곱하기 7도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7은 얼마 나오나요? 21. 그쵸? 그래서 1 적어주고요. 2가 이쪽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0 곱하기 7은 0이니까 2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3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각 자릿수별로 더해 준다. 자, 그러면 9 내려오고요. 1 내려오고요. 2 내려오고요. 0 내려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소수점 이제 찍어봐야겠네요. 그쵸? 소수점 한번 찍어봅시다. 자, 0.3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한 거고요. 0.73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몇 칸? 두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총몇칸 이동했다? 소수점이? 세칸 이동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어봅니다. 자, 찍어보니까 이거 뭐라고 읽나요, 친구들? 그쵸? 0.219라고 읽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예요. 자, 0.6 곱하기 얼마? 0.44. 0.6 곱하기 0.4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해볼 거? 소수 둘째 자리에 있는 4와 0.6을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번 곱해봅시다. 6 곱하기 4부터 해볼게요. 6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쵸. 24가 나와요. 그래서 4 내려주고요. 2를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쵸. 0 곱하기 4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2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4 있죠? 그거를 한번 0.6이랑 곱해 볼 거예요. 6 먼저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4는 24, 아까처럼. 그래서 4 적어주고 2가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4는 0이니까 2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걸알수 있었고요. 0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0 곱하기, 6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은 0. 이렇게까지도 계산을 했다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릿수별로 더해주는 거예요. 4 그냥 내려오고요. 2 더하기 4는 얼마? 6. 6 적어서 내려오고요. 2 더하기 0은 2. 그 다음 0.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 한다? 소수점을 찍는다.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0.6은 맨 뒤에서 소수점이 한 칸, 0.44는 맨 뒤에서 소수점이 두 칸. 그래서 총몇 칸? 세 칸. 자, 세칸 세볼게요. 하나. 둘, 세 칸을 세서 딱 점을 찍는 거죠. 자, 점을 찍으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0.264라고 부르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0.264. 이렇게 친구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자, 한번 그러면 다음 문제도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와 봤습니다. 0.6 곱하기 얼마예요? 다음 문제는
0.92가

되네요. 0.6 곱하기 0.92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6 곱하기 2부터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6 곱하기 2는 얼마? 12. 그래서 1을 적어주고, 1은 어떻게 한다? 올려보내준다. 0 곱하기 2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 6 곱하기 9 한번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9. 6 곱하기 9는 얼마? 54. 맞죠? 자, 그래서 4를 적어주고요. 5는 어떻게 한다? 올려 보내준다. 그쵸? 0 곱하기 9는 0이죠. 그러면은 5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0도 한번 곱해봅시다. 6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까지 다 됐다 하면은 이제 뭐 한다? 자릿수대로 더해준다. 자, 2 그대로 내려오고요. 1 더하기 4는 얼마? 5죠? 5. 적어주고요. 5 더하기 0, 5. 0. 이렇게까지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해줄 거. 마지막으로 해줄 거. 소수점 찍기. 소수점 찍기죠. 이제 뭐, 이것도 슬슬 달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 총몇 칸? 세 칸, 세 칸을 한번 세워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다가 찍으면 되겠네요. 딱 찍으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들리나요? 자, 0.552라고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0.5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 0.7 곱하기 0.58이에요. 점점 뭔가 슬슬 숫자가 살짝살짝 커지니까 곱셈 하는데 친구들이 조금 귀찮거나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해보겠습니다. 7 곱하기 8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7, 8에 56. 6 적어주고요. 5가 올라갑니다. 0 곱하기 8은 0이니까 5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7 곱하기 5 한번 해볼 차례네요. 7 곱하기 5는요, 얼마죠? 35. 그래서 5 적어주고요. 3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고요. 0 곱하기 7, 7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자, 이제 해줄 건 뭐다? 각 자리수별로 더해준다. 그래서 6 그대로 내려오고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죠? 10이니까 0만 적어주고 1을 올려줍니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0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리고 0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소수점만 찍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찍어보겠습니다.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 총몇 칸, 총세 칸. 그래서 하나, 둘, 세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딱 찍어주니까 우린 이걸 0.406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0.406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0.8 곱하기 0.96이네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8 곱하기 6은 48. 8 적어주고요. 4가 올라갔죠? 자, 0 곱하기 6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4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8 곱하기 9는요? 72예요. 맞나요? 그쵸. 2 적어주고 7이 올라가네요. 근데 0 곱하기 9는 0이니까 7 그대로 내려서 적어주면 되고요. 자, 8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더한다. 더해주면 된다. 8 그대로 내려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4 더하기 2는 6. 7 더하기 0은 7. 0은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이제 소수점만 찍으면 된다. 0.8은 소수점이 뒤에서 한칸 이동한 거. 0.96은 소수점이 뒤에서 두칸 이동한 거. 그래서 총몇칸 이동했다? 세칸 이동했다. 하나, 둘, 셋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정답이 뭐가 나왔어요? 0.768이 나온 걸알 수가 있네요. 30번입니다. 30번. 0.9 곱하기 0.83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3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9 곱하기 3은 얼마? 27.

네, 그래서 7 적어주고요. 2를 올려줍니다. 0 곱하기 3은 0이죠. 그냥 2가 내려오면 돼요. 자, 9 곱하기 8, 9, 8에 72. 그래서 2 적어주고요. 7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0 곱하기 8, 0이잖아요. 7 그냥 내려옵니다. 자, 9 곱하기 0, 0이니까 또한칸 띄워줘서 적어주고요. 0 곱하기 0도 0이니까 그 앞에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는 뭐 한다? 이제 자릿수대로 더해준다. 7. 2 더하기 2는 4. 7 더하기 0은 7. 0은 그대로 0.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소수점만 찍어주면 딱 되네요. 0.9는 뒤에서 한 칸, 0.83은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몇 칸? 총세 칸이 이동했구나. 하나, 둘, 셋.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친구들? 0.747이 정답이 나온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차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산 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0.43 곱하기 0.8이에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43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네요. 43 곱하기 8. 344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풀어야 할건 뭐예요? 0.43 곱하기 0.8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0.43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두칸 이동을 했고요. 그쵸? 0.8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습니다. 총몇칸 이동했어요? 세칸 이동했어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왔다? 0.3. 344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0.04 곱하기 0.4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4 곱하기 4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4, 4, 16. 자, 이 색깔 말고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파란색으로 아까 했던 파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4 곱하기 4, 아까 16이라고 그랬죠? 6 적어주고 1이 올라갈게요. 그쵸? 0 곱하기 4는요? 0이잖아요. 근데 1이 있으니까 1 그냥 내려와주면 되고요. 4 곱하기 0은 4. 자, 나머지 4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곱하기 0, 다 0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6, 1, 0. 0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뭐예요? 소수점 찍기잖아요. 소수점 찍기. 아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0.04면은 소수점이 뒤에서 한 칸, 두칸 이동을 했고요. 그쵸? 0.3면 소수점이 뒤에서 한칸 이동했어요. 총몇 칸? 세칸 이동했잖아요. 자,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킨 다음에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이 뭐가 나왔어요? 0.016이 나왔습니다. 0.016.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21 곱하기 0.9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0.9. 9를 먼저 0.21이랑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곱하기 9.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2 곱하기 9는요? 18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이 올라가요. 근데 0 곱하기 9는 0이니까 그냥 내려와요. 그 다음, 이제 0은 뭐다 0이죠? 1 곱하기 0도 0, 2 곱하기 0도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계산을 해준 뒤에 뭐 한다?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0.21. 뒤에서 두 칸이죠? 한 칸, 두 칸, 이렇게 갔고요. 0.9는요, 뒤에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총몇칸 이동했어요? 세칸 이동했어요. 자, 세칸 한번 세어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소수점을 딱 찍으면 되겠네요. 와, 그러면 정답이 뭐가 나와요? 0.189가 정답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7번 답, 0.189.
9번 문제도 이제 한번 풀어봐야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0.29 곱하기 0.5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가뿐하게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부터 한번 곱해봅시다. 9 곱하기 5,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45입니다. 그래서 5 적어주고요. 4가 올라갔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5 해봐야죠. 2 곱하기 5는 얼마? 10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위에 4가 있으니까 14에서 4가 내려오고 1이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1만 쭉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9 곱하기 0, 2 곱하기 0, 0 곱하기 0은 다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하냐? 계산만 해주면 된다. 5 내려오고요. 4 그대로 내려오고, 1 내려오고, 0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0.29는 뒤에서 소수점으로 두 칸이 이동을 했고요. 0.5는 맨 뒤에서 소수점 한칸 이동했습니다. 총세칸 이동한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세 칸을 이제 세어보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세어보니까, 아, 이쪽에 소수점이 찍히는구나. 이쪽에 찍힌다 하면은 정답이 뭐다? 0.1. 145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0.145. 자, 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0.38 곱하기 0.8.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8 곱하기 8부터 먼저 합시다. 8, 8에 64. 4 적어주고 6이 올라갑니다. 그쵸? 3, 8에. 3, 8에. 24, 24인데 6이 있어요. 그러면 더해줘서 30입니다. 30 맞죠? 3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적어주고 3이 올라가야 돼요. 3이. 맞나요? 그쵸? 0 곱하기 8은 0이니까 그냥 3이 쭉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0, 0, 0 적어주고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네요. 4, 0, 3, 0.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딱 대망의 하이라이트,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친구들은 어디다가 소수점을 찍을지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쭉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해서 총몇칸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세칸 이동하면 되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이쪽에다가, 소수점을 찍으니까 정답이 0.304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7번 해보겠습니다. 0.54 곱하기 얼마? 0.9네요. 해봅시다. 4 곱하기 9부터 한번 해봐야죠. 49, 36. 6 적어주고 3이 올라갑니다. 자, 59, 45예요. 45인데 3이 있으니까 48. 그럼 8을 적고 4를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9는 0이죠? 그냥 4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4 곱하기 0, 5 곱하기 0, 0 곱하기 0, 다 0이고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6, 8, 4, 0.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소수점. 자, 0.54는 뒤에서 두 칸, 0.9는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총세 칸. 자, 하나, 둘, 셋. 하고 소수점을 딱 찍어 보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오더냐? 0.486이 나오네요. 자, 0.486 됐습니다. 1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 곱하기 0.3이에요.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2 곱하기 3부터 해봅시다. 2 곱하기 3, 6이고요. 6 곱하기 3, 18이죠? 자, 그래서 8 적고 1 올렸는데 0 곱하기 3이 0이니까 1 내려옵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0은 0, 6 곱하기 0도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계속 같은 거 하는 거죠? 이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친구들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되면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봐야겠죠? 자,
자, 뒤에서 두 칸, 뒤에서 한 칸, 총 합쳐서 세 칸. 하나, 둘, 셋. 해서. 정답은 0.1862 된다까지 알아봤어요. 22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0.72 곱하기 0.6입니다.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6, 얼마가 나오나요?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적어줄 거고요. 1은 어떻게 해요? 7 위로 올려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6은 42인데 1이 있으니까 43. 그래서 3 적어주고 4는 어떻게 해요? 올려줘요. 자, 0 곱하기 6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0 곱하기 2, 2 곱하기 0은 0, 7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해봤고요. 자, 2, 3, 4,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소수점이죠? 소수점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두 칸, 뒤에서 한 칸, 도합 몇 칸? 세 칸. 하나, 둘, 셋.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하니까 어때요? 0.432가 나오네요. 27번 해보겠습니다. 0.89 곱하기 0.4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쵸? 9 곱하기 4는 36. 6 적어주고요. 3 올립니다. 8 곱하기 4는 32. 32인데 3이 있으니까 35 해서 5 적어주고요. 또 3이 올라갑니다. 3이 쑥 올라가요. 0 곱하기 4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 곱하기 0은 0, 8 곱하기 0도 0, 0 곱하기 0도 0. 이제 뭐 한다? 이제 더해서 적어주면 된다. 자,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수점 찍기. 소수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0.89는 뒤에서 두 칸, 0.4는 뒤에서 한 칸. 그래서 몇 칸? 총세 칸. 뒤에서 하나, 둘, 세칸 세워줘서 소수점을 찍으니까 정답이 뭐가 나왔어요? 0.356이 나왔다.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7 곱하기 3은 21. 1 적어주고 2가 올라갑니다. 9 곱하기 3은요? 27이죠? 자, 그렇다면 27에서 2가 더해줘서 29. 9 적어주고 2가 올라갑니다. 0 곱하기 3은 0이니까 2 그대로 내려오고요. 7 곱하기 0은 0, 9 곱하기 0도 0, 0 곱하기 0도 0. 이제 더해주면 된다. 1, 9, 2, 0.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 소수점 찍기.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하나, 총몇 칸? 세 칸. 하나, 둘, 셋. 이동해서 소수점을 딱 찍으니까 정답이 뭐가 나왔어요? 0.291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 풀어봤고요.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복습하면서 문제 풀어봐야 한다. 그러면 친구들 남은 문제 정말 열심히 풀고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또 웃으면서 만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8차식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연산 8차식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 네 번째 차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3일차와 4일차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익히기,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3일차와 4일차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 한번더 복습해 보기 전에 오늘

네, 퀴즈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6 나누기 15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지금 바로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함께 이 문제 멋지게 풀어보자고요. 언제?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고요. 오늘의 퀴즈만 확인하고 갈게요. 6 나누기 15. 이따가 멋지게 풀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원리 깨치기 지난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다시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 3 나누기 4를 4분의 3이라고 쓸수 있고, 이때 분모 분자 25를 곱해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수는 분모가 10, 100, 1000 이럴 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75이기 때문에 소수로 0.75 이렇게 또쓸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계산해 봤죠. 300 나누기 4가 75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수가 100분의 1배,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돼야 돼. 따라서 75의 100분의 1배, 0.75 이렇게 또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00 나누기 4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3을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은 소수점이 있고요. 뒤에 그 뒤에 또 0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0을 쓸수 있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3은 3.00과 같기 때문에 3 뒤에 소수점을 찍고 뭐를 쓴다? 0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3 위에 여기 이렇게 0 이렇게 0 그리고 점 찍어줬습니다. 다음은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4, 7, 28 적어주면 30 빼기 28, 2를 여기 적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 0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 써주면 이제 20이 되죠. 4, 5, 20. 그래서 0 이렇게 써주면 바로 3 나누기 4의 계산 0.75라고 무슨 방법?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자고요. 소수점 아래에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 내려 쓸 수가 없을 경우에는 뭘 내린다고요? 숨겨져 있던 0을 내려서 계산한다라는 것한번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3일차와 4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볼 건데요. 자, 먼저 3일차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3일차 문제는 계산해 보세요라고 해서 연산키 문제 확인하고 갈까요? 2 나누기 5의 계산입니다. 방금 봤던 내용이 또 있죠. 한번더 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이죠. 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요. 내려 쓸 수가 없으면 0을 내린다. 그러니까 2 나누기 5. 그러니까 여기 지금 2 뒤에 .0이 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 4, 20을 적고 여기에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 여기에는 0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1 나누기 2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해보죠. 자, 1 뒤에 점이 있고요.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 5, 10. 이렇게 바로 적어줘도 좋아요. 대신 여기에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은 0으로 채워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0 적어주면 1 나누기 2의 계산 결과 0.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4 나누기 5예요. 마찬가지로요. 여기 뒤에 점이 있고요.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 8, 40이라고 적어주고요. 점과 자연수 부분 0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문제도 해볼까요? 3 나누기 6이에요. 자, 똑같이 3 뒤에 소수점이 있고요.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고 30이라고 적어주고요. 소수점 맞춰 올려 찍어주고 0으로 채워주면 여기에 0 따라서 3 나누기 6의 계산 결과 0.5라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과연 내가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잘풀수 있을까? 맞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면은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1번 문제부터 24번, 25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이런 연산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요, 앞부분에 이렇게 좀 쉬운 문제 또는 연산 문제를 출제하고요. 뒷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문장제 문제라고 하지요. 문장으로 된 문장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뭐, 그리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식과 답을 쓰세요. 같은 문제들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그 중에서도 이런 연산 문제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때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 무엇을 연산 문제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앞부분에 이런 6 나누기 20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친구들은 과연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먼저 6 나누기 20 여기에다가 0을 적어줍니다. 6이 20보다 훨씬 작지요. 그리고 뒤에 소수점 찍어주고요. 여기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 곱하기 3이 6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0.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20번 문제도 만나볼 건데요. 9 나누기 45예요. 나누어주는 수가 9고요. 45가 나누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9가 45보다 훨씬 작지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어주면 되고요. 소수점, 콩콩콩, 콩콩콩 찍어주고, 그 다음 여기 뒤에 0이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음은 45 곱하기 2가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끝까지 계산 따라서 0.2 계산 결과 0.2라고 20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다음 문제 21번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8 나누기 16이에요. 자, 나누어지는 수 8이고요. 나누는 수가 16입니다. 잘 보고 쓰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후딱 풀다가 이걸 바꾸어 썼는데요. 전혀 답이 달라지죠. 8 나누기 16과 16 나누기 8은 전혀 다릅니다. 위치를 잘 보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8이고, 나누는 수가 16이기 때문에, 자, 위치를 잘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8이 16보다 작기 때문에, 몫에다가 0을 적어주고요. 여기 점이 있죠? 숨어있던 0을 생각해 줍니다. 16 곱하기 5가 80인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도 잘 찍어주고요. 따라서 8 나누기 16의 계산 결과는 0.5라고 이렇게 또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2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10 나누기 20입니다. 10 나누기 20. 자, 위치를 잘 보고 10을 적어주고요. 20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10이 더 작아요. 뭐보다? 나누는 수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소수점 찍어주고요. 여기 0을 생각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소수점이 없이 100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 곱하기 5가 100이죠. 20 곱하기 5가 100 따라서 우리는 10 나누기 20의 몫은 0.5예요 라고 이렇게 또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0.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20 나누기 25예요. 자, 마찬가지로 잘 적어줄게요. 20 나누기 25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적을 건 뭐예요? 20이 25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20 안에 25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여기 숨겨져 있던 0을 소수점을 0 뒤에다가 이렇게 잘 찍어주고요. 다음에 또 숨겨져 있던 0을 생각해서 이번엔 200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5 곱하기 얼마가 200이 될까라고 잘 생각해 보면 되죠? 25 곱하기 8이 2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리에 맞춰 8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끝까지 계산 여기에다가 0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20 나누기 25의 몫은 바로 0.8이라고 또잘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2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14 나누기 35입니다. 자, 해보죠. 마찬가지로 위치를 먼저 잘 보고 적어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14가 나누어지는 수고요. 35가 나누는 수입니다. 자, 먼저 14 안에 35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어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소수점을 잘 찍어주고요. 여기 뒤에 있던 0을 생각해 줍니다. 다음은요. 35 곱하기 4가 바로 14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끝까지 계산. 그래서 14 나누기 35의 몫은 바로 0.4라고 이렇게 몫을 소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4일차 문제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또 바로 4일차 문제 만나보면 친구들이 몸이 좀 욱신욱신거리겠죠. 그래서 또 잠깐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가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자, 잠깐 나왔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꿀팁은 선생님이 어떤 꿀팁을 가지고 올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루에 몰아서보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는 꿀팁을 선생님이 고민고민하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에 몰아서 막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앞으로 몸이 튼튼해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갑자기 주말에 막 10시간, 12시간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운동하면 쓰러지겠죠. 힘들어서. 오히려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뭐 줄넘기를 매일 50개씩, 뭐 매일 100개씩,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 달리기를 매일 5분씩, 10분씩, 산책을 매일 30분씩 한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중요한 조건은 뭐 열정, 의지, 주변의 환경도 다 좋지만요. 성공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거래요. 규칙적인 실천이래요. 맨날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갑자기 막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연산 공부를 할 때요. 하루에 막 몰아서 이 교재를 다 푸는 것보다 이 교재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한 것처럼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다섯 번씩 매일 2쪽씩 나누어 풀고 있나요? 뭐 때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몰아서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뭐 하면서 실천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내 연산 실력을 높이는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앞으로 이번 시간 이후 공부할 때는요,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풀어야지. 뭐, 하루에 몰아서 이 교재 다 봐야지. 물론, 좋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바로 뭐다? 규칙적인 실천이다. 하루에 몰아서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자, 연습하자, 실천하자가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후에는요, 이 꿀팁을 잘 기억하면서 어떤 과목이든 공부할 때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면서 잠깐 쉬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4일차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는요, 대표 연산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비슷해요. 3 나누기 4예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예제 문제랑 똑같죠? 세 번째 방법.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요. 내렸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0을 내려 계산합니다. 라는 거죠. 한번더 보죠. 자, 3 나누기 4입니다. 여기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 줍니다. 자, 숨겨져 있던 0 생각해서 4, 7, 28 적어주고요. 빼주면 2예요. 자, 또 여기 0 생각해서 내려주고요. 4, 5, 22예요. 0입니다. 따라서 0.7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볼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 1 나누기 4입니다. 일단 1이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민 없이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여기에 0을 적어준 다음에 소수점을 뒤에다가 자리에 맞춰 잘 찍어주고요. 여기 0이 있다 생각하고요. 4, 2, 8 자리에 맞춰 적어준 다음에 빼주면 2. 또 0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요. 내려주면 20이에요. 4, 5, 20이라고 적어주고요. 끝까지 계산하면 1 나누기 4의 목 0.25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0은요, 적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잘 내려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2번 문제예요. 자, 6 나누기 8입니다. 여기에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줍니다. 다음은 여기 0이 있다 생각하고요. 자, 있다 생각하고요. 7, 8, 8, 7, 56이죠. 적어주고 빼주면 4예요. 또 0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내려 써주면 40이죠. 그래서 바로, 바로 40. 끝까지 계산하면 0.75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3 나누기 25예요. 자, 가장 먼저 뭘 적는다고요? 가장 먼저? 어디? 여기에 0. 일단 3 안에 25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이라고 적어주세요.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간다면 몫은 1 또는 뭐 1. 몇, 몇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 안에 25가 단한 번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 1보다는 작은 수, 소수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0. 얼마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같은 자리 찍어주고요. 여기에 숨겨져 있던 0 생각해 줍니다. 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30 안에 25가 1 첫째 자리에, 소수 첫째 자리에 적어주고요. 25 이렇게 적어줄게요. 빼면은 5가 되고요. 또 여기 0을 내려줍니다. 50. 50에 25가 두번 들어가죠? 둘째 자리에 2 적어줄게요. 소수 둘째 자리에. 그렇다면 바로 몫은 0.12라고 차근차근 자리에 맞춰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문제도 보죠. 이번에는 4 나누기 16입니다. 4 나누기 16. 이번에도. 아, 4 안에 16이 한 번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0. 얼마겠구나 예상해 볼수 있고요. 소수점 잘 맞춰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0이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까지 들어가겠네. 그 이유는 16 곱하기 2가 32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40에서 32 빼면은 8이고요. 여기에 또 0을 내렸어 주면 80이에요. 16 곱하기 5가 80이지요. 그랬어. 아하. 4 나누기 16의 몫은 0.25입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7 나누기 25예요. 마찬가지로 해보죠. 7 안에 25가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0 적어주고요. 소수점 맞추어 찍어줍니다. 다음 있습니다.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70 안에 25가 몇 번까지 들어갈까요? 25 곱하기 3은 75이기 때문에 두 번까지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2 적어주고 50 적어줍니다. 자, 빼주면 여기엔 2, 그리고 여긴 0. 다음은요, 또 0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25 곱하기 이번엔 8을 해주면 25 곱하기 8은 200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우리는 몫을 0.28이라고 이렇게 또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4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2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 나누기 25입니다.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풀어보죠.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고요. 자, 9 나누기 25. 먼저 분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나누는 수는 분모로 적어주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이렇게 또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소수로 몫을 쓰고 싶어요. 따라서 분모를 10백천 이렇게 바꿔줄 건데요. 분모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죠. 따라서 분모 분자에 공평하게 4를 곱해 25 곱하기 4는 100, 그리고 분자는 9 곱하기 4는 36, 크기가 같은 분수 100분의 36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100분의 36은 소수로 0.36이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9 나누기 25의 계산 결과 0.36이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900 나누기 25가 몫이 36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 나누기 25를 알고 싶거든요.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됐으니,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 36의 100분의 1배 0.36이에요.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있죠. 해보죠. 하는 김에 몽땅 해보죠. 자, 25를 자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9 안에 25가 안 들어가요.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줍니다. 여기 0을 생각해 주고요. 있다 생각하고요. 세 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75 적어주고요. 빼주면 여기는 1, 여기는 5, 여기에 0또 내려옵니다. 또 0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25 곱하기 6이 150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세로로 계산하나, 그 결과는 똑같이 0.36, 0.36, 0.36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문제 보죠. 9 나누기 50입니다. 세로로 계산해 보죠.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0 적어주고요. 여기에 또0 있다고 생각하고. 자, 50. 한 번까지 들어갑니다. 적어주고요. 빼면은 4, 10. 또0 내려옵니다. 그리고 50 곱하기 8이 400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 결과 0.1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 12 나누기 16인데요. 신나게 풀어보죠. 자, 16 적어주고요. 12 위치에 맞게 적어줍니다.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적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 곱하기 7을 해볼까요? 16 곱하기 7, 6, 7, 42, 4, 7, 1은 7, 4를 더하면 112. 따라서 7을 여기에 적어주고요. 112를 잘 적어줍니다. 빼주면 8이죠? 하나 더 내려줍니다. 0을 여기 뒤에서 하나 더 내려주면 80이에요. 16 곱하기 5가 80이기 때문에, 아하, 그 몫은 0.75구나. 따라서 여기에 0.7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18 나누기 40이에요. 또 신나게 풀어보죠. 18, 40. 안 들어가요. 0 적어주고요. 여기에 0이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해주자고요. 40 곱하기 4가 160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빼주면 여기가 2, 여기가 0. 하나 더 내려줍니다. 200. 40 곱하기 5가 200이지요. 끝까지 계산하면, 아하, 계산 결과 0.45라고 또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인데요. 13 나누기 20. 바로 해보죠. 13, 20. 13에 20이 안 들어가요. 단한 번도. 따라서 여기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줍니다.
20 곱하기 6이 120이잖아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빼주면 1, 0, 그리고 하나 더 내려줍니다. 20 곱하기 5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바로 0.65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65라고 잘 예쁘게 멋지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누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몰아서? 아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에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면서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한번더 정리해보죠. 총정리! 자연수끼리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아까 오늘의 퀴즈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이거였죠. 6 나누기 15. 자, 오늘의 연산키 기억하면서 바로 한번 풀어보죠. 6, 15 위치에 맞게 적어주고요. 6 안에 15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0을 적어주겠습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게 콩콩 찍어주고요. 여기 0이 있다 생각하면은 15 곱하기 4가 6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 몫은 0.4구나. 그래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뭐다? 4가 아니라 0.4구나. 이렇게 몫을 소수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도 이 정도는 멋지게 풀수 있을 거라 믿으며 퀴즈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7 나누기 20. 어떻게 몫을 소수로 쓸수 있을지 잘 계산한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착착착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문제 또 역시 차근차근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또 연산 실력 크게 크게 키워나가 보자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말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1: 저는 오늘 좀 특별히 난하고 인도의 커리를 좀 먹었습니다.
0: 야, 저도 인도 커리 정말 좋아합니다. 특유의 그 향신료 맛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1: 네. 오늘 여행할 나라가 바로 이 커리의 원조 나라죠.
0: 맞습니다. 인도 커리는 가람 마실라, 코리앤더, 커민, 카다멈 등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으려고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자,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스라고 불렀다라고도 해요.
0: 인도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차지한 제국이 하나 있죠, 선생님?
1: 네, 이 16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선생님, 무굴,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0: 발음만 보면 무굴, 무울, 몽골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죠, 선생님?
0: 아,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네. 도시인데요.
1: 아그라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0: 그 유명한 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릴만 하죠.
1: 아그라가 유명해진 건 16세기부터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0: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이 당시 인도는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세기 초 이제 그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0: 자, 벌써 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인도의 아그라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아그라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에는 이 지역이 아그라바나, 즉 숲이 우거진 땅으로 원래는 강을 따라 숲과 마을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성스러운 강들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아그라는 이 강 덕분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 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에 아그라 역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의 아그라는요, 13세기에 수립된 델리 술탄 왕조를 지나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에 중심 도시예요. 아그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패권 쟁탈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하는 시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만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오랫동안 섬기지만 17세기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르네상스와 신항로 개척 시기를 지나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 시민혁명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지금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던 같은 시기에 인도의 아그라에서도 중요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라로 함께 떠나보기 전에 잠시 델리를 둘러보겠습니다. 델리에 가보면 멋진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인데요. 실제로는 교과서 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멋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왜 세워졌을까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중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 쿠투브 미나르를 만든 것이죠.

0: 이후로 인도에서 지속된 이슬람 왕조를 가리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특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아그라 역시 점차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마침내 16세기 초에는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결국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부르가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왕조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 사용에 능했던 바부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부르는 마침내 16세기 전반 인도의 새로운 제국을 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입니다. 참고로 바부르는 몽골계 핏줄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라 이름 또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되었답니다. 특히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그는 붉은 사암으로 아그라성을 웅장하게 확장시켰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무엇보다 관용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국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힌두교 출신 신하들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는 한편 여러 종교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지야를 폐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덕분에 아그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을 띠는 요새가 바로 아그라 성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요새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원숭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거닐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새를 보기 위해 아그라를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아그라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징하는 유명 건축물이 있는데 박세훈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1: 아크바르 황제. 자, 우리에게 뭐 악바르 황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슬람 제국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주다니.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 네.
0: 아크바르 황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구를 보면 난독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들은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져요.
1: 뭐 넓은 어떤 포용적인 마음에 뭐 뛰어난 기억력까지 갖추고 또 문화 예술까지 사랑하게 했다니까 이 시기가 무굴 제국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시기의 평화와 부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크바르의 손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1: 아크바르의 손자라고 하면은 샤자한 인데요. 이 샤자한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도의 걸출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무려 22년 동안 뭐 중국, 페르시아, 뭐 이탈리아에서까지도 장인을 불러오기도 하고 약 2만 2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새하얀 이 대리석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자, 당시에 건축 비용이 3,200만 루피가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약 8조 2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건물, 혹시 어떤 건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0: 인도에 그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건물이면 타지마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무덤, 바로 타지마할인데요. 황제의 사랑과 슬픔, 제국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 어쩌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무덤은 아니겠죠? 이곳은 황제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무굴 제국의 영광과 갈등이 모두 담긴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0: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은 총애하던 왕비 뭄타즈 마할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뭄타즈 마할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황제인 남편을 도와서 정치, 전쟁터 동행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31년 그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낳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샤자한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32년부터 20여 년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온 약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하얀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마할은 단순히 인도만의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자원이 모인 국제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지마할의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내면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바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타지마할은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유럽의 여행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마할을 돌로 만든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샤자한의 치세 말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장자 계승제도 대신 후계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샤자한이 지지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인 강경한 이슬람교도 아우랑제브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브는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성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성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들에 의해서 요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뭄타즈 마을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중앙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크바르가 펼쳤던 관용 정책과 달리 그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아를 다시 부과를 하고 때로는 힌두교 신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무굴 제국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떠난 뒤 무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그라와 델리의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타지마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제국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신료, 면직물, 그리고 마시는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한 영국은 무기를 들고 인도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도의 벵골 세력을 꺾고 그때부터 무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전히 델리의 황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영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1857년 세포이 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포이는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도인 병사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지금도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산과는 달리 근현대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와 가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보여준다면 그 이후 인도의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분열이 남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타지마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정작 본인은 아들에게 감금당해가지고 평생 작은 창문으로 보기만 하다니. 야, 너무 안타까운.
0: 맞습니다. 이 샤자한은 결국에는 죽어서야 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한가운데 두 개의 석관이 나란히 있는데요. 타지마할에서 유일하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1: 왜요? 네.
0: 왜냐하면 샤자한의 관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고 말았던 거죠.
1: 야,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대칭인데 정작 본인이 네. 그 대칭을 깨뜨렸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0: 네,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심각한 이 대기오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좀 누렇게 변색까지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심각하면은 갈색이나 또 녹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1: 타지마할, 사랑의 위대함과 예술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현재 환경 오염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같습니다.
0: 네, 이 타지마할과 무굴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도의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이 타지마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 아그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1: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1: 자, 저는 사실은 이 시즌2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수강호의 게시판도 보고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점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뭐 게시판을 보니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와, 선생님 게시판까지 체크하시다니 애정이 팍팍 느껴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시즌1에서 이슬람의 기원이 된 도시 메카, 르네상스의 보고인 피렌체,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일어났던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는 도시를 살펴봤잖아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플러스는 어떤 도시로 떠나나요?
1: 이번 시즌2에서는요, 문명의 원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면 황어,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곳은 어딘가요?
1: 네, 바로 말씀해주신 이집트 문명을 품은 도시 카이로입니다.
0: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카이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도시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0: 이름은 좀 낯선데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도시네요. 600년이 넘은 시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게다가 동굴 속에 있는 성당은 웅장하고 특이한 것 같습니다.
1: 이 과거와 현재가 섞여서 사는 도시인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0: 뭔데요?
1: 이 카이로에 지하철이 있는데요.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0: 우리나라는 9개 노선에 뭐 인천 1, 2호선, 뭐 수인 분당선, 뭐 지역을 연결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카이로는 글쎄요.
1: 네. 현재 이 3개의 노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 추가로 건설 중인데요. 이 공사가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가 옛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와 가까워서 이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지는 거죠.
0: 야, 꼭 우리나라 경주 같은데요. 교통이 좀 불편할 것 같지만 요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이로 여행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네, 여기가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관련 유물이 10만여 점을 소장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건설 기간만 무려 20년에 부지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로 꼼꼼히 다 보려면 24시간 잠을 안 자도 70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야, 70일이라니. 방학 때 아예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선생님, 이런 위대한 문명이 금나라 뚝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카이로가 5000년 문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는지 카이로의 비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카이로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꼭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보면 나일강이 북쪽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카이로가 딱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카이로는 남쪽의 상이집트와 북쪽의 하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배를 타고 오가는 모든 물자와 사람이 이곳을 거쳐야 했으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나일강이 실어나른 영양가 높은 흙이 쌓여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했죠. 또한 근처에 모카탐 언덕 같은 고지대가 있어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카이로는 시대에 따라 이름과 주인은 바뀌었지만 늘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 바로 옆에 있는 멤피스였습니다. 피라미드로 유명한 기자가 바로 이 지역에 속해 있죠. 초기 파라오들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했고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현재 카이로라는 이름의 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10세기 파티마 왕조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승리자라는 뜻의 알카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알아즈하르 대학교가 세워지며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살라딘이 세운 아이유브 왕조와 용맹한 전사들의 나라인 맘루크 왕조 시절 카이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이때 지어진 수많은 모스크와 성벽들이 오늘날까지 카이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를 넘어 수천 년 인류 역사가 층층이 쌓여있는 거대한 박물관과 같습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늘 역사의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믿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머물며 사후 세계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거대하고 튼튼한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려면 죽은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이 미라와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쓸 귀한 보물들을 도둑맞지 않게 깊숙이 숨겨놓은 요새가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은 끝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영혼이 태양신 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거대한 계단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인근의 기자 지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대 피라미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똑똑한 지리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수백만 톤의 돌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무거운 건물입니다. 땅이 무르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카이로 주변은 거대한 바위판으로 된 단단한 지반이라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은 삶의 땅,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인 피라미드는 항상 나일강의 서쪽 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돌은 멀리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홍수 때 나일강물이 불어나면 배를 이용해서 공사장 바로 근처까지 큰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카이로 인근이었습니다.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지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숙제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유력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리정과 나무 쇠기를 이용해 바위의 틈을 벌려 일정한 크기로 돌을 잘라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에서 많게는 수십 톤에 달았습니다. 바퀴가 없던 시절이라 큰 나무 썰매에 돌을 올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밧줄로 끌었습니다. 이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썰매 앞에 모래에 물을 뿌려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했습니다. 돌을 높이 쌓기 위해 피라미드 주변에 거대한 흙 언덕,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경사로도 함께 높여서 돌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뒤 건설이 끝나면 이 흙 언덕을 다시 치워버린 거죠. 겉면은 하얀 석회암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서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겉면이 깎여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눈부신 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바퀴도 없이 수십 톤짜리 돌을 올린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대해 큰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 어떤 오해일까요?
0: 바로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각종 매체에서 채찍을 맞으며 돌을 끄는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처럼 묘사돼 왔는데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그럼 누가 이걸 지은 걸까요?
0: 바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기간에 이동해 와서 식량을 제공받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거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묘지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노예였다면 이곳에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지는 못했겠죠.
1: 요즘으로 따지면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선생님, 근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드는 걸 좋아했을까요?
1: 이건 단순한 취향이라기보다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죽어서도 영원해야 되니까 영원한 건축물을 남기는 게 아니었을까요?
0: 일리 있어 보여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물이나 파라오가 있을까요?
1: 자기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카데시 전투에서 무승부였지만 승리한 것처럼 포장했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물과 조각상을 남긴 파라오 중 하나인데요. 자, 누군지 예상하시겠어요?
0: 이집트 문화를 꽃피운 인물, 바로 람세스 2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카이로의 역사. 람세스 2세가 만든 아부심벨 신전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바위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아부심벨 신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요. 이 아부심벨 신전은 단순히 돌을 깎아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 수학, 그리고 정치적 계산까지 완벽하게 결합한 결정체인데요. 첫째로 빛의 기적이라 불리는 과학적인 설계입니다. 1년 중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즉위일로 추정되는 날에 아침 햇살이 신전 입구를 지나 60m 깊숙한 곳에 있는 이 구강의 조각상을 정확히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오직 별과 해의 움직임만으로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로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신전 입구에는 20m가 넘는 람세스 2세의 거대 조각상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 남쪽 국경을 넘보던 주변 부족들에게 여기는 위대한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니 절대 까불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건축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건물들처럼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산 자체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어요. 이러한 가치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신전을 보면서 고대 문명의 찬란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 귀중한 보물이 통째로 물에 잠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의 홍수를 조절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댐이 완공되면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기면서 아부심벨 신전이 위치한 지역이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수천 년의 역사가 물속으로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전 세계는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거대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된 방법은 놀랍게도 신전을 조각조각 잘라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교한 절단 작업입니다. 신전을 구성하는 거대한 바위들을요, 평균 20톤 무게의 블록으로 일일이 잘랐습니다. 이때 조각을 너무 크게 자르면 옮기기가 어렵고, 또 너무 작게 자르면 나중에 합쳤을 때 틈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1000개가 넘는 조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번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각이 하나라도 섞이면 전체의 모양이 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블록에 번호를 매기고 원래 위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입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죠. 자, 이 조각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원래 위치보다 약 65m 정도 높은 지대로 조각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물이 차올라도 잠기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완벽한 복원과 새로운 장소에서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신전 뒤편에 있던 바위산의 모습까지 콘크리트로 똑같이 재현해서 덮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산 속에 있던 신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옮긴 사건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재 복원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하면 웅장한 아부심벨 신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전 세계가 우리 일이 아니니 상관없어 라면서 방관했다면 이 위대한 유산은 차가운 물 속에 영원히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부심벨 신전의 성공적인 이전은 인간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협약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합의였어요.
1: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게 신탁통치의 빌미가 되었죠.
0: 고대 문명이 시작된 도시 카이로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처음 약속됐다는 걸 알게 되니 카이로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이 역사는 이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카이로가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이집트 문명을 읽은 고대인들도 신전을 세운 람세스 2세도 그리고 카이로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던 연합국도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카이로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차시 3일차, 4일차 내용을 만나보았죠? 문제 어렵진 않았나요?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도 알수 있나요?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다음과 같이 소수 대 소수라고 나타내어져 있다면 10, 100, 1000 같은 수를 곱한 다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10대 9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220대 18은 아닌가요? 자, 우리 공통인 약수가 있을 때에는 나누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고 했죠? 정답 잘 맞췄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5일차 분수와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소수의 비 또는 분수의 비가 아니라 분수와 소수의 비래요. 자,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고요. 우리 그 문제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일차 문제 만나볼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분수한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예요. 연산키 먼저 봅니다. 0.3대 2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대요. 0.3대 2분의 1, 소수 대 분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것을 소수의 비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2분의 1은 0.5잖아요. 왜냐하면 2분의 1은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꿨을 때 10분의 5이고, 그러면 0.5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0.3 대 0.5라고 먼저 소수의 비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후왕 2분의 1을 소수로 고친 후, 그 다음, 우리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을 곱하여서 3대 5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나타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둘다 분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0.3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0.3? 소수 한 자릿수네? 부모가 10인 분수로 바꿔볼까? 그래서 10분의 3. 전항 0.3을 분수로 고친 후, 그러면 10분의 3대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두 부모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요. 그랬더니 역시 3대 5가 된다. 그러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전항과 후항을 모두 분수 또는 소수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1번입니다. 2분의 1 대 0.2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2분의 1이 사실은 10분의 5와 같고, 그러니까 0.5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 나타낼게요. 0.5 대 0.2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의 비가 되었잖아요.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10을 곱하고 10을 곱해서 5대 2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떻게도 풀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0.2를 우리 소수가 아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2번. 5분의 1대 0.4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소수로 바꿔볼까? 5분의 1은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꿨을 때 10분의 2이니까 소수로 바꾸면 0.2겠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썼을 때0.2 대 0.4라고 바꿔 쓸수 있겠네? 그러면 전항과 후항이 똑같이 10을 곱하면 2대 4고, 2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1대 2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 1대 2라고 나타낼 수 있겠구나. 3번, 4분의 3대 0.8이에요. 자, 여러분, 뭐 2분의 1은 0.5이고, 5분의 1은 0.2이고,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친구라면 4분의 1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4분의 1은요, 분모가 10인 분수로는 나타내기 어렵고요. 우리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해주는 거예요. 100분의 25죠? 그러면 0.25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4분의 3은 0.25가 3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럼 0.75가 되는 거죠. 0.75 대 0.8. 자, 그러면 우리 전항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했을 때 75대 80이 되니까 5로 똑같이 나누어주자. 5,1은 5, 5,5, 25. 5로 나누었더니 5,1은 5, 5,6에 30. 아, 15대 16이네.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0.8을 분수로, 즉 10분의 8로 바꾼 다음 계산해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분의 11대 0.5예요. 자, 그러면 20분의 1이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20분의 1.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했더니 100분의 5가 됐어요. 그러면 0.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11은 20분의 1이 11개만큼 있는 거니까 결국 0.05가 11개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요. 바로 0.55가 됩니다. 0.55 대 0.5니까 똑같이 100을 곱했을 때55대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5대 50이니까 공통인 약수 5 보이죠? 5로 나눠주세요. 11. 그리고 10이 됩니다. 그래서 11 대 12이 정답이 되겠죠. 11대10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0.4 대 8분의 7이에요. 이번에는 0.4, 이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꿔 볼게요. 0.4는요,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10분의 4잖아요. 그러면 10분의 4 대 8분의 7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분수 대 분수이니까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10이랑 8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40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4에다가 40을 곱하자. 15로 약분을 해주면 1 그리고 4니까 4, 4, 16이네. 그 다음 8분의 7에도 40을 곱하자. 8분의 7 곱하기 40. 8로 약분을 하면 1과 5이니까 7, 5, 35네. 그럼 16 그리고 35이니까 16대 35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자, 이번에는 1.05 대 20분의 7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5를 분수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분의 7?

우리 소수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생님은 20분의 7을 한번 소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20분의 1이 조금 전에 0.05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20분의 7은 이것이 7개만큼 있는 수예요. 그래서 0.05 곱하기 7이니까 0.35가 되겠죠. 똑같이 110 곱했어요. 그랬더니 105, 그 다음 35가 되었죠. 105대 35예요. 5로 나눌 수 있겠죠? 5, 20, 5일은 5. 5로 나누면 7. 27, 21 대 7이에요? 그러면 우리 7로 나눌 수 있겠죠? 3대 1. 자, 이렇게 3대 1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최대공약수를 찾지 않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나눠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보죠. 105대 35에서 5로 먼저 나누었어요. 그 다음 각각 7로 또 나누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 최대 공약수는 바로 35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이에요. 1.2 대 5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수를 분수로 바꿀래요?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바꿀래요? 자, 선생님은 1.2를 우리 한번 분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2는요,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었을 때 10분의 12인데요. 이것은 2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6이에요. 그래서 5분의 6대 5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둘다 분모가 사라지겠죠. 5를 곱하면 6, 5를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대로 6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1.5 대 9분의 5예요. 이 경우는 1.5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1.5는 분모가 10인분수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15예요. 5로 약분을 하면 2분의 3이 되니까 결국 2분의 3대 9분의 5구나.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2와 9의? 그렇죠. 18이죠. 2분의 3 곱하기 18을 했더니 3, 9, 27이 되죠. 그 다음 9분의 5 곱하기 18을 하니까 5, 2, 10이 됩니다. 그래서 27대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9번, 1.8 대 9분의 5예요. 그러면 1.8을 분수로 바꿔 볼게요. 1.8은 10분의 18이고, 2로 약분을 하면 5분의 9이니까, 우리 이것은 5분의 9대 9분의 5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5와 9의 최소 공배수는 45이기 때문에 5분의 9 곱하기 45. 그러면 99, 81이죠. 그 다음 9분의 5 곱하기 45. 그러면 55, 25죠. 81 대 25다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번, 2.2 대 15분의 11. 이 경우도 역시 2.2를 분수로 바꿔 볼게요. 2.2는 10분의 22이고, 2로 나누었을 때 5분의 11이니까, 그러면 5분의 11 대 15분의 11이구나. 5와 15의 최소 공배수는 15이기 때문에 5분의 11 곱하기 15는 11 곱하기 3이니까 33. 15분의 11 곱하기 15는 11. 33대 11이 됩니다. 그런데 11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3은 3이 되고 11은 1이 돼서 3대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수를 분수로 바꿔도 좋고 또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11번, 2.7 대 2와 3분의 2예요. 자, 2와 3분의 2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나져 있다면 우리 이거 가분수로 바꾸자고 했죠. 그러면 3이 6, 6 더하기 2는 8이죠. 그럼 3분의 8이다라고 바꿔 쓸수 있고, 2.7은요, 역시 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10분의 2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분의 27대 3분의 8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과 3의 최소 공배수는 30이니까, 10분의 27에다가 3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27 곱하기 3이죠? 7, 3, 21, 2, 3은 6. 그럼 81이 됩니다. 역시 3분의 8에다가도 3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80이 되니까, 81 대 8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12번 3.2대 10분의 7이에요. 자, 이 경우는 10분의 7을 간단하게 소수로 바꿀 수 있겠죠? 3.2대 0.7입니다. 똑같이 10을 곱했어요. 32대 7이 되겠죠? 32대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3번입니다. 2와 3분의 1이에요.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겠죠? 3이 6, 6 더하기 1은 7이에요. 그럼 3분의 7이죠. 0.8은요, 우리 소수를 분수로 바꾸었을 때 10분의 8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 3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30이죠. 3분의 7 곱하기 30. 그러면 70이고요. 10분의 8 곱하기 30. 그러면 83, 24가 됩니다. 70대 24. 그냥 그대로 쓸까요? 자, 우리 2로 나누어주면 35, 2로 나누어주면 12가 되니까 35대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4번 2와 4분의 1대 2.6이에요. 일단 2와 4분의 1을 먼저 소수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가분수로 나타내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2와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고요. 4분의 1은 우리가 얼마라고 배웠어요? 0.25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2.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2.6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100을 곱해주었을 때 225대 26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눠봤더니 5, 4, 20, 5, 5, 25. 5로 나눠봤더니 5, 5, 25, 5, 20, 45대 52가 되죠. 그래서 45대 52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분수 형태가 나타났을 때 가분수로 바꾼 다음 계산을 해도 좋고요. 선생님처럼 이 뒤에 있는 분수가 소수로 바꾸기 편하다면 다음과 같이 바로 소수 형태로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15번입니다. 2와 5분의 2대 0.25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한번 2와 5분의 2에서 자연수 부분과 이 집문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연수 부분은 2예요. 그럼 5분의 2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5분의 2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10분의 4잖아요. 그럼 0.4인 거죠. 그러면 2와 5분의 2는 2.4다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 0.25를 그대로 쓴 다음 우리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40대 25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얼로 나눌 수 있을까요? 5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5, 4, 20, 5, 8에 40, 5, 5, 25니까 48대 5가 된다. 48대 5.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16번 볼게요. 2와 6분의 5대 1.4예요. 이번에는 이 1.4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대분수도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뭐 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가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이 12, 12 더하기 5는 7이니까 17이니까 6분의 17이다 라고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 1.4를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10분의 1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뭐 2로 나누어서 뭐 5분의 7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분모 6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볼게요. 30이죠? 6분의 17에다가 30을 곱해요. 6으로 약분, 17 곱하기 5입니다. 7로 35, 그 다음 1, 5는 5, 85예요. 10분의 14에다가 30을 곱할게요. 그러면 14 곱하기 3이니까 4, 3, 12, 3, 1은 3, 42가 되죠. 85, 그 다음 42예요. 그대로 85대 42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7번이에요. 1과 7분의 3대 2.5예요. 2.5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우리 0.5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와 2분의 1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니까 가분수로 바꿔서 써볼게요. 7일은 7, 7 더하기 3은 10이죠. 7분의 10대 우리 2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7과 2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14예요. 7분의 10 곱하기 14. 그랬더니 약분을 하고 나서 10 곱하기 2는 20이죠. 2분의 5 곱하기 14는요. 역시 2로 약분을 한 다음 5, 7에 35예요. 자, 20대
35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로 나누

나누면 4, 5로 나누면 7이에요. 그래서 4대 7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2와 8분의 1대 1.25예요. 자, 그러면 우리 1.25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도록 할게요. 2와 8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8이 16, 16 더하기 1은 17이죠. 8분의 17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1.25인데요. 우리 0.25가 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1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1.25다라고 하는 것은 4분의 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과 4분의 1과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8과 4의 최소 공배수는 8이니까 우리 둘다 똑같이 8을 곱해주는 거예요. 8분의 17 곱하기 8. 그러면 17이 되고, 4분의 5 곱하기 8 해주면 5이 10이 되니까 17대 10이 되는 거죠. 17대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9번. 2와 10분의 7대 0.33입니다. 자, 10분의 7은 0.7이기 때문에 우리 2.7이다라고 바로 나타낼 수 있죠? 2.7 대 0.33입니다.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270대 3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270을 3으로 나누면 90, 33을 3으로 나누면 11. 그래서 90대 1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0번. 1과 20분의 1대 2.54예요. 자, 그러면 우리 20분의 1이 얼마라고 했었죠? 그렇죠. 0.05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과 20분의 1이다? 그러면 1.05가 되는 거예요. 1.05 대 2.54다라고 다시 한번 소수 대 소수로 비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해요. 그러면 105대 254가 됩니다. 자, 이두 수가 꽤나 크지만 사실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05대254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21번입니다. 1.25 대 5와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0.25가 4분의 1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1과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1과 4분의 1은 4분의 5잖아요. 5와 4분의 1은요, 4분의 21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 전환과 후항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분모들은 사라지고 분자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4분의 5 곱하기 4는 5. 그 다음, 4분의 21 곱하기 4는 21. 그대로 분자들만 남았죠? 그래서 5대 21이다라고 답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번. 1.82 대 2와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은 무엇과 같아요? 소수로 나타내면 0.5죠. 그러면 2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5다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1.82 대 2.5라고 소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소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왜 100을 곱해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전항은 1.82로 소수 두 자릿수잖아요. 자, 후항은 2.5로 소수 한 자릿수이지만 둘 다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해요. 182 대 25가 아니라 250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혹시 나눌 수 있나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82 나누기 2는요, 91이고요. 250 나누기 2는요, 우리 125가 돼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91 대 125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23번. 2.42 대 1과 4분의 1입니다. 역시 4분의 1은 우리 0.25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2.42 대 1.25라고 소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한다고 생각해서 242 대 125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리조리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나눌 수 있는 건 없나? 2로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아, 그대로 써야겠구나. 242대 125.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너무 큰 수가 나오면 혹시 내가 나눌 수 있는 걸못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이대로 두면 괜찮은 곳인가? 혹시 더 나눌 수 있는 건 없나?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 24번. 2.45대 2와 5분의 2예요. 자, 그러면 우리 2와 5분의 1을 한번 소수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일단 5분의 1은 우리가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2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면 0.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비를 다시 한번 소수의 비로 바꾸어 썼을 때2.45대 2. 얼마가 돼요? 2.2 아니죠. 왜냐면 5분의 1이 0.2니까 5분의 2는 0.4가 돼요. 2.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환과 후항에 똑같이 100을 곱해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45대 242다 라고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5의 배수다라는 뜻이거든요. 5로 한번 나눠보죠. 5, 4, 20, 그 다음 5, 9, 45. 5, 4, 20, 그 다음 5, 8에 40. 49대 4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대48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5분의 1은 0.2이구나, 4분의 1은 0.25구나,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됐을 거예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3.24 대 2와 2분의 1이에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겁니다. 자, 2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렇죠. 바로 10분의 5, 0.5. 그래서 소수로 0.5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비를 소수의 비로 다시 나타내어 보면 3.24 대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24대 25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끝자리가 4, 그 다음 0이에요. 그러면 둘다 짝수란 얘기죠. 그럼 두 수가 둘다 짝수라면 무조건 2로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324를 2로 나누면 162가 되고, 250을 2로 나누면 125가 됩니다. 162대 125예요.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쓰자. 162대 125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6번 4.2 대 4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4분의 3을 어떻게 하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일단 4분의 1은 100분의 25이기 때문에 0.25거든요. 그러면 4분의 3은 0.25가 3개만큼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0.3, 0.75가 되는 거예요. 4.22 대 0.75다라고 소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환과 후항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22가 돼요. 그 다음 75가 돼요. 자, 422랑 75랑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눌 수 있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422, 75 이렇게 써줘서 422대 75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7번입니다. 4.85 대 4분의 1이에요. 자, 4분의 1을 역시 소수로 바꿔 볼게요. 4분의 1은 0.25다. 그러면 우리 4분의 1을 소수로 바꿔서 썼을 때 4.85 대 0.25가 되겠네. 전환과 후항을 똑같이 100을 곱하여서 우리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까? 485대 25.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둘다 5, 그리고 5이니까 5의 배수라는 것 여러분 한눈에 보이죠? 5로 한번 나눠 볼게요. 5, 9, 45. 그 다음 5, 7에 35. 97이죠? 5, 5, 25. 그래서 97대 5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97대 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28번입니다. 5.2 대 3과 10분의 1이에요. 자, 여러분, 10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기 진짜 쉽죠? 뭘까요? 0.1이에요. 그러면 5.22 대 3.1이다라고 소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똑같이 100을 곱했을 때522대

0: 12니까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끝자리가 2고 1자리가 0이에요. 그러면 짝수이니까 2로 나눌 수 있겠죠. 522 나누기 2를 해보면 261이 되고요. 310 나누기 2를 해보면 155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261대155. 이렇게 261대155라고 그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일차의 문제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활용해서 자연수의 비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여러분 모두 잘했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죠? 여기 보이는 이 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나타내어 보세요. 정답은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9차 시의 내용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10차 시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선생님, 친구가 유럽여행 다녀와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거긴 여름에도 하늘이 파랗고 비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1: 아마 친구가 지중해성 기후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나 보구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여름에 비가 거의 안 내리거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기후 덕분에 오히려 잘 되는 농사가 있다는 거야.
0: 에이, 더운데 뭐가 잘 자라요?
1: 그럼 우리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실제 지구상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 그러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먼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말의 어원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기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중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는요, 바로 유럽 남부 지역에 위치한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한자 어원도 살펴보면은요, 땅 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땅 가운데 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곳이 바로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후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들은요, 꼭 지중해 연안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지중해성 기후는 아메리카에도 나타나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나타나거든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또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이 매우 덥고 그리고 그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먼저 우리가 기온을 읽고 싶으면, 7월, 8월의 기온을 읽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눈금, 기온을 가리키는 이 왼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7월, 8월 평균 기온이 대략 한 22도에서 2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궁금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7월, 8월 거의 강수량이 0에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여름에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는데요. 이 기후를 구분하는 데에는 사실 약간의 수학적인 공식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후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중해성 기후의 전통 가옥은요, 여러분들 한번 영화나 광고에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대체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벽을 칠한 이런 전통 가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많고 많은 색 중에 딱한 가지 색, 흰색으로 이렇게 가옥에 벽을 칠했을까요? 왜 모든 집들이 다 흰색으로 칠했을까요? 흰색은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반사시키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은 흡사 사막과 비슷하게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흰색으로 가옥의 벽을 칠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통풍이 중요해요. 자, 하지만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은 어떤가요? 창문이 굉장히 작죠. 이렇게 창문이 작은 이유도요, 여름철에 바깥의 뜨거운 공기, 그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옥의 배치를 보면 집과 집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것 같은데요. 옆집에 저녁 메뉴까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과 집을 다닥다닥 붙인 이유는 뭘까요?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가깝게 배치하면 그늘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뜨거운 태양빛, 그 아래에서 잠시나마 숨통 트일 공간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농업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여름철의 기후 특징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고온, 건조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비가 적게 내리면 적게 내릴수록 잘 되는 농업이 있는데요. 바로 과일 농사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 비가 적게 내리면 당도가 쫙 올라가서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 주로 수목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리브와 같은 나무도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코르크 나무의 경우에는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경우에는요, 여름과 비교하면 기온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요. 대륙 동안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이 나타나요. 게다가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벼를 재배할 수 있을 만큼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건조하고 조금 추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밀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올리브 그리고 밀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파스타? 피자? 이런 음식들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피자인데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음식이 피자가 된 이유도요, 사실 이 지역의 기후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고온 건조한 여름에는 올리브와 또 토마토와 같은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요.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탈리아의 국민 식재료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름철에 이제 토마토를 수확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처럼 1년 동안 먹을 토마토 소스를 저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기후 특성을 활용해서 밀농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피자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0: 세계의 유명한 음식들을 먹을 때 그냥 단지 맛있다가 아니라, 아, 이 지역에 이런 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식재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구나 하고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나은이가 피자를 먹었다고 한것 같은데요? 나은이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저 그러고 보니 어제 피자 먹었거든요?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피자 한 조각도 그냥 보이지 않아요. 토마토랑 올리브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다 지중해성 기후랑 연결돼 있었네요.
0: 맞아. 여름이 덥고 건조해서 올리브와 같은 수목농업이 잘 되고, 겨울에는 비가 내려서 밀도 재배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피자가 생겨나게 된 거겠지?
1: 그러고 보니 피자 한 판에 지중해성 기후의 일년이 다 담겨 있네요.
0: 그렇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음식 한 조각에도 사실 기후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어떤 기후에서 온 재료일까 하고 떠올려 보면 훨씬 재밌어질 거야.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선생님, 이 뉴스 보셨어요?
1: 어제 본 뉴스구나. 왜?
0: 법원에 대해 배워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요. 정말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인가요?
1: 맞아. 정확히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야. 그럼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알아볼까?
2: 우리는 예전에 헌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는 이 헌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헌법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헌법재판소는 무엇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법 중의 법, 그러니까 최고법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나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법수호의 역할도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의 역할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이 9명의 재판관은 모두 법관, 즉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헌법재판소 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장 임명에 대해서 허가합니다라고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지 헌법재판소 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9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이라는 걸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재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을 어겼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 등등의 분쟁을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법을 적용할 때 그 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에 법이 헌법에 어긋나 있어요. 그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잘못된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를 심판하고자 하는 거를 바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보겠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청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바로 탄핵 심판입니다. 만약에 고위공무원이 헌법을 어기거나 법률을 어겼어요. 이때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 탄핵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게 됩니다. 탄핵소추는 쉽게 탄핵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심판은 국회에 의해서 청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만약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해라 라고 해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라고 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가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 역할은요, 권한 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 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등등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결정해주는 심판을 우리는 바로 권한 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역할은요, 바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에는요, 국가 권력기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죠.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타인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즉, 법률이나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제도를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국민에 의해서 청구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헌법재판소의 역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0: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다른 점은요.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재판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포함한 전체 국가기관에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많은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2: 맞아.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거야.
1: 헌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민주주의에 꼭 필요하겠네요.
2: 아니, 누가 가르쳐줬길래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거지?
1: 선생님 덕분이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에 쓰인 낱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열심히 지금부터 어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1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어 5학년 1학기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에는 어떤 낱말들이 나올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처지, 대화하다, 존중하다, 집중하다, 태도, 상하다, 그리고 맞장구 치다까지.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뜻을 알고 있는 낱말은 몇 개나 되나요? 별로 없는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처지입니다. 처지는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뜻하는 거예요.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며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이때 상대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고요. 상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지는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뜻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우와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친구는 나의 처지와 다르다. 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뜻인 거고요. 시대적 상황을 살피며 작품을 읽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을 살핀다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낱말은 대화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누구와 대화를 했나요? 대화한다는 것은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담화하다라는 낱말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담화라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화하다, 담화하다, 둘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데 뭐가 다른 걸까요? 대화하다는 일상적인 조금 가벼운 대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대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화하다라는 표현은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조금 길고 복잡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때 담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담화하다를 둘다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존중하다인데요. 높이요, 귀중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귀중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존중하다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깔보는 것. 이와 관련된 낱말이 나와야겠죠? 바로 무시하다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다는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낮추어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다와 무시하다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집중하다입니다. 한자를 볼까요? 모아요. 가운데로 모아요. 집중.
가운데로 모아요. 무엇을 가운데로 모은다는 것일까요? 정신을, 마음을, 그리고 노력을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즉, 집중하다는 한 가지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할 때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한다. 모든 힘을 이 공부에 쏟아부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다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열중하다입니다. 이것도 나의 노력을, 열정을 가운데로 쏟아붓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석봉은 글씨 쓰기에만 열중했다. 한석봉 들어본 적 있죠? 글씨 연습에만 아주 열심히 몰두해서 한 겁니다. 집중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다, 열중하다 뜻이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태도입니다. 공부할 때, 발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겉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말을 통해 보여질 수도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세를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난 자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태도인 거예요. 토의할 때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자, 토의나 토론할 때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을 지켜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음가짐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마음가짐이 자세로 드러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자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에는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태도는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몸가짐이라고 했잖아요. 입장은 상황

다음 낱말은 상하다입니다. 자, 예시 문장을 먼저 볼게요. 친구와 작은 오해로 다투게 되어 속이 상했다. 이때 상하다는 속이 상했다니까 무엇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상하다라는 낱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그릇들이 상하지 않게, 그릇이 상한다는 것은 물건이 깨어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우유가 상해서, 음식이 상했다는 거죠. 음식이 변하거나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다는 뜻이에요. 몸이 상하지 않도록, 몸이 상한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몸이 야위어 축이 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낱말인데 아주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맞장구 치다입니다. 사물놀이나 풍물놀이에서 마주서서 장구를 치는 것을 맞장구라고 하는데요. 자, 마주서서 장구를 치려면 호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장구 치다라는 것은 남의 말에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의견.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용돈을 조금 더 받고 싶다고 말하자 동생도 맞장구 쳤대요.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럴 때 맞장구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호응하다와 동의하다가 있습니다. 호응하다에서 호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회자의 말에 호응했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뜻이겠죠. 동의하다에서 동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내 말에 동의했다. 내 말의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밌는 상황 속에서 속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안에 정상까지 갈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 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자, 천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십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위를 써서 거리로 표현하면요. 약 4km입니다. 자, 그런데 천리는 십리의 100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천리는 약 4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먼 거리를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래요. 한 걸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은 그 일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인 겁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또 새로운 낱말들 이어서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국어 5학년 1학기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추론, 배경지식, 꿉꿉하다, 흠칫, 뒤룩뒤룩, 구비구비. 자,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금 어렵나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입니다. 생략된 내용, 뭔가가 빠져있는 내용을 짐작한다. 미루어 생각한다.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미루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정보나 의미를 자, 그냥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긴 어렵겠죠.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뒤 문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과정을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낱말로는 앞에서 잠깐 나왔죠. 생략. 생략은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짐작한다는 것은 어림잡아 헤아리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짐작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은

추론인데요. 말 그대로 추측하여 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론할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해서 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급식에 바나나가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그 바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돌아왔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추론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급식에 바나나 나왔었잖아. 바나나 들고 친구가 나갔잖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추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은 배경 지식입니다. 독서할 때이 배경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내용의 글을 읽게 될수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유용한데요. 배경 지식이란 어떤 것과 관련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배경 지식을 많이 많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꿉꿉하다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대요. 비 많이 와서요. 축축하니 습도가 높아지면 꿉꿉해요.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어때요? 습하고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아주 습하다는 거겠죠. 습하고 또 덥기까지예요.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온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낱말이 꿉꿉하다인 겁니다. 다음 낱말은 흠칫입니다. 그의 놀라운 추리에 흠칫 놀랐다. 우리 친구들 한번 흠칫 놀라볼까요? 어떻게 놀라는 게 흠칫 놀라는 거예요? 흠칫. 이렇게 있다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흠칫이라고 합니다. 흠칫 놀랄 때 우리 친구들 뭐 어떤 소리 낼수 있어요? 어머나!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흠칫이란 것은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은 뒤룩뒤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뒤룩뒤룩이라는 낱말의 쓰임새. 어떨 때 많이 쓰이죠? 돼지는 뒤룩뒤룩, 살이 찐 동물이다. 돼지의 살찐 모습을 나타낼 때 뒤룩뒤룩이라는 낱말을 쓰잖아요. 이 문장에서 쓰이는 뒤룩뒤룩은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읽어볼게요. 도깨비는 무시무시한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다. 자, 뭐를요? 무시무시한 눈알을 뒤룩뒤룩 굴린 거예요. 이때의 뒤룩뒤룩은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뒤룩뒤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알이 더 힘있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양,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디귿을 쌍디귿으로 바꿔서 뒤룩뒤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음을 쌍자음으로 바꿔서 조금 더 느낌이 센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알종알. 우리 속닥속닥 이야기할 때 종알종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더센 느낌을 주고 싶으면, 쫑알쫑알. 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동글동글. 구슬이 동글동글하다. 조금 더센 느낌을 주고 싶으면,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쌍자음으로 표현해서 느낌이 더센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구비구비인데요. 구비라는 낱말이 두번 반복되고 있네요. 구비는 이렇게 휘어져서 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비가 구비구비 두개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구비를 뜻하는 거예요. 또는 휘어서 굽은 이 곳곳을 뜻하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굽이굽이, 굽이굽이, 굽이굽이 휜 것이 여러 군데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니 도로가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굽이굽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굽이굽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 굽이굽이 어떻게 읽었죠? 굽이굽이. 굽 다음에 이에서 이응 자리에 비읍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응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구, 비, 구, 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굽이, 굽이 이게 아니라요. 굽이, 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굽이, 굽이 잘했습니다.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관용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민호는 친구들을 잘 도와줘. 오, 훌륭한 친구군요. 청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소까지 잘한다고요? 계속 칭찬만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 이 친구가 바로 민호인가 봐요. 다른 친구들이 민호의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또이 친구가 달리기도 엄청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어제 수업에서 발표도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민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비행기 좀 그만 태워. 오늘 알아볼 표현은 비행기를 태우다입니다. 비행기 좀 그만 태우래요. 비행기를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월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도록 칭찬을 마구마구 지나치게 느껴질 만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이는 관용 표현, 관용어가 비행기를 태우다입니다. 그래도 칭찬은 또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겠죠? 잘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낱말들 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판에서 찾아 묶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에 1번.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대요. 즉, 추측하여 논하는 거니까, 자, 어떤 낱말이에요? 추론이 되겠죠. 추론 어디 있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묻고 나서 1번에 대한 설명이니까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 상황, 입장, 어떤 낱말이에요? 처지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처지 묶어주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 어떤 것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배경 지식이죠. 어디에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묶어주고 동그라미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번째,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리는 거예요. 어림잡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짐작하다라고 하죠. 어디에 있어요? 짐작.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잠자가 아닙니다. 짐작 대각선으로 묶어주고 동그라미 4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네요. 이렇게 한 글자씩 쭉 보기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몸을 움츠리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흠칫 놀랐다겠죠? 흠칫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흠, 칫. 두 번째, 나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안 돼요. 공부가 잘될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과 정신을 쏟는 게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 자, 집중을 2번 칸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또 부담스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려면 공통의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 좋다. 자,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좋아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려면. 대화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3번. 대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는 이것은.
깔보는

태도는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자, 그래서 4번은 태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남자아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각각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 자,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뭔가 빠져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비유한 내용인가요? 생략된 내용인가요? 빠져있는 것. 생략된 내용을 여러 가지들,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흠칫 뜻 어디에 있어요?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에구머니나 깜짝이야. 흠칫 1번입니다. 뒤룩뒤룩은요? 자, 되지 말고. 우리 눈알 떠올리면 되겠죠.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강조할 땐 뒤룩뒤룩이라고 할수 있어요. 3번과 연결. 굽이굽이는요? 굽이가 여러 개, 여러 개의 굽이 또는 휘어서 굽은 곳곳을 뜻하는 것이므로 2번과 연결해 줍니다. 5번 문제예요. 밑줄 긋은 뜻에 알맞은 낱말이도록 보기에서 글자를 찾아 쓰는 거고요. 같은 글자가 여러 번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비에 젖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더워요. 습도가 높아요. 꿉꿉 하다가 되겠죠? 자, 꿉 같은 글자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꿉, 꿉 하다. 두 번째, 상대편과 같은 의견이어서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라고 해서 같은 의견이니까 동의하다, 동의 있죠? 동의, 같다란 뜻 가진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한 가지 일에 모든 힘, 모든 정신, 노력, 힘을 쏟아부으면 어려운 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다라고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집중하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괄호 1번은 반대말을 쓰는 거고요. 괄호 2번은 비슷한 말을 쓰는 겁니다. 무시하다.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니까 상대를 존중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존중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호응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남의 말에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 우리 마주보고 장구치는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맞장구치다입니다. 6번 문제 잘 풀어졌고요. 7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은 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한다는 거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낱말의 뜻은 그래, 앞뒤 문장을 통해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왔어요.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앞뒤 문장을 통해서, 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뜻으로 쓰였겠구나 하고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다. 즉, 추측하여 논해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측하여 논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떤 말과 바꿔 쓸수 있어요? 추억할, 추론할, 기초할, 비교할, 비유할 중에서 추측하여 논할 수 있어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할 수 있어요. 추론할과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숙제를 한 가지씩 내줄 거예요. 도전! 낱말 그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존중하다입니다. 뜻 기억하고

0: 있죠? 어떤 뜻을 가진 낱말이었나요? 높이요? 귀중하게 대하다. 상대방을 높여서 귀중하게 대해주는 것을 존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존중하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짧은 글짓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두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완성한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보니 어땠어요? 조금 생소한 낱말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텁지 말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어휘가 문해력이다에서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 한자 어휘까지 모두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라는 단원에 나오는 어휘들 선생님이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훌륭한 인물들 언제 태어났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기록된 글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전기문 봤더니요, 전기 전에 기록할 기, 그럴 문이에요.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이거거든요. 그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노란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생애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업적,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글이 바로 전기문이에요. 아니 선생님, 전기 하면은요, 그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그 전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 전기랑 여기 전기랑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전기문은 인물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된 글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전기문을 읽으면 훌륭한 인물의 삶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가치관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배경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전기문 하면은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이 바로 자서전이거든요. 자서전은요,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쓰게 한 글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문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전기문 중에서도 이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쓸 거야,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써줘 한 거를 바로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도 전기문의 한 종류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쓴 거니까요. 네, 본인이 직접 쓰거나 쓰게 한 게 자서전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볼게요. 자, 두 번째 봤더니요, 이 전기문에는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뭐냐?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물들은 나는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꿈꾸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꿈꾸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좇아서 구하는지 이게 바로 추구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쫓아가다라고 하지 않나요? 쫓아가다 이거 잘못 쓰인 거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 있죠. 좇다 하고요, 쫓다는요 좀 헷갈린 말이에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좇다는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라고 되어 있죠. 목표,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를 내가 목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행복,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 자, 이 목표나 이상이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좇다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권력과 재물만을 좇아 살아온 삶을 후회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쫓다는요, 우리 술래잡기 할때 쫓아간다라고 하죠. 도둑을 쫓아간다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는 것, 이것을 쫓다라고 합니다. 언니는 엄마를 쫓아 방에 들어갔다.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따라가는 거, 이게 쫓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급히 따라가는 게 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물이 따라가는, 목적으로 하는 가치와 이야기의 주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시대 상황입니다. 이 전기문에 보면은요, 그 인물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특정 시기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진 시대의 모습이나 배경을 시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전기문에 그 인물들이 어떤 시대 상황을 살았는지 이해하면은요, 더잘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전기문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 유관순 열사님의 행동이나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여기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글 속에 나오는 특정 낱말을 통해서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나 공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야기를 읽다가 집신, 가마 이런 낱말이 나온다면 이 이야기가 미래나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낱말 볼게요. 바로 지원하다인데요. 지원하다 한자를 보니까요, 지탱할 지에 도울 원입니다. 지탱하고 돕는다는 의미예요. 지지하여 돕다 이렇게요. 그 기업가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지난해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여 왔다. 지지해서 도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다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뒷받침하다예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다라는 의미예요. 뒷받침하다로 바꾸어서 써도 뜻이 통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요, 또 뒷받침하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근거, 이렇게 뒷받침 문장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이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어휘가 문해력이다 공부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하다라는 어휘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

라는 것인데요. 이 처하다의 처가 장소, 이 곳을 뜻하는 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놓이게 하는 건데요.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위기에 처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이렇게 현재의 어려움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위기에 처하다 말고 위기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겪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위기에 처하다. 그러면 뭔가 그 위험한 상황, 위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처하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체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두가 그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원했다. 벌을 주는 것. 이때도 처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전기문에 나온 인물들은요, 뭔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위협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협받다라는 것은 힘으로 의르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여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휘의 뜻을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뜻이 더 어려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차분히 끊어서 다시 읽어보면 됩니다. 힘으로 의르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여, 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주인공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받는다. 뭔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으름장 놓다라는 말도 한번 볼게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형이 앞으로는 안 놀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 너 이게 말안 들으면 앞으로 안 놀아준다 하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굴하다입니다.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걸 굴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뜻을 굽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갔다. 이 전기문에 나온 어휘들은요, 이 전기문에 나온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 어려움에 이 굴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걸 굴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굽히다는요, 뜻, 주장 등을 꺾고 남을 따르는 걸 말을 해요. 나는 주장을 굽히고 부모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굽히다는요, 한쪽으로 휘게하다라는 뜻도 있어. 1리가 400m 정도예요. 그러면 1000리는요, 400km.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죠? 발도 없는 말이 천리나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현수가 시험 망쳤대. 하고 이제 속닥속닥속닥하고 짝꿍하게 말하고 있어요. 작게 말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봤더니 야, 현수가 시험 망쳤다면서? 진짜? 현수가 시험 망쳤대. 그래? 하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현수가 와가지고는 아니 너 내가 시험 망친 거다 말했어? 하고 이제 속상한 표정으로 말을 하죠. 정말 미안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건 발이 없는 말이 천리 밖까지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도 발달해 있고 인터넷도 발달해 있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만리, 십만리, 천만리 아주 멀리 퍼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말 조심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어휘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단원에 나오는 어휘들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을 삶이라고 해요. 또는 생명이나 목숨 자체를 삶이라고 하죠. 위인전에는 한 인물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 이 삶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원래는 살다잖아요. 근데 그 살다에 미음이 붙여져서 삶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삶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생애, 살아있는 한 평생의 기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을

생애라고 하고요. 인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고 하죠.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보도록 할게요. 관련짓다라는 어휘예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봤더니 관계할 관에 이을 연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있는다. 뭔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를 관련짓다라고 하죠. 내 경험과 관련지어 보며 이야기를 읽으면, 자, 그러면은 경험과 이야기를 관계를 맺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보자라는 거죠.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더잘 공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속상했던 적 있어. 나도 이렇게 즐거웠던 적 있어. 내 경험을 관련 지어서 읽어보면은 더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 짓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짓다의 쓰임을 한번 볼게요. 관계를 맺거나 짝을 이루는 것을 짓다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동업 관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동업 관계, 이거는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말을 해요. 짓지 않다 하면은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짓다는요, 밥을 짓는 거, 글을 짓는 거, 미소를 짓는 거, 죄를 짓다, 마무리를 짓다, 이름을 짓다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 다루다입니다.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다루다라고 해요. 새 악기를 다룰 때에는, 자, 이거를 사용하다로 바꾸면 되겠죠. 새 악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조심하자. 이렇게요. 자, 다루다의 뜻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거리를 처리하는 것도 다루다예요. 아버지는 무역 업무를 다루신다. 자, 이 무역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혹은 외국에서 이 바나나를 수입해 왔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무역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는 중고품을 다룬다. 이 말은 중고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다룬 낱말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또 다루다의 낱말들이 뜻이 또 있거든요. 선생님 더두개 소개를 시켜줄게요. 가죽 등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하는 것도 다루다예요. 가죽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이건 가죽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다루다예요.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환경 문제를 소재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창제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제하다 한자를 봤더니 만들 창에 지을 제예요. 뭔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는데 처음으로 만드는 걸 창제하다라고 해요. 재정이 무슨 뜻이냐면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서 정하는 걸 재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였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한글이 없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창제하였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죠. 바로 이 훈민정음인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보이다.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집착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밤에도 계속 생각난다든지 아끼던 물건을 잊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생각난다든지 그런 적 있나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집착하다라고 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이 집착하다를 매달리다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쉽게 느껴져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요. 집착하다와 비슷한 말로 연연하다가 있습니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그러니까 장군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에 미련을 갖지 않고, 정의를 지키고자 힘썼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다라는 낱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여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의 뜻으로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여겨 살피니,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서 살펴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성찰하다라는 낱말도 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밤에 누웠는데, 낮에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면서 이불 킥 하는 적 있나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반성하면서 살펴보는 거를 성찰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필 성에 살필 찰 한자를 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성찰하다와 비슷한 말로 반성하다가 있는데요. 성찰하다는요, 조금 더 깊이 살피는 느낌을 준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관용어를 더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용어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두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새로운 뜻의 낱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물 건너가다. 원래는 우리가 물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건너가는 상황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다른 뜻이 탄생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 상황을 볼게요. 그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하루만 더 하면 최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시기로 약속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내일만 성공하면 최신 스마트폰이 생긴다 하면서 이제 밤에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 몇 시예요, 몇 시? 아니, 7시가 넘었네요. 여기 달력을 봤더니 오늘 딱 하루만 7시에 일어나면 됐었는데, 어떻게 최신 스마트폰이 물 건너갔어? 스마트폰이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물 건너가다는요, 기대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기회를 놓쳤다라는 뜻의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스마트폰이라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거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물 건너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요, 전기문은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글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어때요? 맞죠? 그래요. 아주 잘 말했어요. 한영이는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나 배경, 즉,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 이것도 맞죠? 예선이가요, 맞아. 또 전기문에 나타난 시대 상황은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도 반영되어 있어. 그렇죠. 이 시대 상황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반영되어 있죠. 내 생각에 전기문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쓴 글이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자,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쓴 글을 자서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훈이가 잘못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굴하다, 지원하다라는 낱말이 있네요. 지지하여 돕다. 자, 이거는 그렇죠. 바로 지원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다. 이거는요, 그래요, 굴하다입니다. 자, 굽히다와 뒷받침하다.

지지하다가 있어요. 지지하여 돕다, 지원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은 뒷받침하다가 되겠네요. 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뜻을 굽히거나 주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굽히다와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라고 했어요. 추구하다와 위협받다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다, 추구하다. 어때요? 맞나요? 그렇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차 구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겁을 주다. 자, 겁을 주는 상황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다. 이거는 이제 겁을 주는 건데 위협받다라고 되어 있으면 겁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뜻을 한번 봐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곤란한 입장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자, 뭔가 우리 친구들 알것 같은데요. 자, 또 이렇게도 쓰인대요.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 죄인을 중형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뭐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 어떤 벌을 주고 벌에 놓이게 하는 거, 바로 처하다가 되겠네요. 처하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낱말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지 않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전기문이나 자서전과 같이 한 인물의 삶에 대해 기록한 글을 읽으면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 자, 이 전기문이나 자서전을 읽으면 좋은 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본받을 점도 있고요. 배워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삶이랑 바꾸어 쓰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삶이랑 비슷한 낱말도 우리 살펴봤어요. 생애, 인생, 일생. 자, 모두 다 비슷한 낱말인데요. 세상은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낱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하신 일이야.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한글과 관계 깊은 낱말이지. 세종대왕님? 한글? 훈민정음인가?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을 뜻해. 자, 처음으로 만들다.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다로 창제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제하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에서는 훈민정음인가 하고 선생님도 헷갈렸는데 자, 이 친구까지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거, 아, 창제하다라고 떠올랐네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거 뭐였죠? 그래요. 성찰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다. 그래요. 집착하다가 되겠네요. 집착하다. 자, 그 다음. 우리 8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낱말의 뜻을 완성하세요. 다루다. 기계나 기구 등을 그렇죠. 사용하다가 되겠고요.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저 생각하다가 되겠습니다. 관련 짓다.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거를 관련 짓다라고 하죠.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어휘들 한번 다시 보세요. 아, 이런 것들 배웠구나 하고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꼭 남겼으면 좋겠어요. 전기문, 추구하다, 시대 상황, 지원하다, 처하다, 위협받다, 굴하다. 3. 관련 짓다, 다루다, 창제하다, 집착하다, 여기다, 성찰하다까지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선생님과 함께 또

0: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어휘로 유익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곳곳에 숨어 있는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을 쑥쑥쑥 키워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또 어떤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살펴봅시다. 짜잔! 10개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단출하다, 단출하다입니다. 반려. 돈독하다, 밀접하다, 미천하다, 비범하다, 지배하다, 화평, 소외. 마지막으로 품격까지. 이 중에 뜻을 알고 있는 낱말 몇 개나 되나요? 선생님, 저는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 열심히 같이 명탐정이 되어 공부를 해보면 되니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까지 세 명의 식구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만 놓여 있고요. 뭐 별다른 다른 것들은 놓여 있지 않네요. 저왜 없을까요? 식구가 세 명뿐이니까 굳이 막 이것저것 많이 차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살림의 규모가 작을 때 우리는 단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구,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살림의 규모가 작은 거예요. 단출한 거예요. 가족끼리 단출한 생일상을 차려놓고 생일 잔치를 했다. 단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자,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 공부했으니까 단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어휘 볼까요?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네요. 반려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짝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을 우리는 반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사람일 때는 반려자라고 하는 거고요. 반려동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강아지 누렁이는 나의 반려이다. 물론 반려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려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려, 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두 친구의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이죠? 매우 가까워 보이죠? 믿음, 의리, 인정 등이 깊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돈독하다입니다. 돈독한 사이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이죠. 이 돈독하다에서 돈이라는 글자가 돋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독하다라는 말 대신에 뜻이

비슷한 말 중에 도탑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독한 사이, 도타운 사이 뜻이 비슷한 말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 유진이와 돈독한 관계이다. 그만큼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돈독하다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네 명의 사람이 아주 가깝게 서 있죠.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밀접하다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거리가 가까운 경우도 있고요. 이 사진처럼 또는 마음의 거리, 관계가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밀접하다인 거예요. 우리는 매우 밀접한 친구 사이이다.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자, 이럴 때 쓰는 말, 밀접하다였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자, 보면요. 뭔가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고 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미천하다입니다. 그래서 미천하다에서 미라는 글자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천이라는 글자가 말 그대로 천, 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고 천하다.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고 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미천하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독립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 그러니까 독립을 기다린다, 바란다.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 독립을 하기만 한다면 정말 신분이나 지위가 가장 낮아도 상관없다. 그만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미천하다라는 어휘,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어린 친구가요. 능숙한 모습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바로 비범하다입니다. 비범하다에서 비라는 글자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은 평범하다 할때 범이니까 보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보통이 아니다. 평범하지 않다. 그 이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비범한 요리 솜씨를 지니고 있다. 비범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평범한 게 되는 겁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서 있어요. 굉장히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독재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뜻대로 따르게 하여 다스리거나 다 차지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배하다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다. 폭력으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따르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차지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배하다. 이럴 때 쓰이는 낱말이었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두 친구가 손을 꽉 맞잡고 있어요. 어때요? 매우 사이가 좋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죠? 마음속이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말,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에서 화라는 글자가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마을의 갈등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 화평이라는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어휘 볼까요? 지금 친구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친구는 뚝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무리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무리에서 꺼리며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소외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소외를 당했다. 따돌림을 당하고요. 무리해서 끼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일을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겠죠. 다른 친구들을 소외시킨다거나 따돌린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다음 낱말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우리는 품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수 있는 거죠.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은 품격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알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럴 때 쓰는 낱말인 겁니다. 10가지 낱말들 잘 공부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데 또 헷갈리기 쉽고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가 들어간 한자어를 알아볼 거예요. 이때 수는요,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수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목숨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구나를 떠올리면 되겠죠. 첫 번째, 생명이 살아있는 기간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목숨, 생명이 살아있는 그 기간을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또 수명이 다 다르죠. 오래도록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장수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오래도록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수명은 천수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큼 살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타고난 수명을 천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를 다 누리다가 내가 타고난 것을 뭐 사고나 다른 것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오래도록 누리다가 장수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사람들은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수명, 장수, 천수 이렇게 목숨 수가 들어간 한자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이 마을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찾아보고 그분만의 이것의 비결을 여쭈어 보자. 자,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했으니까 오랫동안 사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장수 비결을 여쭈어 보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볼게요. 어휘다지기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 학급의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모든 친구들이 잘 협조해주고 도와주면은 마음속이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낱말이죠? 화평인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화평입니다. 우리 학급의 화평을 위해서는 모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삼촌은 평생의 짝이 되는 사람과 함께 지난 주말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반려 사람이면 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반려 자와 함께 지난 주말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세 번째입니다. 장영실은 신분이 이것하였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다. 하였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신분은 낮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분이 미천하였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과 초성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마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비범입니다. 비범의 반대가 평범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음. 바쁠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마음에 이것을 찾도록. 걱정이 없어요. 무사한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안.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예요. 인격

성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이에요. 작품과 미술을 즐겨 감상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이것 있는 사람이다. 인격에서 이게 드러나요. 고상한 품격이 드러나요. 자, 무엇이라고 하죠? 기역, 피읍이니까 기품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낱말이죠. 다시 한번 뜻을 읽어볼게요. 기품은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을 뜻하는 낱말인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기품이라고 한다고요. 기품 있는 사람이다. 매우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단출안에 밑줄이 있죠. 단출한 우리 가족이 소풍을 떠난다. 자, 단출하다는 게 어떻다는 거였죠?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살림의 규모가 작다고 했어요. 단촐이 아니라 단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연결해 줄게요. 두 번째, 그는 나와 누구보다 돈독한 사이이다. 돈독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인정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을과 연결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이모부는 뱃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대요.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기역. 네 번째, 아이는 몹시 겁이 나서 엄마에게 바싹 밀착해섰다. 밀착한다는 것은 몸과 몸의 거리가 좁아지도록 거의 붙도록 이렇게 섰다는 뜻이에요. 밀착.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빈틈없이 단단히 붙어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기역입니다. 인간의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목숨이 유지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수명, 장수, 천수 중에 수명이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기간, 살아있는 동안. 자, 그러므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다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수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 방금 이야기했죠? 천수입니다.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자, 세 번째 디귿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오래 살수 있게 만들어져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겠죠. 더 오래 살수 있겠죠. 그러므로 장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기역은 수명, 니은 천수, 그리고 디귿 장수이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어요. 미천, 방관, 소외, 평안, 품격, 도탑다, 비범하다까지 낱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 속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돕는 이것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뭐 있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안녕, 친구가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서로 이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이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도타운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겠죠. 돈독한 대신 도타운이라고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도탑다고요. 이걸 고쳐 써야 되니까 우리 서로 도타운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이것 하지 않고 바로 도와줄게. 친구가 힘든 일을 겪

걷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바라만 보면은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관하지 않고 바로 도와줄게. 지켜만 보지 않을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은 방관입니다. 이것을 당하지 않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지. 이 친구가 전화가서 다른 친구들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있을 수 있겠죠. 즉, 소외당하지 않도록 말을 걸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리을에 어울리는 말은 소외입니다. 소외를 당하지 않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지.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잘 기억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들에도 도전해볼까요? 어휘를 알면 독해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럼 글을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때로는 단출한 인간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친구가 무조건 많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친구의 수가 적더라도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출한 인간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과 돈독한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즐거움을 나누지. 하지만 모든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항상 좋기만은 어렵죠. 때로는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거나 친구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 겉으로는 화평한 척. 평안한 척,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아. 배경이 미천하다고, 뭔가 남들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다른 친구들의 비범한 재능 앞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재능 앞에서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뭐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고 있고 개성 있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니까.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반대로 억압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지 않다는 거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깊이에 달려 있어.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서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마련이야. 억지로 꾸며내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보다는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억지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 때로는 작은 오해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와 싸울 때 있잖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 노력.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하며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진심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진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관련이 적은 것, 먼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1번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은 결국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끔 다투거나 싸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2번,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빛깔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3번, 다른 사람처럼 비범한 재능을 갖기 위해 그 사람을

0: 따라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래서는 뭐라고 지금 나와 있었나요? 다른 친구들이 비범한 재능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비범한 재능 앞에서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범한 능력을 친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뭐 질투하거나 따라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처럼 비범한 재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를 풀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 중요하다고 했죠. 5번. 억지로 꾸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품격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정답,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와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했네요. 기억 어디에 있나요? 여러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믿음이 깊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죠. 니은입니다. 때로는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한 소외감이라고 했거든요. 소외감이라는 것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매우 친한 느낌 아닌 거예요. 네, 2번이네요. 그리고 디귿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배경이 미천하다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즉, 배경이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리을, 다른 친구들의 비범한 재능 앞에서 비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뛰어난 재능 앞에서 이렇게 고쳐 쓸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 미음.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거나 다스리려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려, 맞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잘 풀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새로운 표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진혁아, 무슨 일 있니? 선생님, 진혁이가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슬슬 배가 고픈 모양인데요?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진혁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 유일한 지음! 역시 너뿐이야. 뭔가 좋은 뜻이라는 건 알겠죠? 지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아주 친한 친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소리를 알아듣는 거랑 친한 거랑 무슨 상관인 거죠? 옛날에 중국에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거문고 연주를 매우 잘했다고 해요. 거문고 연주를 아주 잘했으니까 거문고 연주를 평소에 자주 했겠죠.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얼마나 이두 사람의 사이가 깊었으면 친구의 거문고 소리만 들어도 이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픈지,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를 소리만 듣고도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온 말입니다. 지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소리만 듣고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친구, 친한 벗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지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지음이라고 부를 만한 친구들이 있나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지음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친구 사이를 나타낸 속담을 모두 찾아서 표시해 보라고 했거든요.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친구 사이.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실이 따라가야 돼요.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거고요. 구름이 가면요, 비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과 비 항상 같이 다니죠?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겁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나 강남 갈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와 구름 갈때 비가 간다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준비한 모든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준비했죠.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 어떤 낱말인가요? 공부한 어휘들 중에 돈독하다입니다. 믿음, 의리, 인정 등이 깊다. 돈독한 사이, 도타운 사이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이었는데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친구들이 직접 지어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어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어휘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 같이 키워보자고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스팸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0번째 만남으로 1차 함수 식 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울기랑 y절편을 알려주고 1차 함수 식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그 a와 b 값을 이용해서 그냥 y는 ax 플러스 b로 식을 구하면 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건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기울기랑 이 y절편을 바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1차 함수 식을 구해봐 라는 유형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내용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짚어보고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함수 식 구하는 첫 번째 유형을 본 겁니다. 바로 기울기랑 y절편을 알 때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a, y절편이 b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1차 함수 식은 그대로 y는 ax 플러스 b로 완성하면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건이 조금 더 어렵게 제시가 됩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자,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두 번째 유형인데요. 자, 이제 기울기랑 그리고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지금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울기가 A다라는 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기울기 A를 이용해서 1차 함수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아니까 이 A에는 그 아는 숫자를 넣으면 되고요. 이제 모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Y절편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Y절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르니까 플러스 B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를 찾아야 1차 함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B는 어떻게 찾냐? 바로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점에 X좌표, Y좌표를 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애초에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 Y들을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야 라고 한다면 그 X좌표, Y좌표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B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 식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3이고 3,-1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1차 함수 식에서 기울기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y는 3x 플러스 b로 둘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b, y절편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는 3, y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3 곱하기 3 플러스 b가 되죠. 3, 3은 9이기 때문에 9를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9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 1은 b가 될 건데 자 양변의 순서를 바꾸어서 b는 마이너스 11로 나왔습니다. 아, 이 그래프 y절편이 마이너스 11이었네. 따라서 1차 함수의 식을 완성하면 y는 3x 마이너스 11 그대로 넣어서 완성하면 끝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기울기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1차 함수의 식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1차 함수 식을 완성하려면 이 기울기 A와 Y절편 B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점의 좌표를 알려준다라는 건 결국 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구하면은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기울기를 구하자. 자, 그렇다면 a가 나왔으니까 이제 모르는 게 b죠.
그래서 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낸 다음에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진하는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b를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두 점이기 때문에 두점다 대입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내가 대입하기 쉬운 한 점을 골라서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b의 값이 뿅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요,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죠. 자, 그러면 이두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로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만큼 증가했을까요? 자, 증가량은 여기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 x값의 증가량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분자에는 y값의 증가량을 써주면 돼요. y값은 2에서 5로 증가하죠. 자, 마찬가지로 증가량은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빼야 돼요. 자, x값의 증가량도 뒤에서 앞을 빼고 y값의 증가량도 뒤에서 앞을 빼야 됩니다. 자, 얘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y값의 증가량도 3이네요. 그러면 3분의 3이니, 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얘는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y절편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y절편을 찾기 위해서 식을 y는 요 기울기 1 이용해서 1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y는 x 플러스 b로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b 찾으러 갈 건데, 우리가 지금 두 점의 좌표를 알죠? 둘다 대입할 필요는 없고, 한 점의 좌표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더 쉬운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2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y 좌표니까 y는 2를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요 2인 거죠? 따라서, 넘겨서 더하면 b는 3이라고 나오니 식이 y는 x 플러스 3으로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2,5를 식에 대입해도 b는 똑같이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포텐 핵심 개념 문제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어떤 두 점을 지나는지 문제에서 제시해주지 않고 그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아, 두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1, 1을 지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아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 A 찾아볼게요. 자, x값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x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증가합니다. 얼만큼 증가했나요? 1에서 마이너스 1. 큰 수에서 이렇게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량은 2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에서 1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y값의 증가량은 4네요. 그러면 그 증가량의 비율 2니까, 아, 기울기는 2네. 따라서 y는 2x 플러스 b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자,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우리 1,1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은 2 플러스 b니까, 아, b는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1차함수식은 y는 2x 마이너스 1로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차함수식 구하기 내용 살펴봤고요.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110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30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지금 경우의 수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오늘은요,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부터 뒤집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때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M, N이라고 할 때 이 둘을 더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바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번엔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아무튼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는 그냥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예를 통해서 왜 곱하면 되는지 한번 계산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 옷장에 상의 3개와 하의 2개가 있대요. 자, 선생님 옷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의 3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옷장에 이렇게 셔츠, 단추가 있는 단추 셔츠가 있었고요. 그리고 V넥 티셔츠도 있었고 U넥 티셔츠도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하의로는 롱스커트 하나랑 바지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골라 옷을 입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칭하는 가짓수를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셔츠랑 스커트 입을 수 있고 바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넥 티셔츠랑 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바지를 입을 수도 있죠. 그리고 U넥 티셔츠랑도 스커트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옷을 입는 방법의 수는요. 그렇죠. 총 6가지가 가능한데 이 6가지가 사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상의를 선택하는 경우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하의를 2가지씩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의 2가지씩 매칭이 가능해요. 해서 3 곱하기 2의 계산으로 6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의미

심리가 뭐냐면 지금 상의를 선택하는 이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하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 두 가지씩 가능하죠. 자, 이럴 때만 곱하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패션 철학이 뚜렷해서 나는 이 셔츠랑 스커트는 절대로 매칭 안 해. 그리고 V넥 티셔츠랑 이 바지는 절대로 매칭 안 해. 이런 좀 뚜렷한 주관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마냥 3이 6이라고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하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씩으로 일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 직접 가짓수를 세서 네 가지라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바탕으로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1, 2, 3, 4, 5, 6의 6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서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 이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동전은 두 가지씩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요? 그렇죠.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동전이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곱해서 12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2번 문제 볼까요? 자, 1, 2, 3, 4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있겠죠. 자, 여기에 카드를 놓을 것이기 때문에 네모네모 일단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 10의 자리 숫자로 올수 있는 카드의 종류부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1, 2, 3, 4가 다올 수가 있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의 4입니다, 4. 자, 그때 1의 자리 숫자로는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에 1이 왔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로는 이 1을 제외한 나머지 2, 3, 4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도 숫자가 오고 1의 자리에도 숫자가 올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두 자리 자연수는 총 12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세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요. 자,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단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조건도 있네요.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A에서 C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지름길도 있는 상황이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A에서 B를 갈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도로가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 각각에 대해서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도 두 가지씩 가능합니다. 자, A에서 B도 갈 거고, B에서 C도 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자? 곱해주자. 따라서 이 1번의 경우, 6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 이번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또는이니까 더해서 7, 이렇게 경우의 수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을 곱하면 됐었죠? 자, 이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아, 드디어 편집이 끝났다. 내레이션은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1: 영상 콘텐츠에 사용할 목소리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음성 복제 기술이란 사용자의 목소리 특징을 학습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려면 먼저 목소리 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1: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면서 목소리 높이, 소리의 세기, 울림 같은 수치들을 세밀하게 추출합니다. 이 값들은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균은 여러 대표값 중 하나로 자료 전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평균값이 일시적인 잡음이나 숨소리를 제거하고 목소리의 전체적인 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저는 평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투와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소개도 중학교 수학에 쓰였죠. 예를 들어 목소리 톤, 굵기, 그 다음에 특정한 억양 등 다양한 목소리 요소들을 우리가 중학 수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중학교 수학 중에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값과 평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평균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에서 대표값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슬쩍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량이란 나이, 점수, 키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키가 160이다, 170이다 이런 거 다 수량이죠. 그 다음에 점수, 수학 점수 90점, 60점 이런 것도 다 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값은 무엇이 있냐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6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사실 평균이긴 한데 중학교 교육과정상 대표값을 여러 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했던 평균이 있고요. 또 하나,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앙값은 뭐죠? 이걸 크기 수로 나타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최빈값은 뭐였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평균이었고,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뭐를? 자료의 총합을.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점수 계산할 때 점수를 하나하나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죠. 이 아래에 있는 학생 5명을 볼게요. 이렇게 키가 5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의 키를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복제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톤을 결정해요.

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그 목소리 톤, 헤르츠를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이 평균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회, 2회, 3회, 4회 때까지는 똑바로 말했는데 갑자기 5회 때 기침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톤이 바뀌겠죠.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생기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 때문에 평균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면 너무 이상한 값은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5회 값에 갑자기 팍 튀는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AI는 5회는 따지지 않고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 자료 192, 198, 더하기 203, 더하기 207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볼게요. 앞에 거두개 계산하시면 390, 뒤에 거 계산 410 나오죠? 둘이 합치면 800이네. 800 나누기 4니까 4분의 800, 즉 얼마? 네, 200. 아, 따라서 이 사람의 기준 톤 얼마다? 약 200Hz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는 건 말하기 속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AI가 학습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는 속도를 다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총네 번의 말하기가 있었네요. 평균을 구해봅시다. 4분의 4개를 다 더해. 1600 더하기 1650. 3250이죠? 더하기 1550 더하기 1700. 합치면 또 3250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4분의 6500이 나오네. 그럼 얼마죠? 4로 나누면, 아, 이거 얼마지? 1625가 나오나요? 네, 1625. 그리고 평균적으로 1625, 이거, 네, 밀리세컨드. 동안 읽는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판단. 평균적으로 1625 밀리세컨드 동안 우리가 어떤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 문장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의 음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면 0. 0을 따지는 거죠. 0을 4회 측정했더니 그 0의 발음 길이가 215, 220, 225, 230이 나왔대요. 똑같이 다시 평균을 해요. 4분의 앞에 거 둘이 합치면 435. 뒤에 거 둘이 합치면 455네요. 합치면 얼마죠? 4분의 49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890이죠. 이렇게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어. 890. 그럼 나누기 3은 얼마죠? 222.5 나온다. 평균적으로 222.5의 속도로 0을 얘기합니다. 평균 222.5가 되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절을 넘어서서 음소로 분해합니다. 0이면 니은, 여, 이응이겠죠? 각각의 발음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여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평균 4분의 120. 더하기 125, 더하기 128, 더하기 130. 이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네요. 4분의 얼마죠? 앞에 거 계산하면은 245,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은 258. 그러면 4분의 503이 되겠죠? 그러면 125.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은 얼마? 125.75.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는 바, 아, 우리가 음소 단위로 분해를 해봤더니, 여라는 모음에서 125.75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소리 지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 톤은 200Hz이고,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이야. 그 다음에 0 중에서는 가장 길었던 음소가 여였어요. 그래서, 아, 여를 조금 길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를 약 200Hz의 높이로 0 모음 중0 모음인 여를 조금 길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빠른 말투로 발음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이 사실 평균 점수, 평균 키처럼 일상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영어 패턴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만나 성장이 반갑고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배우게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드럼 연주에 익숙해지고 있어.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연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처음보다는 무언가 익숙해지고 있는 일을 말할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버디아에 대해 먼저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현우, is playing the drums still hard?
2: I feel familiar with playing the drums now.
1: You can say,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2: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오늘의 패턴은 무엇인지 대화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야, is playing the drums still hard? 라고 바로 대화의 소재를 딱 던져요. Playing the drums. 드럼을 연주하는 거죠? 드럼 연주하는 거 여전히 어려워 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하니 아마도 현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드럼 연주를 시작했나 봅니다.
3: I feel familiar with playing the drums now.
0: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Familiar 라고 하는 건 익숙한이란 말입니다. 익숙함을 느낀대요. 무엇에? 드럼 연주하는 것에 지금은 익숙함을 느낀대요. 아마도 익숙해지고 있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디가 어떤 패턴을 제안할까요? 들으셨나요? 빈칸에 들어갈 패턴 표현은 바로 I'm getting used to입니다.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의미가 드럼 연주에 익숙해지고 있어. 드럼 연주하는 거? 익숙해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그대로 반복해서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턴 I'm getting used to 무엇 하는데 익숙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짧은 대화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한번 정리해볼까요?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I'm getting used to 다시 한번 I'm getting used to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분히 익숙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I'm getting used to 라고 하는 패턴 뒤에 어떤 대상이나 동작을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I'm getting used to my new school. 새 학교에 적응을 하고 있어, 익숙해지고 있어, 와 같이 my new school이라고 하는 말을 써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I'm getting used to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 무언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이에요. 따라 말해볼까요?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violin. Playing the violin. 어떤 의미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에 익숙해지고 있어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패턴 연습해 보았고요. 버디어에 대해 보면서 따라 말하고 또 연습해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yunwoo, I heard you joined the band club.
2: Yeah, they needed someone on drums.
1: That sounds awesome. Isn't it hard?

0: was at first, my hands hurt every day.
1: I can imagine.
0: But now,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1: Really? That's fast. You must be a natural.
0: Thanks. I practiced a little every night.
1: Nice. Let me hear you play sometime.
0: Sure. Just don't laugh if I mess up.
1: Hyunwoo, I heard you join the band club. Hyunwoo, I heard you join the band club.
0: Yeah, they needed someone on drums. Yeah, they needed someone on drums.
1: That sounds awesome. Isn't it hard?
0: It was at first. My hands hurt every day. It was at first. My hands hurt every day.
1: I can imagine.
0: But now,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But now,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1: Really? That's fast. You must be a natural.
0: Thanks. I practiced a little every night.
1: Nice. Let me hear you play sometime.
0: Sure. Just don't laugh if I mess up. Sure. Just don't laugh if I mess up.
2: Tight it go. 연습해 봤겠죠? 그러면 늘 그렇듯이 대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 I'm getting used to 그리고 추가 유용한 표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현우야, 나 들었어. 네가 join the band club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다라고 들었어. 이제 현우가 밴드 동아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우, 굉장하죠? Yeah, 맞아. They needed someone on drums. 그들은 필요로 했어. 아마도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그 부원들이겠죠? 누군가를 필요로 했냐면 드럼을 맡을 누군가가 필요했대요. 아, 드럼 파트를 누군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우가 들어간다 봅니다. That sounds awesome. 굉장히 놀랍다. Isn't it hard? 어렵지는 않고? It was at first. 처음에는 어려웠지. 그런데 My hands hurt every day 라고 또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매일 내 손이 아팠어, 뭐 다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can imagine 어떤 의미일까요? Imagine 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다 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아, 그 상황이 짐작이 된다 라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공감해 주는 말로 그럴 것 같아. 아, 충분히 이해해.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 can imagin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얘가 내 말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But now, 그런데 지금은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드럼 연주에 익숙해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오늘의 핵심 패턴을 말을 해줬어요. 정말 굉장히 빠른 걸? 아니 벌써 그렇게나 적응을 했단 말이야? You must be a natural. 너는 분명히 be a natural 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다, 소질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분명히 타고난 걸 거야. 너 소질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anks. 고마워. I practiced a little every night. 매일 밤 조금씩 연습을 했거든. Nice. 좋다. Let me hear you play sometime. 네가 연주하는 걸 언젠가 한 번은 좀 들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Sure. 물론이지. 오, 자신감 있게 있나 봐요. Just don't laugh. 뭐하지만 말래요. Laugh는 웃다란 말입니다. 웃지만 말아줘. If I mess up. Mess up. 우리가 배웠던 핵심 패턴인데 기억날까요? 망치다, 실수하다. 그래서 여기서의 맥락을 보면 내가 드럼 연주를 좀 망치고 실수를 하더라도 뭐하지 말아달라, 웃지만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핵심 패턴까지 정리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오늘의 패턴 정리하고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oday's pattern. 드럼 연주에 익숙해지고 있어. 무언가 익숙해진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 I'm getting used to playing the drums.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다. 바로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Today's mission. I'm getting used to 라고 하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m getting used to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패턴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으로 함께하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쟁 이후 달라진 조선에 대해서 핵심 개념과 문제 만나볼 건데요. 먼저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 볼까요? 흐름으로 확인하는 핵심 개념, 먼저 세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조선은 많은 부분이 변화하는데요. 먼저 세금 제도의 변화, 대표적으로 대동법과 영정법이 실시가 됩니다. 먼저 대동법인데요. 기존에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곡물로 내던 공납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백성들의 곡물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조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대동법은 토지를 기준으로 쌀, 동전, 옷감 등을 내던 제도이지요. 다음으로는 영정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풍년, 흉년에 따라 내는 쌀의 양을 달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복잡해지다 보니 인조 때 처음으로 영정법이 실시가 됩니다.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내는 쌀의 양을 일정하게 한 전세 제도이지요. 두 번째는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입니다. 먼저 모내기법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 모내기법이란 볍씨를 논에 바로 뿌리지 않고 모판에다가 먼저 뿌려 조금 기른 뒤에 다시 논에 심는 방법인데요. 이 볍씨를 모판에 기르는 동안 논에다가는 보리를 키울 수 있으니 1년 내내 벼와 보리를 같이 기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수확량이 증가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먹고 살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담배, 목화, 인삼 같은 작물 말이지요. 그래서 상업과 숭어업이 발달하고요. 또 시장에서는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널리 사용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신분 제도의 변화인데요. 양반수가 증가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신분 제도가 조선 후기에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이 중인이나 상빈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비의 수도 감소하는데요. 노비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나라의 정책도 노비의 수를 감소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반수가 증가하고 노비의 수는 감소했답니다. 네 번째는 주변 나라와의 관계도 변화하는데요. 먼저 일본과의 교류가 재개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끊겼던 일본과의 교류가 재개되는데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 문화 교류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는 매년 연행사를 파견하고요. 청나라의 치욕을 갚자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편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본받자라는 북항론도 함께 대두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흐름으로 확인한 핵심 개념을 우리 문제를 통해 좀더 확실하게 다져볼까요? 먼저 확인 문제 정리해 봅니다. 1번 문제인데요. 다음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대동법인데요.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세금을 내었던 제도이지요.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역법인데요. 균역법은 영조가 시행한 제도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준 제도입니다.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줄여 주었지요. 균역법은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3번은 영정법입니다. 인조가 시행한 전세 제도로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거뒀지요.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확인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다음은 2번입니다.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틀린 것의 가위표 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1번은 모내기를 해

그래서 1년 동안 벼와 보리를 모두 키울 수 있었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도 증가할 수가 있었지요.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은 조선 후기에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 승업업이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평통보라는 우리 동전도 조선 후기의 시장에서 널리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하나 더 만나보죠. 5번인데요. 이번엔 신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은 경쟁에서 밀려나 가난한 처지에 놓인 양반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양반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 가진 돈까지 모두 써버리고 가난한 처지에 놓인 양반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2번은 부유한 백성은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했지요.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신분 상승이 어려운 노비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가 하면 한편 노비의 수는 감소합니다. 노비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나라에서도 노비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노비의 수는 늘어났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은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3문제 만나봤고요. 다음은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인데요. 내가 얼마나 풀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여기 있는 요 검색어고요. 그 아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떠올릴 것이 있죠. 다시 보면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이다. 아, 그렇다면 뭔가 특산물을 곡물로 내던 제도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떠올려야겠지요. 계속해서 보면 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해당 고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기도 한 부작용도 있었죠. 그 아래에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죠.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바로 특산물을 곡물로 내던 곡납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선택지 1번에 있는 곡납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2번의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들이 군대에 가서 의무로 복무하던 제도를 말합니다. 양인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제도였지요. 3번의 전세는 땅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4번에 있는 황곡은 바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더해 갚게 하는 제도를 황곡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2번 문제 만나볼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죠. 가는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데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육이라는 분은요,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바로 대동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행한다라는 제도는 바로 대동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쌀, 배,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다 보니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100여 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동법을 찾아주면 선택지 4번에 있는 특산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것은요,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이고요.
2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호포제입니다. 3번 전세를 한 결당 이렇게 일정량의 쌀로 고정한 것은 인조 때 시행한 영정법이지요. 다음은 3번 문제 만나봅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질문을 볼까요?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요. 답변은 영조 때 제정이 되었고요. 군포 납부액을 이렇게 줄여주었다. 어장세,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했다. 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선택지를 보면 1번은 과전법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시행된 토지 제도이고요. 균역법은 바로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준 제도.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대동법, 4번은 영정법입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은 4번 문제 만나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집중해야겠네요. 자, 학생 1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전법이 실시되었어요 라고 했는데요. 방금 선택지에서 봤다시피 과전법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은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확산되었고요. 3번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널리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4번 장시, 시장,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맞지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우리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번 문제 만나보죠. 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폐가 전국에 유통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손에 이걸 들고 계십니다. 바로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하, 바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자, 1번 보죠.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조선 후기의 상황 맞고요. 2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동법과 관련한 말입니다. 대동법 이전에는요, 우리 특산품을 곡물로 공납했잖아요. 그래서 관청에는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특산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는 쌀, 동전, 옷감 등으로만 받으니까 특산품을 받지 못했지요. 따라서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라고 불리던 상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물품을 조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시행된 대동법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 송상이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개성 지역의 송상이 대상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맞습니다. 4번 병란도에서 활발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병란도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죠. 자, 농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게, 자네 형님이 공명첩을 샀다는 소문이 진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명첩이라는 것은요, 이름 쓰는 칸이 비어져 있는 관직의 임명장입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족보를 위조하거나 이러한 관직 임명장, 공명첩을 사고 팔며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담배 농사를 시작하더니 그걸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는군. 담배는 상품 작물의 일종이잖아요. 조선 후기에는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 보죠.
노급을 지급받는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노급이라는 것은요, 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신라시대 귀족이 받던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2번, 고구마를 재배, 목화, 인삼, 감자, 고구마, 상품, 작물 재배, 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던 공인 대동법과 관련이 있고요.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대상인이 성

등장했다. 역시 2번, 3번, 4번 모두 조선 후기와 관련이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밑줄근 사절단으로 오른 것 묻고 있는데요. 보죠. 이 그림은 말을 타고 고개를 선보이는 마상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마상제인은 에도 막부,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들이 펼친 특별 공연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큰 도움말이 있네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이다. 일본에서 인기를 끈 사절단이다. 이걸 보면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라는 걸알수 있죠. 선택지 4번이 정답이고요. 일본의 수신사는요, 1876년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말합니다. 연행사는요, 병자호란 이후에 매년 조선이 청에 파견한 사절단, 그리고 영선사는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만나보죠.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죠. 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시던 임금께서 삼전도에 나아가 청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셨다는군. 청의 항복을 했다. 큰 도움말이고요. 게다가 세자와 복림대군께서는 청의 볼모로 잡혀 가신다더군. 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에 잡혀갔다. 그러니까 뭔가 청에 항복을 했다, 청에 잡혀갔다, 청과의 관계인데요. 바로 이 상황은 청과의 전쟁,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에 항복한 직후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하죠. 1번은 북벌론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북벌론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이 청에 대한 치욕을 대갚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인데요. 이 사군육진의 개척은요, 바로 이 세종이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에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이 3번, 삼포왜란이 진압되었다. 조선의 삼포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폭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8번의 정답, 옳은 것은 1번, 북벌론이 전개되었다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북벌론이 전개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청의 좋은 점을 본받자라는 북항론도 함께 대두되기도 하죠.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핵심 개념과 확인 문제,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까지 한번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토리 한국사 활동국으로 함께하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맡은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을 맡은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 꿈 예슬쌤입니다. 오늘은요 물리, 화학, 생명 파트를 지나서 지구 파트의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등과학과 중학과학의 비슷한 소재를 다루지만 서술형 문제는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학 글쓰기 연구실의 탐구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다룰 단어는요.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에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그리고 중학교 과학 1학년 7단원 태양계 단원입니다. 두 단원에서는요. 아주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달라지고 또 추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 교육 과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 과정과 중학교 때 배우는 교육 과정, 과학 교과에서는요. 비슷한 소재를 난이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과학 개념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하니까 겨울방학 때나 내가 시간이 될 때 중학교 과학을 먼저 예습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과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에 등장하는 이 지구와 달의 운동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구의 운동, 달의 운동을 다루는 단원이잖아요. 지구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맞아요.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또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네요. 마지막, 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달의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하,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내용, 이것이 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중학교 때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용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함께 보죠. 지구 자전, 아! 같은 소재죠?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 오, 선생님, 천체 겉보기 운동이요? 저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은 용어지만 여기에도 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천체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개념 탐색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지구 공전, 아 지구 공전 똑같이 다루고 있죠.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이해한다. 밤하늘의 천체에 호기심을 가진다. 역시 별자리 변화를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의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 목표 보겠습니다. 달의 운동도 다루고 있는데요. 달을 관측해서 달의 위상 변화 원리를 이해하고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달의 위상 변화 원리를 이해한다. 달의 위상 변화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중학교 때는 그게 왜 바뀌는지, 왜 모양이 바뀌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일식과 월식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지구과학 부분에서 비슷한 소재, 업그레이드된 수준 이런 것들을 목표에서부터 느낄 수 있죠? 개념 탐색과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문제풀이까지 한번 스텝스텝을 밟아 나가 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개념 탐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과학에 등장하는 지구의 자전에 대한 개념을 탐색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죠. 자전축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이라는 회전을 할 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자전축이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요게 핵심 개념이죠. 지구의 자전이 무엇이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언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 포인트입니다. 그림 한번 보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한번 상황을 예시로 떠올려 줄게요. 내가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 탁 누워 있습니다. 파라솔을 탁 피고, 이 파라솔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때 태양을 딱 봤더니, 태양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네. 아,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 태양이 오른쪽에 있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든 다음에 한몇 시간이 흘러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태양이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몇 시간 후에는 태양이 움직여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가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생각하죠. 태양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했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움직인 걸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아니에요. 반대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 지구에 있는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때 표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 겉보기 운동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만 일어나는 운동, 겉보기 운동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용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겉보기 운동, 이렇게요. 어때요? 지구의 자전과 그에 대한 내용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는 태양과 달의 위치가 하루 동안 달라지는 이유를 지구의 자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태양과 달은 하루 동안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게 그림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알아보기. 동쪽 하늘에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가지고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거. 첫 번째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 떠오른 후에 높이가 점점 어때? 점점 높아지다가 남쪽 하늘의 중앙에서 가장 높게 떠요.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게 떠요. 그 다음에 다시 점점 낮아지다가 지평선 아래로 진다까지. 지평선이 뭐죠? 땅과 하늘이 닿는 그 선이죠.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땅과 하늘이 닿아 있는 그선 아래로 지는 것까지. 이것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 왜 나타나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요. 중학교 과학에서는 지구의 자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초등학교와 똑같죠?

자, 그리고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중심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 지구가 돌고 있네? 라는 거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현상들로 알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초등학교에서는 태양과 달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좀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별의 일주 운동. 별의 일주 운동. 우선 별이 하루 동안 움직인다는 건데, 일주 운동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용어요.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것. 일주 운동.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이 운동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죠. 별들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겉보기 운동, 선생님 아까 언급했죠? 겉보기 운동이란 실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 시간에 약 15도 회전. 한 시간에 약 15도 회전한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한 바퀴 뺑 하고 돌면은 몇 도라고 우리 얘기하죠? 360도예요. 그렇다면 1시간에는 몇도 회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게 24로 나눈 것 아닙니까? 24를 24로 나누면 1시간. 그러면 우리 360도 24로 나눠볼까요? 360을 24로 나누면 10. 10하고 24하고 여기 120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120 나오면서 15도 나오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시간에 약 15도 회전하는 거 계산되나요?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죠. 태양과 달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 운동이죠.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별의 일주 운동 그림입니다. 여기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측자 입장에서 이 북극성 쪽,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회전 방향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방향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달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는 개념까지 등장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달의 위상이 무엇이냐면 위상, 위치에 따른 모양입니다.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하고요. 이 달의 모양, 그러니까 달의 위상이 왜 변화하느냐 묻는다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의 공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달과 지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면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밝은 부분도 달라지니까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그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뭐 한다? 공전한다.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함에 따라서 위상이 변화해요. 여기는 태양이 있죠?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그리고 여기 달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 달, 태양, 이런 위치 관계였죠. 그런데 이 달이 공전

사람에 따라서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태양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도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어요. 어? 그런데 지구에서 달은 왜 이렇게 밝게 보이죠? 무슨 빛을 반사해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러면 달은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는 그 부분만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들의 그림을 보면 이 태양이 있는 오른쪽 부분만 좀 밝게 보이죠. 밝은 노란색이죠. 요 부분이 우리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밝게 보이는 건데요.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 관측자는 달의 밝은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이 달을 보고 있어요. 이 달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 절반만 밝게 빛나죠. 이렇게 반달 또는 오른쪽이니까 상현달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구 관측자가 이쪽에 있는 달을 보면 어때요? 태양이 있는 쪽 밝게 빛나는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보름달이라고 하고 보름달 음력 며칠에 떠요? 15일에 떠요. 이렇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니 달의 밝은 부분도 달라진다.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이유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식과 월식을 언급해 볼 건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죠.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일이라는 한자가 해 일자잖아요.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월식은 뭐가 가려지는 걸까요?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달 때문에. 월식,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구 그림자 때문에. 그림도 함께 볼게요. 이렇게 모든 태양의 모든 부분이 다 가려지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태양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월식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는 것을 개기월식이라고 하고, 달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것을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일식과 월식은 어떤 때 일어날까? 이두 번째 점을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보죠.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누구 때문에? 달 때문에.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싶은데 누가 가렸어? 달이 가렸어.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이 위치 관계일 때 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월식은요?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달이 왜 가려져? 지구 그림자 때문에. 봐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달이 여기 있어요. 태양빛이 쭉 들어오면서 지구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쏙 하고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달이 가려지는 현상,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개념 이해했나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1. 초등과학 서술형 문제입니다. 만점왕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달의 위치 변화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위와 같이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된 지구의 움직임을 쓰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하루.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는 현상,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전.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2번.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와, 자,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이거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위치 변화를 비교하래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래요. 그랬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쓰래요. 아, 우리 이 문제에서 뭘 적어야 돼요?
달의 위치 변화와 태양의 위치 변화를 비교해서 그것의 공통점을 적어야 됩니다. 공통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중요하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한 높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남쪽 하늘에서 지나면서, 남쪽 하늘을 지나면서 점점 낮아진다. 이것도 태양과 달의 움직임의 공통점이죠.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니? 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니? 이 정도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특징이에요. 중학교 과학은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것을 새로운 현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영역에, 그 현상에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고요. 음력 3일과 음력 15일에 달을 관찰한 것인데요. 물음에 답하래요. 음력 7, 8일 무렵에 관찰할 수 있는 달의 이름을 쓰라는데요. 지금 볼게요. 3일에는 이렇게 오른쪽이 손톱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이고요. 15일에는 이렇게 보름달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음력 7, 8일 무렵에는 달의 모양이 어떠할까요?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이것과 이것, 그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점점점 달이 차오르는 거니까 점점점점 달이 차오른 이 모습이겠죠? 이름은 상현달입니다. 두 번째, 음력 7, 8일 무렵에 달의 위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달의 위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둘다 써야 돼요. 남쪽 하늘에 떠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음력 3일에는 서쪽 하늘에 있었는데 음력 15일에는 동쪽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7, 8일 무렵, 음력 7, 8일 무렵에는 남쪽 하늘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달은 여러 날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상현달은 서쪽에서 보이는 초승달과 동쪽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중간 날쯤에 뜨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예측하면 되는 거죠. 스텝 2. 중학과학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의 모습이다.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 그래서 어떤 별이 보이고 있어요? 북극성이 보이고 있어요. 자, 가는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 볼수 있는 별자리 모습인데요.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 4시간 뒤에 별자리 가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다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어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무엇을 적어야 돼요? 4시간 뒤에 별자리 위치가 어딘지 나다 중에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어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탐색 때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이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요. 시계는 1시, 2시, 3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드 한번 짚어보죠. 일주운동이라는 말 어때요? 들어가야 되죠? 이 별이 이동한 거예요. 별이 왜 이동해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언급해 줘야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나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별자리가? 나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나에 있다.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주운동이라는 키워드 들어가면 좋고요. 지금 이 키워드를 풀어서 쓴 것도 좋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도 매우 매우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이 개념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 내용을 녹여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후가 밤하늘을 관측한 내용을 일지로 기록한 것인데요. 주위가 환한 낮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그림과 같이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대요.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대요. 태양이 가려진 거니까 일식이에요, 월식이에요?
일식이고요.

0: 일부분만 가려졌으니까 부분일식이죠. 위 현상의 이름을 쓰고 이때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떠한지 쓰래요. 자, 이 현상의 이름은 태양이 일부만 가려졌으니까 부분일식이고요. 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때요?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왜 가려졌어? 지구 관측자가 태양을 보는데 왜 가려졌을까? 누가 있어서? 달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언급해줘야 되는 거죠. 부분일식이다, 태양, 달, 지구, 위치 관계다. 부분일식이다, 그리고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렇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달의 위상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포인트죠. 일식과 월식이라는 개념도 중학교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이런 부분일식이 나타나는 까닭을 우리가 써야 되고, 이것을 달의 위상과 관련지어서 서술해야 돼요. 달의 위상이란 달의 밝게 보이는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면 초승달, 상현달, 뭐 삭, 보름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이 왜 가려진다고요? 달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싶은데 달이 가렸네. 요 위치 관계고요.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달에 태양이 있는 쪽만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이 위치 관계라면 어두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즉, 달이 삭 형태인 상황인 거죠. 그것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삭인 상태이다. 그리고 태양, 달, 지구의 이 위치 관계도 언급을 해야겠죠. 달의 위상이 삭일 때 태양, 지구 사이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달이 위치하면서 태양의 일부가 달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태양과 달의 하루 중에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것의 포인트였다면 중학교에서는 아까 별자리 어디로 이동했게 새로운 문제 상황을 주고 거기에 내가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설명해야죠. 이 문제도 재호가 이 태양을 관측했는데 태양의 일부가 가려졌어요 라는 상황을 주면서 이 현상은 뭐니? 그게 왜 일어나니? 라는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차이 느껴지죠? 좋아요. 오늘 이렇게 서술형 문제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 실력 업 미션은 지금까지랑 같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6시간 동안 과학 서술형 문제를 푸는 그 힘, 조금씩 조금씩 길렀는데요. 이 미션도 여러분의 그 과학 글쓰기 역량, 과학 글쓰기 힘을 길러주는 미션입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지식을 내 손으로, 내 말로 표현해 보면서 이 글을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별의 일주운동 등이 있다. 이런 것처럼요. 지금까지 과학 서술형 문항 풀이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이제 점점 끝이 다가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 중학교 1학년 때는 상대도수라고 불렸던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 개념과 연관지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확률. 뭐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확률, 영어로는 뭐 probability라고 하는데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무언가 어떤 게 일어날 가능성. 근데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대도수 개념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이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한다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상대 도수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확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거를 A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동전을 던지되 계속 던집니다. 몇 번까지? 1000번까지 던져요. 1000번. 충분히 많죠? 그러면은 100번 던졌을 땐 앞면이 62번 나와서 그 상대 도수는 100분의 62, 0.62가 되고요. 200번 던지면 117번이 나와서 0.585가 되고, 상대 도수가 쭉 가다 보면 1000번 정도 던지니까 앞면이 501번 나왔대요. 그럼 이 상대 도수는 0.501의 1이 되겠죠. 그럼 잘 보니까 처음에 0.62로 시작했던 게 던지다 보니까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바로 이 상대 도수가 0.5에 가까워지죠. 0.5. 그럼 이 일정한 값 0.5가 바로 뭐가 되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뭔가 점점 횟수가 많아졌을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걸 확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야구 선수의 타석수와 안타수를 나타낸 표를 보고 타율을 구하자. 이 타율이라는 거, 뭐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내가 1루 베이스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타율은. 자, 그래서 20번 타석에 들어섰어요. 뭐 몸에 맞는 볼이나 볼넷 이런 거 없이 그냥 안타만 7번 쳤다. 그러면은 이 선수의 타율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보면요. 상대 도수예요. 내가 20번, 그 선수가 2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쳤냐? 그 빈도수 7번을, 그 비율을 찾자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안타를 칠 확률, 타율은 빈도수니까 7을 몇으로 나눠서, 20으로 나눠서 구해야겠다. 20번 들어섰을 때 7번 치니까 계산을 해주면 7을 20으로 나눠주면 0.35가 됩니다. 타율이 0.35란 말은요, 한번 타석에 들어서면

0.35번 안타를 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5는 100분의 35니까 10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35번은 안타를 치고 나가는 편이더라라는 겁니다. 안타라는 건 야구를 할때 타석이 여기 이제 타자가 서 있어요. 그럼 이제 투수가 여기서 공을 슉 던져요. 그럼 이 공을 쳐서 어디까지? 오른쪽에 있는 1루 베이스에 나가는 걸 안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음 좋아요. 왜? 교과서에서도 이 타율로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타율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자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할지 가볼게요. 자, 같은 확률인데 뭘로 구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이 P는요, 아까 확률의 영어 표현, probability에서 P를 따와서 나온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P를 많이 쓰더라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 P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요겁니다. 저 확률 P는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비율로서 정의가 되고요. 다시 이야기해보면 N분의 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동전을 던지면 떨어졌을 때, 뭐 당연히 세로로 쓰는 경우는 빼고요. 앞면 아님 뒷면. 이거의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또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그럼 1부터 6까지 고르게 나오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아 일반적인 모든 상황은 뭐 일어날 가능성이 같겠구나.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나. 그래서 뭐 문제에서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경우는 거의 안 주고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이 확률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확률은 가능성이라 했잖아요. 가능성이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알고 있어서 그둘 사이에 뭐를 비율을 찾으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두 개예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왔다. 그 경우는 딱한 가지. 앞면이 나와요. 한 개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전체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두번 던지면 앞면이 무조건 한 번에 나오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이 이제 한번 나왔어요. 동전 던지기 했더니. 그러면은 두 번째 던지는 건 무조건 뒤가 나오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횟수가 많아진다면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 할때 100번 던졌을 때 상대 도수가 0.62 쭉 가다 보니까 1000번쯤 던지니까 0.501 점점 0.5에 가까워졌죠. 그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무조건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개념하기 문제 2번을 보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그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주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체 경우는 몇 개냐? 두 번째는 그 사건의 경우는 몇 개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전체 경우의 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알아야겠죠. 자, 전체 경우, 주사위 한 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우리 이 확률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요. 이 P의 값은 항상 일정한 범위 안에 존재해요. 바로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 1은 포함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사건. 자, 전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N개예요.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요. A의 값의 범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A,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가장 큰 값은 N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사건이 만약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0이라는 겁니다. 즉, A 값의 범위가 0에서 N,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거를 몇으로 N으로 나눠줬을 때 우리 확률 P는 n분의 n, 1보다 작거나 같고, n분의 0, 0보단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 뭐는 넘어가면 안 된다. 1은 넘어가면 안 된다. 또 0보다도 작아지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끝의 값, 0과 1에 집중을 해야겠죠?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쉽잖아요. 그 확률은 0이 됩니다. 왜? 경우의 수가 0일 테니까. 요게 2번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몇이 될까요? 바로 1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값 전체 n이 된다라는 거니까 n으로 나눠주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로 하면 더 쉬워요. 예를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는 몇에서 몇까지 있어요, 눈이? 1에서 6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0입니다.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차피 1에서 6 사이이기 때문에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몇이다.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개념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10개의 사탕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사탕을 한개 꺼내려고 하는데, 딸기 맛 4개, 사과 맛 6개죠. 그럼 우리는 확률을 일단 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과 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전체 사탕 개수분의 사과 맛 사탕의 개수가 되겠죠. 즉, 전체 사탕 10개 중에서 사과 맛 사탕이 6개 있으니까 10분의 6이 돼서 약분하면 사과맛 사탕이 나올 확률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다 하면요. 보통 이제 퍼센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로 고쳐서 60%입니다. 100을 곱해서 6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은 뭐다? 비율로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60%라고 쓰지 않고 5분의 3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답이 돼요. 이점꼭 인지해 주시고요. 얘는 틀렸다. 자, 딸기 맛 사탕이 4개, 사과 맛 사탕이 들어있는데, 포도 맛 사탕이 나온다.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 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절대 없어요. 0. 이고요. 3번. 과일 맛 사탕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딸기도 과일, 사과도 과일. 뭘 집어도 무조건 과일 맛 사탕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확률의 범위는 0에서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0. 반드시 일어난다? 1.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개념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고요.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아닐 여자 써서 여사건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건이 아닐 확률을 찾아라. 굉장히 간단해요, 구하는 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단지 1에서 그 사건 확률 P를 빼면 됩니다. 1-P.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2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아, 뭐야, 이거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5니까 6분의 5네.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직접 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얘가 아닐 확률을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2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말은 1에서 2 이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돼요. 2 이상이 아니다. 2 이상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1 이하다라죠. 따라서 1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직접 찾아서 그거를 뭐에서 빼자. 1에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 이하의 눈, 1이잖아요? 그럼 1-6분의 1,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 경우의 수가 N이죠. 그 다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면, A만큼 빼줘야 됩니다. 즉, N-A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확률을 구하기 위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요 부분이 1이 되고요. 요 부분이 P가 됩니다. 따라서 1-P.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1에서 아닐 확률을 빼자. 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이 0.8이다.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이냐? 1에서 0.8을 빼라. 0.2다라는 겁니다. 즉,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2.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비가 올 확률이 0.8이다. 그러면은 10번 중에 8번은 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나머지 2번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2, 0.2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자, 태용이 네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한 자료인데, 이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그 학생이 뭘 가장 좋아해야 되냐? 여름을 가장 좋아할 확률을 구해라. 간단하죠? 우리는, 전체 학생이 총 2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우리는 그 학생이 여름을 좋아할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은, 뭘 계산해라? 비율.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 상대 도수를 계산해라. 즉, 태영이네 반 학생들은,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퍼센트가 아닌 비율로 나타내면 그게 상대 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22명분에 우리는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이 4명 있대요. 이게 바로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의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상대 도수로 구하는 확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22분의 4 약분을 해주면 정답은 11분의 2가 바로 그 학생이 여름을 가장 좋아할 확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곱하기 100 해서 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확률은 뭐다? 비율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 표현 그대로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 비슷하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달라졌다? 경우의 수를 구해라에서 확률을 구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 요두 가지만 구한 다음에 두개 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거였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나오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건 순서를 신경 쓰라는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을 하든 구분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에서 6까지 6이고요.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죠. 우리는 그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주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다? 36이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무조건 36이구나. 6과 6을 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쉬워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확률을 찾는 거니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해서 6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럼 여기를 순서상의 앞, 순서상의 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이라고 보면요. 파란색이 1이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은 6이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2가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은 3이 나와야 곱해서 6이 나옵니다. 자, 계속했죠. 파란색이 3이 나왔으면 빨간색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이두 경우는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얘네는 서로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6이고 빨간색이 1인 경우와 파란색이 1이고 빨간색이 6인 경우는 다른 경우더라. 색깔로서 구분을 해주면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1. 둘은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요. 2,3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3이냐, 빨간색이 2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냐? 전체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죠. 사건 A가, 즉,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4다. 우리 확률은 36분의 4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분을 하면 9분의 1. 요렇게 확률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전체 경우의 수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구해서 그 둘의 비율을 구하자. 자, 확률의 기본 성질로 가볼게요. 상자 안에 흰색 탁구공이 15개, 주황색 탁구공이 12개가 있어요. 자, 탁구공 하나를 꺼낼 때, 첫 번째,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전체분의 흰색을 하면 되니까 전체 27개의 탁구공 중에 15개가 흰색 탁구공입니다. 약분을 해주시면 3927분의 3515, 9분의 5가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분명히 흰색 아니면 주황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란색 탁구공을 꺼낸다. 이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은 그냥 0.
이라고 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별표 쳐주시고 흰색 또는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잘 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 아님 주황색 탁구공밖에 없는데, 흰색 아님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아무리 아무거나 바구니에서 뽑더라도 흰색 아니면 주황색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를 해준다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니까 1이다, 그 확률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중 청소당번 2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일단은 뭐부터?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중에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거니까 일단은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죠. 근데 다만 청소당번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됩니다. 뭐를? 4명 중에 2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로. 그래서 앞자리에 와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4가 되고요. 그한명 빼고 두 번째 자리 와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3이 되니까 둘이 곱한 12를 청소당번은 회장, 부회장처럼 자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전체 경우의 수가 6입니다.부터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보니까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해라. 그럼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들어간다면 남자 1, 여자 1, 뭐 남자 2, 여자 1. 너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별표 치고 적어두세요. 적어도의 반대말이 뭐냐? 적어도 한명 뽑힌다의 반대말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고, 적어도 한명 뽑힌다? 그럼 그 반대는 여학생이 뽑힌다,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1에서 빼자는 거예요. 뭐를? 여학생이 뽑히지 않는 확률을. 그래서 어떻게? 1에서 뺍니다. 여학생이 뽑히지 않는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6분의 2명 뽑는데 남자 2명밖에 없으니까 1을 빼자는 거니까 최종적인 확률 6분의 5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적어도가 있다? 그럼 적어도 한명 뽑히다. 적어도의 반대말을 1에서 빼자. 요런 전략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었죠? 확률은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졌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확률 0. 반드시 일어나요. 확률 1. 이렇게 했고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서 구했죠. 여기다가 별표 치고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미니모의고사 10번 서술형 풀이 요한 문제랑 그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5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볼 확률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죠. 확률의 계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2단원 직권의 변화 공부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의 제목이 바로 지구의 구성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구를 큰 틀에서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이 지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2단원 전체 핵심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2단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길긴 하지만 어떤 복잡한 원리를 막 이해해야 된다거나 뭐 공식이 등장하거나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아,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정도로 특징을 잘 정리하고 기억만 하면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구의 구성. 이번 시간에 정리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각의 구성, 지각의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2단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다섯 가지 있었죠?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바라볼 것이 바로 지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권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권, 내부 조사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의 이름과 방법에 대한 내용도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정의 정도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간접적인 조사 방법인 지진파를 분석해서 우리 지구 내부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구의 층상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각 층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 또한 그냥 특징을 좀 정리해두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각각의 권역의 특징 한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단원을 딱 펼치게 되면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향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성만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전체 모임을 우리는 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태양계, 생태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소화계, 순환계 등이 이러한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지구계 또한 이러한 의미로서 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계란 여기다가 이제 지구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임, 그 전체를 지구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지구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묶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이죠. 자, 그래서 이 권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이 외권에 대해서 지구 자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데 왜 지구계에 포함됩니까?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역시 우리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지구에게 살아가는데 생물들이 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와 또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외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각각의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기권입니다. 기체할 때 기자죠. 그래서 대기가 분포하는 모든 영역을 기권이라고 불렀고요. 다른 말로 뭐 대기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지구 주변엔 어떤 종류의 기체가 가장 많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질소가 약 78%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생명체들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산소.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둘만 합쳐도요, 거의 99%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수많은 종류의 기체들은 사실상 굉장히 소량이구나 정도도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기체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다 섞여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 그림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권, 물 숫자를 붙인 것이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수권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지구 표면을 봤을 때 제일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이 바다 있죠? 이 바다가요,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냐? 97.2%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게 자료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바다, 즉 해수가 가장 많은 양,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구나. 이것을 캐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제일 많고, 그럼 바닷물의 반대말은 육지물이겠죠? 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담수는 사실상 2.8%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적은 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지의 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물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빙하입니다. 네, 그래서 육지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은 빙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담수로 쓸수 있는 물의 양이 뭐 그렇게 많진 않겠구나 이런 느낌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하수, 그리고 호수와 강물 이런 것들이 다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양에 대한 비율까지 우리 친구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권입니다. 이번 2단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지구의 겉부분도 있고요. 지구 내부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겉부분, 땅 있죠? 이것을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또다시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단원에서 이러한 암석은 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물권입니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생물권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식물, 균, 너나 할거 없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이 생물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물권들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사람처럼 땅을 밟고 이 지권에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기권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 물고기라든지 돌고래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물권은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 모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서식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권입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 외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 외권에 포함되는 천체는요, 대표적으로 태양,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구계에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지구 환경과 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태양 에너지가 없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생물들이 살아가기도 어렵겠죠. 또한 달이 존재함으로써 매일 하루에 약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자연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 환경, 생물에 걸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권 또한 지구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 특징들을 그냥 간단히

세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할 만하죠?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직권 내부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파보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직접 파서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을 시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시추법을 이용하면요. 정말 이러한 물질도 있네? 내가 시료를 직접 채취해가지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온도는 이 정도구나. 압력은 이 정도구나.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추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 최대한 깊이 파고 들어간 깊이가 고작 약 12km라고 했어요. 지구 전체 반지름 6,400km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시추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늘 알아두셔야 하고요. 또 다른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화산 분출물, 이 물질이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려가든 물질이 올라오든 실제 존재하는 그 물질 자체를 직접 성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이런 분출물을 쫙 채취를 해서 이 정도 깊이에 있는 직권은 이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죠. 되셨죠? 자, 둘다 그러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 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지진파 분석이었죠? 지진이 발생할 때, 꿍! 하면서 사방으로 이 진동이 콰과과과광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파인데요. 이 지진파의 특성을 분석을 하면요.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층을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확 빨라진다든지 확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이 내부는 좀더 무거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다. 혹은 이 내부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지진파 분석법을 통해서 알아낸 이 직권의 층상 구조 4개는요, 바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지각, 멘틀, 외핵 4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4개의 층에 대한 특징을 또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4개의 특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땅 있죠? 가장 겉부분, 지표로부터 지구 중심, 6,400km 아래까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층,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4개 층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내부를 파보면 바깥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또 피자 조각처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가장 겉에 층, 굉장히 얇고, 약 5에서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멘틀이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까지, 그리고 외핵이 멘틀 아래에서부터 약 5100km까지, 그리고 나머지 내핵이 지구 중심부인 6,400km까지 차지한다라고 대략적인 이런 깊이도 우리 친구들이 익혀두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각을 좀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지각.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각은요, 크게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바깥으로 올라와 있는 지각이 대륙을 이루고 있는 지각이다라고 해서 대륙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다 아래 잠겨 있는 부분의 지각을 해양에 있는 지각이다라고 해서 해양 지각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암석의 성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평균 두께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각은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에요. 그리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했을 때더 두꺼운 지각은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대륙지각입니다. 그쵸? 당연히 더 두껍기 때문에 위까지 볼록 솟아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양지각은요? 얇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밑에 또 잠겨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실제로 평균 두께는 더 얇아서 약 5km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성분도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우리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암석 성분들을 화강암이라고 해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지각은요, 대륙지각과는 다르게 현무암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또 암석 이름 외우는 거 특히나 좀 머리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대화해현으로 좀더 쉽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화해현, 대륙지각, 화강암질. 해양지각, 현무암질 기억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층 멘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멘틀은요,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까지의 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각과는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과 층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감람암질이라고, 감람암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이제 겉에 부분이기도 하고 깊이도 꽤 두꺼워서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멘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외핵에 도달했습니다. 자, 외핵은요, 멘틀 아래에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의 층을 의미하고요. 자, 외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층 중에서, 네 개의 층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그런 층이고요.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지구 중심부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핵이든 외핵이든 둘다 이렇게 가장 무거운 물질 철,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둘을 구분하였던 이유는 바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층 내핵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내핵은 외핵 아래에서부터 지구 중심부까지의 이 층을 의미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핵 과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고체 상태로 다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는요, 다섯 가지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뭐였죠? 우리 친구들 안 보고도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 다섯 가지 권역이었잖아요. 다들 대답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우리 지구계에서 이 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영향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구계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 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지구는 바다, 땅, 대기, 생물 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 지칭하는 영역을 우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있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가나다라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뭐 우리 사진 보고 각각 무슨 권역인지 이거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죠? 일단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단단한 땅이 보이네요. 암석들이 보입니다. 우리 이것을 직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귀여운 말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초록색 들판도 보입니다. 이런 풀, 그리고 동물, 이런 친구들을 우리 묶어서 생물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너무나 아름다운 보름달이 보이는데요. 자, 이 보름달, 달, 외권에 해당하는 천체였죠. 다른 지구 바깥에 있더라도 우리 지구계에, 그리고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권 또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바다 부분, 물 있는 부분, 수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하늘, 네, 예쁜 구름, 이것은 기권을 나타낸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옳게 짝지은 거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다 외권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는 직권입니다. 지표,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네. 겉부분, 겉에 보이는 부분만 의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안에 부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딱딱한 부분을 다 이제 우리 지구 내부까지 포함해서 직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번. 나는 생물권이죠. 기권에만 분포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얼룩말들, 그리고 풀들도 다 지금 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지권에 서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권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지권 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기권에도 분포할 수 있고 또는 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처럼 수권에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권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다는 외권이죠.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라의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수권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다, 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딱 보면요. 사실 육지보다 바다의 표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거의 지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륙의 면적이 더 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 98% 가까이가 바로 이 해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많은 기권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체라고 하는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 산소, 수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의 기체가 질소, 그 다음이 산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바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그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바람과 달. 바람은 기권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달은 외권에 포함되는 천체죠. 따라서 옳지 않은 복이고요. 2번. 수권은요, 지구상의 이제 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이 얼어있는 이 빙하 또한 우리 수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물이 상태 변화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하수도 당연하게도 수권에 해당하므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외권입니다. 지구 바깥에서 우리 지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천체들, 태양도 있고요. 그리고 운석도 있습니다. 운석도 땅에 떨어지면 생물권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지권은요. 우리 지표를 이루고 있는 단단한 암석, 그리고 토양들이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생물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물개, 우리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물권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계 구성 요소 중에서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권. 수권 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물의 분포인데요. 그래서 어느 곳에 물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는지 이것을 순서대로 그리고 물의 특징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물이라고 했었죠? 바로 바닷물. 다른 말로는 해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98% 가까이가 이 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수의 반대말인 육지물은 약2%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빙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빙하는 고체 상태로, 얼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수, 그리고 나서 가장 적은 것이 강, 호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분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후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네, 지구상의 모든 물들을 통틀어서 우리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니은, 수권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수 중에서도, 즉 육지 물 중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빙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양 차지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빙하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가와 나는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와 나와 관련이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주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권역들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 속에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을 캐치해 낼수 있어야 돼요. 가부터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대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도 못하고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도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의 권역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천체인가요? 그렇죠. 외권입니다. 식물은요? 그렇죠. 생물권입니다. 이렇게 외권과 생물권을 찾아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보시면요. 달의 인력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달, 이 또한 태양처럼 지구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외권에 포함되는 천체고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대요. 물이 이동하네요. 우리 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7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0: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0: 선생님, 그냥 평소에 걷던 길인데 어느 날 문득 그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아, 한 적 있으세요?
1: 아, 있죠. 완전 있죠. 골목골목 산책하다 보면 의외로 역사 안내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수백 년 전에는 전쟁터였다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바로 그 느낌이 역사의 묘미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일상의 공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도시로 보는 한국사에서는 국내 다양한 도시들을 탐방하며 숨겨진 역사를 직접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1: 아, 완전 준비됐죠. 제가 준비의 여왕이잖아요. 자, 첫 번째 여행지 어디인가요? 일단 서울역으로 가볼까요?
0: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네,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 배우는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1: 아, 아쉽지만 진짜 답사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떠날 도시는 어딘가요?
0: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600년 수도, 바로 서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서울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고대 때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온 전쟁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와, 정말 엄청난데요? 그냥 강가 같은데 이렇게까지 싸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농사 짓기 좋은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서해로 향하는 백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인 거죠. 게다가 한반도의 중심이 있어 어디로든 진출하기 편한 위치가 바로 한강을 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0: 위치적으로 정말 탁월한 것인 건 인정합니다. 레프트, 라이트, 찝찝! 이 정도로 꾸준히 계속되는 전투였을 것 같아요.
1: 쌤, 지금 뭐 하신 거죠?
0: 아니, 제가 최근에 복싱을 좀 배웠거든요. 한강 유역 차지를 위한 전투는 이 정도의 치열함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1: 그거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그런 사랑 다툼? 아, 그 정도일 거고요. 이거는 국가 운명이 담긴 전투라서 정말 누군가 한 명이 KO될 때까지 엄청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치밀한 전략과 스파이의 싸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무렵,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위대한 정복군주를 거치며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인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아주 오래 산 왕인데요. 이 장수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토를 남쪽으로 넓히려는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넘게 수도였던 국내성을 떠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덜덜 떨며 긴장한 나라는 바로 한강 유역의 수도를 두고 있던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이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0: 개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무작정 군대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죠. 바로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장수왕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을 백제에 몰래 보냅니다. 왜 하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었을까요? 개로왕이 바둑과 장기라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고구려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도림이 왕에게 바둑을 두자고 청하니 왕은 그와 바둑을 두었는데 국수였다. 왕은 마침내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며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개로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도림은 왕에게 슬쩍 귓속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백제는 이렇게 대국인데 궁궐이 너무 초라합니다. 웅장한 성을 쌓고 조상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왕의 위엄이 섭니다. 바둑 친구의 달콤한 칭찬에 푹 빠진 개로왕은 백성들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거대한 공사를 벌입니다. 흙을 구워 성을 쌓고 화려한 누각을 짓느라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고 백성들은 지쳐서 원성이 자자했죠. 백제 국력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도림은 이 사실을 몰래 고구려로 도망쳐 장수왕에게 알렸습니다. 서기 475년, 장수왕은 드디어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로 쳐들어갑니다. 북쪽에서 거침없이 밀고 내려온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백제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군사력도 약해지고 백성의 지지도 잃어버린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위망을 견디지 못한 개로왕은 성문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구려 군대에게 쫓기다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가 붙잡혀 끌려간 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광진구와 구리시에 걸쳐있는 아단성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날의 아차산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아차산에서 개로왕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래는 백제 사람들이었으나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던 걸루와 만년이라는 장수였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말에서 내려 개로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고 그의 죄를 꾸짖은 뒤 왕을 표박하여 아차산성 아래로 보내어 처형하게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수도의 왕이었던 개로왕의 참으로 씁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개로왕이 죽고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마침내 한반도의 노른자 땅인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옹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으로 쓸쓸히 수도를 옮겨야만 했죠.
1: 아차산이 그냥 야트막한 산이 아니라 이런 욕설을 품고 있었군요. 선생님, 혹시 아차산에 가보셨어요?
0: 가봤죠. 아차산에 가면 각종 보루가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한강을 감시하기 위해 둥글게 쌓았던 흔적들이죠. 아차산에서는 고구려 특유의 단단하고 실용적인 흑회색 토기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던 그 산책로가 사실은 1500년 전 삼국시대 운명을 가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자 개로왕의 눈물이 서려있던 곳인 거죠.
1: 선생님, 그런데 아차산 이름의 유래 들어보셨나요?
0: 아차산이라고 하며 아차! 라는 느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 하는 이런 탄식하고 후회하는 느낌일까요?
1: 비슷해요. 조선 명종 때 점을 아주 잘 보던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명종이 직접 그 실력을 시험해보려고 상자 안에 쥐 한 마리를 넣고 물었죠. 이 상자 안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느냐?

가 있습니다. 바보라고 알고 있는 온달의 진짜 모습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차산에는 아주 유명한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보 온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달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였을까요? 역사서인 삼국사기 원문을 보면 우온달, 즉 어리석은 온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어디를 봐도 온달이 지능이 낮거나 모자란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학자들은 온달이 너무 정직하고 고지식해서 혹은 남루한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우직한 소년의 운명을 바꾼 건 바로 평강공주였습니다. 공주가 궁궐을 나와 온달을 처음 찾아갔을 때 온달은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공주를 보고 온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분명 여우귀신일 거야. 나한테 오지 마. 온달은 소리를 지르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해요.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공주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무척 놀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 특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터에서 탈 말을 고르는 법이었죠. 공주는 온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말은 사지 마세요. 반드시 나라에서 키우는 말 중에서 병들고 말라서 내놓은 불쌍한 말을 골라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국마는 기본 뼈대가 좋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들었을지언정 공주가 정성껏 먹이고 돌보자 이 말은 하루가 다르게 건장해져 고구려 최고의 명마가 됩니다. 이 말을 타고 온달은 국가 행사인 3월 3일 낙랑 언덕 사냥대회에 나갑니다. 수많은 귀족 자제 사이에서 온달은 쏜살같이 달리며 짐승을 잡아 평원왕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후 북쪽에서 쳐들어온 북주의 대군을 막아낼 때도 맨 앞에서 적들을 휩쓸어 버리죠. 결국 왕은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맞다 라며 인정했고 온달에게 고구려의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바보라고 놀림받던 소년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죠. 영웅이 된 온달에겐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에게 빼앗긴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죠. 삼국사기에는 온달이 신라군과 싸우다 아단성 아래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단성을 오늘날의 서울 아차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달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가 왜 이곳 아차산과 연결되었을까요? 아차산은 한강 북쪽에 딱 붙어 감줄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당시 삼국에게 한강은 기름진 평야와 서해로 통하는 백길을 모두 갖춘 국가 번영의 황금 열쇠와도 같은 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백제가 500년 동안 이곳을 다스리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5세기 말 고구려 장수왕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을 차지하죠.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었죠. 6세기가 되자 이번엔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라 진흥왕이 동맹이었던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전체를 홀로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아차산성은 신라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온달이 590년경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차산성은 이미 신라가 북한산성이라 이름을 바꾸고 돌을 높이 쌓아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성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의 저항은 완강했고 결국 온달은 성벽 아래에서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던 순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온달의 관이 땅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0: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은 이를 두고 한강 땅을 되찾고 싶었던 온달의 집념, 그리고 땅을 잃은 고구려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관에 담겼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결국 평양에 있던 평강공주가 이곳 아차산까지 달려왔습니다. 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속삭이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아차산성의 견고한 성벽 아래에는 바보라는 편견을 깨고 영웅이 된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고구려를 지키려 했던 뜨거운 도전 정신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1: 꿈쩍도 안 하던 관이 평강공주가 온 후에야 움직였다는 이야기. 아, 정말 마음이 찡하네요.
2: 온달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젊은이의 상징이었기에 죽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 추측해봅니다.
1: 한강역을 차지하기 위해 가쁘게 벌였던 치열한 싸움부터 아차산의 온달 이야기까지. 쌤, 오늘 둘러본 서울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2: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세상 다가옵니다. 아차산은 산책하기 좋아서 가족들이랑 쉬엄쉬엄 다녀왔던 곳인데요. 이게 약 1500년 전의 전쟁터였다니 이제는 그 길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그 지역의 역사를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알고 나서 걷는 길과 모르고 걷는 길은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요.
2: 선생님, 그런데 서울 이야기 오늘 한편으로 끝인가요? 서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1: 아, 서울 하나로 부족하죠. 다음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2: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안녕.
3: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5학년 1학기 사회 과목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사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친구들은 사회가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사회 과목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이 사회 과목을 특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회하면 왠지 암기해야 될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 과목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유난히 요즘에는 이 사회 문제를 출제할 때 여러분의 암기 실력을 묻는 문제보다 여러분이 자료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를 여러분이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라는 암기 위주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외워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선생님의 이 재미있는 사회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요, 우리 책두 권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북 1,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면 북 2라고 적혀 있는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두권 모두 준비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자 한번 넘겨보면 1단원 시작되는 페이지가 보이죠? 이렇게 단원 시작되는 페이지도 우리 친구들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쭉 읽고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1단원의 대단원 제목, 우리나라의 국토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 자, 국토라는 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죠. 네, 국토라는 것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사셨고, 우리도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쭉 대를 이어서 우리가 살아오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국토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1단원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단원 학습 목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국토의 지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 각 지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지형이 분포하는 우리 국토의 특징까지 쭉이 흐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독도가 가지는 이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뼈아픈 역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기록들, 마지막으로 독도가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7쪽에 보면은 우리 1단원에서 배우게 될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되어 있지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 국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자, 이 남학생이 어디에 가, 남학생이 아니라, 자, 여학생이네요? 여학생이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 앞에 가서 있어요. 이 물줄기는 바다는 아니고 하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배우게 될 하천이고요. 그 옆에 넘어오면 봉우리 봉우리 산이 보이죠. 우리나라에 이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산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그림도 보이죠. 쭉 내려와서 가장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노랗게 물든 우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넓은 평야도 보이고, 그 위에는 바닷가 지형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찐득찐득한 갯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우리나라 지형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종류를 알기 전에 우리 국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국토의 모습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국토는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은 형태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 우리 친구들 아직은 낯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쪽의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남북의 길이가 깁니다. 자, 이렇게 방위로 표시되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방위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방위표를 교재에 같이 그려두고 시작해도 좋아요. 우리 방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 모양을 그리고 시작하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이 있는 곳이 동쪽이고 왼손이 있는 곳이 바로 서쪽이 되겠죠.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은 좀더

쉬워요? 아래쪽이 남쪽,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 되겠죠. 동서남북. 이 방위 표시, 우리 친구들 1단원에서 계속 방위가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 표시를 꼭 교재에 남겨두고 참고하면서 설명도 같이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세로로 길이가 길고, 동서로 길이가 짧다라는 건 가로로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북쪽은 대륙과 이어져 있고요. 나머지 동서남쪽은 바다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우리 교재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지도로 잘 나타내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설명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국토의 북쪽은 대륙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대륙이 바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과 북쪽이 붙어져 있고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 동, 서, 남쪽이 되겠죠? 그곳은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육지와 이어진 땅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반도라고 부릅니다. 반도.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지요? 한반도에서 반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반도라는 거 사실 이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반도는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꼭이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지형이라는 용어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이미 공부를 하고 왔을 거예요. 땅, 지, 그리고 모양, 형자를 따서 땅의 모양, 즉, 땅의 생김새를 우리는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두 글자, 지형. 그래서 이 지형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번 교재에서는 우리 딱 다섯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게요. 먼저, 산지예요. 산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어떤 게 많이 모여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여러 개의 산이 모여 있는 지형을 우리가 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지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우리 친구들이 잘알수 있는데, 글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다라고요. 땅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글로 나타내요. 이 문장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문제 풀때 훨씬 수월하겠죠? 자, 두 번째 지형은 하천이에요. 하천이라고 하면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땅 위에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우리는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표시하면서 수업을 들어볼게요. 키워드, 산지는 산, 하천은 물줄기가 되겠죠. 이 하천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물을 이렇게 부어보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 물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아요. 내리는 빗물, 그리고 우리 땅에 있던 지하수, 이러한 물들이 모여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한 물줄기를 우리는 하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야예요. 평야. 평평할 평, 그리고 들, 야자를 써서 넓고 평평한 땅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이 평야는 넓게 펼쳐진 평평한 땅을 뜻해요. 주로 하천 주변에 나타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네 번째 지형은 해안인데요. 해안, 바다 해자를 써서 우리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을

해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바닷가예요. 바닷가를 사회 용어로 해안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해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사장도 있고 갯벌도 있어요. 이 갯벌은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 때물 밖으로 드러나는 평평한 땅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만나볼 겁니다. 마지막 지형은 섬이에요. 우리 친구들 섬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우리는 섬이라고 해요. 전체 네 개의 모든 면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기차를 타고 갈수 없어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오늘은 산지라는 지형에 집중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산지도 있고 산맥도 있어요. 이두 가지 용어 다르게 우리 친구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1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국토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70%라고 하면 반 이상을 훨씬 넘어간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부분 평평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국토 그냥 평평한 땅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평평한 땅보다 높이 솟아있는 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약 70%는 평지가 아니라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이 별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도 이 산지의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산맥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것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산지와 산맥의 차이점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산지라는 것은 그냥 산이 많이 있는 지형이에요. 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산맥은 그산 봉우리들이 하나로 길게 연결돼서 선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헷갈릴 것 같으면 그림으로 표시해둬도 좋겠어요. 우리 국토에는 여러 개의 산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름 절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네, 다음 장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지도를 선생님이 쭉 확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도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뭘까요? 맞아요. 아래에 있는 지도의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산지, 그리고 산맥, 또 지형, 단면도라고 되어 있죠. 이 지도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맥과 산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 단면도도 있대요. 그쵸? 그다음, 여기 있는 이 표시는 뭘까요? 안내 표시. 두 글자로 우리 범례라고 하죠. 범례. 지도의 안내표예요. 지도에 있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표시해주는 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범례에서 진한 갈색이 2500m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도에서도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말은 즉, 그곳이 산이라는 거죠. 산이 이쪽에, 동쪽에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 초록색이 가장 육지의 높이가 낮다고 했죠. 즉, 높이가 아주 낮은 언덕 같은 곳, 혹은 평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의 서쪽 부분이 주로 이렇게 평평한 땅, 평지 혹은 낮은 언덕과 같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아래에 있는 단면도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단면도라는 것은 물체를 평면으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그 내부 구조를 그렸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뚝 자른 다음에 옆에서 본 거예요. 뚝 자른 다음에

직접 본그 내부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라는 거죠. 쭉 잘라서 나 이쪽이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의 높이가 어때요? 훨씬 높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아, 우리 국토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구나 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높고 험한. 산은 주로 어느 쪽에 있다? 그렇죠. 방금 직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이 지도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눈으로 보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자기 전에 우리 바로 전 페이지, 이 지도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자도록 할게요. 그래야 내일 여러분 눈 떴을 때이 지도의 모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선생님 말을 믿고 꼭이 과제는 하고 자도록 합시다. 이 지도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예요. 산은 주로 북쪽, 즉 위쪽과 오른쪽, 동쪽에 많이 모여 있었죠. 북쪽과 동쪽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방위에 아직 우리 친구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계속 방위로 설명을 해요. 위쪽, 옆쪽, 아래쪽이 아니라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우리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위로 설명하는 것에 우리 친구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에서 평지로 갈수록 땅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이 문장도 아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형 단면도를 살펴봤을 때 우리 국토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임을 알수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단면도도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기억해 볼게요.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었는데 동쪽의 높이가 훨씬 높았어요.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졌고요.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동, 고. 여기서 말하는 고는 높을 고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서, 저라고 합니다. 저는 낮을 저자를 썼죠. 동고서저 지형이다라고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꼭 남겨두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인 산맥들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우리 친구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한번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부터 볼게요. 여러분의 교재에는 오른쪽에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북쪽과 동쪽에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등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이 태백산맥은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이 위치하고 우리나라의 등줄기로 불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표시를 한번 해둘게요. 태백산맥은 우리나라의 등줄기라고도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산맥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죠. 태백산맥 쭉 선으로 이어두고. 그다음 태백산맥의 남서쪽에 내려오면 소백산맥이라는 산맥이 또 보이고 소백산맥 끝쪽에는 지리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아주 높고 뚜렷한 산맥이라서 이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태백산맥은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영동지방, 그리고 이 반대쪽은 영서지방이 되었던 거겠죠. 자, 하나의 강원도인데요. 이 강원도를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지방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산맥이 굉장히 높아서, 높고 험해서 같은 강원도지만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이두 지역 간의 문화 차이, 언어 차이도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백산맥도 살펴볼게요. 여기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으로 나눴죠? 자, 오늘날의 전라도 이쪽이 호남지방이 되고요. 오늘날의 경상도 이쪽이
영남 지방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교재에 같이 표시를 해두어도 복습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산지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4학년 사회 시간에도 만나봤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쭉 편하게 읽어봅시다. 산지에 경사를 활용해서 스키장도 만들고, 휴양림도 만들고, 산림욕장에서 우리 나무가 뿜어내는 이 맑은 공기로 힐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여가 생활에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장이 나왔죠. 자, 목장에서는 우리가 가축들을 기르게 되는데, 왜 산지에다가 목장을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 가축들이요, 더운 날씨에 굉장히 취약해요.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요. 그래서 가축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 가축들이 풀을 많이 먹잖아요. 평평한 평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다 뽑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산에서는 풀이 마음껏 자랄 수 있어서 이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번 보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서늘한 기후, 즉 시원한 기후를 이용해서 밭에서 어떤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거나 산지를 이용해서 나물이나 약초 등을 얻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고랭지 배추, 고랭지 채소의 종류 중 하나거든요. 고랭지 채소라고 하면 높은 산지에서 이 서늘한 기후를 활용을 하면 채소들이 금방 시들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자란다라고 해요. 그러면 맛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치? 종류로는 배추뿐만 아니라 뭐 무나 양파와 같은 것들도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무엇은 땅의 생김새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엇일까요? 땅의 생김새 두 글자로 우리 지형이라고 했었죠. 자, 2번.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디의 길이가 길고 어디의 길이가 짧은 형태입니다. 우리 방위로 설명을 했어요. 길이가 긴 쪽이 세로, 남, 북으로 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길이가 짧은 것은 가로, 동,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산지에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 산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자, 이렇게 빈칸 채우고 넘어갑시다. 2번은 그림을 보고 이름을 연결하고 특징까지 연결하는 문제예요. 자, 1번 그림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죠? 바다와 육지가 보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바닷가,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의 특징 어디 있나요? 그렇죠. 2번에 바다와 육지가 만납니다라고 나로 쭉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자, 2번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봉우리, 즉, 산지의 모습이네요. 디귿, 산지로 연결하고 산지의 특징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었죠.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큽니다라는 거예요. 자, 산지는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다. 높고 낮음이 반복된다. 그다음 3번 그림 볼까요? 땅의 높낮이 차이가 전혀 크지 않죠. 전체적으로 평평한 넓은 땅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평평한 들, 평야라고 하고 특징은 넓고 평평한 형태가 나타납니다라고 다에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은 하천은 땅 위에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하천의 정의고요. 2번.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어요. 평야가 아니라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땡.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했네요. 이 지도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줄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무엇이 많다? 북쪽과 동쪽, 짙은 갈색인 산지가 많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초록색 땅의 높이가

0: 낮아지는 지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라고 표시하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북1 마무리 했고요. 북2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북2의 우리 친구들 교재는 5쪽입니다. 5쪽. 책 넘어왔으니까 여러분도 책을 바꿔서 교재 페이지 잘 펴주세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높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가리켜 산지라고 합니다. 어때요? 맞나요? 그렇죠. 산이 모여 있는 지형, 산지 맞습니다. 자, 2번.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넓고 평평한 땅을 해안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틀렸죠.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평야라고 해야 된다. 땡. 틀린 3명. 3번.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땅을 가리켜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정의를 잘 표현하고 있지요. 4번. 우리 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형은 무엇이었나요? 평지였나요? 아니죠. 산지였습니다. 산지라고 4번의 정답 정리할게요. 마지막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제시된 초성을 참고해서 쓰세요라고 했네요. 산지에서는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무엇을 재배하기도 한다? 고랭지? 배추라고 했었죠. 배추라고 우리 친구들 채소의 이름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개념, 선생님 키워드만 쏙쏙 뽑아줄게요. 우리 국토의 특징은 남북으로 길이가 길고 동서의 길이가 짧다라고 했어요. 이 방위를 꼭 기억해두고요. 북쪽만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 5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산이 모여있는 산지가 있고, 하천, 땅 위에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라고 했어요. 바다는 아니고 이 빗물이나 지하수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흐르는 물줄기,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고 평평한 땅을 우리는 평야라고 정리를 했었고,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을 바닷가가 아니라 두 글자 해안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이나 바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우리는 한 글자로 섬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오늘은 우리 그중에서도 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하천, 평야, 해안, 섬 등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만나볼 거예요. 네, 만점왕 사회 5학년 1학기 1강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자, 우리 국토는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준비물 잘 챙겨서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49강입니다. 6학년 1학기 사회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더욱더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자고요. 자, 오늘 3단원 마무리하는데요. 북이교재 공부합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풀어보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서술형 평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풀어봤었죠? 5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북이교재 56쪽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읽어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구본에서 본 모습과 달라 보이는 곳도 있네.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세계 지도는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면적의 넓이나 모양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유 골라볼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위성 영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세계 지도는 위성 영상으로 나타낸 공간 자료가 아니죠.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지도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기는 하죠.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3번,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구본에서 보는 모습과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지도는 할수 없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할수 있겠죠. 5번, 전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계 지도는요, 전 세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지구본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친구들, 지구본의 장점이 뭐예요? 네, 선생님. 지구를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자, 지구본의 특징은 맞지만 장점은 아니고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2번,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수 없어요. 세계 지도가 한눈에 볼수 있는 거죠. 3번, 자유롭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디지털 영상 지도의 장점이죠. 4번, 여러 장소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영상 지도 장점.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면적 등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구본의 장점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3번, 4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아래 세계 지도 있는데요. 위선, 경선 그어져 있네요. 자, 3번. 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동경과 서경은 각각 0도에서 90도로 나타낸다? 자, 친구들, 동경과 서경은 0도에서 180도까지 있죠. 아닙니다. 자, 2번. 북위와 남위는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0도에서, 그렇죠, 90도. 자, 여기가 60이고, 그 다음 90이죠. 3번입니다. 적도는 남과 북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다. 남과 북의 중심을 지나는 이 빨간 선이 적도가 맞습니다. 위도의 기준이죠. 본초 좌우선은 위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아니라 경선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5번,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북쪽은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겠죠?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어허,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나타나는 변화. 자, 우리 공부했던 것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죠.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1번, 모든 식물이 잘 자랍니다. 고위도로 갈수록요? 아니죠. 고위도는요,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요. 2번, 극야 현상을 관찰하기 힘듭니다. 자, 친구들, 우리 겨울에 고위도 지역에서 극야 현상을 볼 수가 있죠. 3번,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어 열이 집중됩니다. 이건 저위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고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얇은 옷을 입습니다. 친구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은요,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자, 그런데 얇은 옷을 입는다고요? 안 되죠. 그리고 5번. 햇볕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고위도 지역은요,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햇볕을 적게 받아요. 자, 그래서 기온이 낮다.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북반구, 남반구, 뭐예요? 위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죠. 자,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까닭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제 위도에 따라 그 받는 태양의 양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관련 있는 거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도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도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그림 정말 여러 번 보지 않았어요? 자, 지금 미국과 인도의 그림이에요. 자, 벌써 7시네. 저녁 7시네. 인도에 자료를 보내고 퇴근해야지. 자, 이제 미국은 퇴근해요? 자, 근데 이때에 인도는요, 아침 7시 30분이기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우편을 보냈네.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시차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차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위도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뒷부분은 맞는데요. 앞부분이 틀렸죠. 위도에 따라가 아니라 경도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2번,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산했었어요. 왜 15도에 1시간 차이가 나는지. 3번, 두 나라 모두 적도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자, 두 나라 모두 적도 근처에 위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차는요, 경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4번, 지역에 따라 햇빛을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위도에 따라 이제 햇빛을 받는 양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인도는 남반구, 미국은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자, 친구들, 인도도요,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 이말 자체가 틀리고요. 또 경도와 관련 있는 말도 아니죠. 자, 따라서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두 친구 대화 나누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국가마다 기준이 되는 경선을 정하고 그 경선의 시각을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표준시, 표준시. 자, 그리고 이 친구 여기 표준시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죠. 그래서 일본과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들어갈 말, 표준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표준이 되는 시각.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8번부터 10번 문제는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지도가 나와요? 나라들 이름을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우루과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지도에서 우루과이 한번 찾아볼래요? 자, 우루과이 여기 있죠? 자, 이 우루과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대요. 우리 위도와 경도로 위치 표현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1번, 국가의 문화유산, 유적지 등을 찾는다? 자, 문화유산과 유적지가 위치와 관련이 있나요? 위도와 경도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죠. 자, 2번, 동쪽과 서쪽 끝에 가까운 경선을 찾는다? 괜찮죠? 자, 3번, 북쪽과 남쪽 끝에 가까운 위선을 찾는다? 좋아요. 자, 4번,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한다? 맞죠? 자, 국가의 영토에서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는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을 때, 국가 영토에서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고, 동쪽과 서쪽에 가까운 경선과 북쪽과 남쪽에 가까운 위선을 찾아서 이제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지 그 방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위치 얘기할 때 선생님이 북위인지 남위인지 동경인지 서경인지부터 파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루과이 여기 있는데요. 위도가 뭐예요? 남위입니다. 남위. 자, 그리고 이제 경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경이죠? 자, 일단 우루과이는요. 남위 서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뭐 북위, 동경 이런 건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북위, 동경 아니에요. 자, 북위 아니고요. 자, 이거 아니죠? 자, 남위, 동경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남위, 서경.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럼 숫자도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남이 30도에서 35도래요. 자, 지금 여기가 남이 30도예요. 30도에서 35도. 괜찮죠? 자, 그리고 서경 53도에서 59도래요. 자, 위로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 60이고 여기가 30이거든요? 자, 한 가운데가 45겠고. 그러면 53에서 59? 괜찮네요. 숫자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도를 통해 우루과이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미정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야? 맞아요. 지금 우루과이는 남위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겠죠? 자, 성빈이 우리나라보다 비가 많이 내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도로 알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리노, 기온이 낮아 털옷을 주로 입어. 자, 지금 우루과이 남위 30도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위도를 표현했을 때 북위 33도에서 43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중위도, 우루과이도 중위도예요. 그런데 기온이 낮아 털옷을 주로 입어? 이런 말 어울리지 않죠? 자, 지안이 고위도의 위치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 고위도가 아니라 지금 중위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일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표준시를 쓰고 있어? 자, 지금 우루과이는요, 서경이에요. 서경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느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보다 우리나라가 시간이 빨라요. 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빠른 표준시를 쓰고 있다? 아니죠. 자, 바르게 말한 친구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죠. 자, 북극의 대륙이 있습니까? 없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13번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지도에 대륙, 대양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양은 바다 중에서도 큰 바다를 말합니다. 자, 지금 대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련 없는 거? 태평양 대양이죠? 대서양 대양이죠? 인도양 대양이죠? 북극해 대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는 대양인가요? 아닙니다. 지중해는요, 대양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는 작은 바다이지요?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북극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북극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다? 아니죠.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남극해예요. 2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바다이다? 세 번째로 큰 바다는 인도양입니다. 북극해는요, 가장 작은 대양입니다. 자, 3번.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로 얼음으로 덮여 있다. 자,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사이에 있다. 자, 이거는 어디예요? 지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사이에는 인도양이 있죠. 아니죠. 자, 5번.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다.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어서 14번,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도를 보니까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보입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뭐예요? 우랄산맥이죠. 정답 몇 번? 3번, 우랄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본다면 적도는 위도의 기준, 위도 0도이고요. 지중해는 이제 여기죠.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은 경도의 기준, 경도 0도고요. 자, 이거. 자, 그리고 파나마 지협은 지금 무엇의 경계예요? 지협이라는 것이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 파나마 지협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였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국가 문제인데요. 보기부터 볼게요. 자, 몽골은 아시아에 있는 것 맞습니다. 자, 여기가 몽골이에요. 보이나요? 자, 그리고 베트남,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요. 남북으로 길게 있는 나라 있어요. 자, 이게 베트남입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도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 필리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이지요.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였잖아요.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가 맞아요. 자, 여기 서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였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남극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극 대륙이에요. 북극해로 둘러싸여 있다?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겠죠. 2번,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맞아요.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3번, 남극 대륙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자, 친구들, 남극 대륙에는요, 국가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기지는 있지만 국가는 없어요. 자, 4번, 여름에는 여러 식물들을 볼수 있다? 남극 대륙은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여름에요, 정말 잠깐 일부 지역에서 선생님이 이끼류 같은 것은 볼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 식물을 볼수 있는 건 아니죠. 5번, 바다가 얼어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남극 대륙이 아니고 이제 북극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남극 대륙은요, 대륙이잖아요. 땅 위에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대륙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특징, 좁은 면적에 많은 국가 있다.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유럽 대륙 북쪽으로는 북극해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 찾아볼까요?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베트남, 아시아, 스위스, 유럽, 맞습니다. 유럽에 있는 내륙국이었죠. 육지 안쪽에 있는 국가, 브라질, 남아메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였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국가가 위치한 대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소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소개할게. 내가 사는 곳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어.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어떤 국가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떤 국가예요?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가, 미국이죠. 자, 선생님이요. 북아메리카 대륙 위치 외울 때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국가는 미국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자,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과 접해 있어. 영토의 일부인 알래스카가 본토와 떨어져 있어. 다 맞는 설명이죠? 자, 미국은요, 본토가 있고요. 이쪽에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도 미국의

남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골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브라질에 대한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동쪽은 태평양과 접해 있다? 자, 지금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브라질 여기 있는데요. 동쪽이 태평양인가요? 대서양이죠. 아닙니다. 2번, 남아메리카에서 영토가 가장 크다? 맞아요. 남아메리카에서요, 브라질이 영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큰 것이 아르헨티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3번, 브라질의 국토는 대부분 북반구에 속한다? 자, 지금 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죠. 자, 지금 이렇게 해본다면 지금 이쪽은 북이죠. 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이, 남쪽은 남이에요. 자, 지도상에서 브라질은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브라질은요, 북위와 남위에 걸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남반구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국토는 대부분 북반구에 속한다가 아니라 남반구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틀렸죠? 자, 그리고 4번.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으로 매우 긴 나라이다. 자, 지금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으로 긴 나라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 이것은 브라질이 아니라 칠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레의 특징이었죠. 칠레는요, 영토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레에서 다양한 기후를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쪽에는요, 사막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따뜻한 기후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남북으로 영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기후가 되게 다양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질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5번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지 않는 섬나라이다? 아니죠. 지금 브라질은요, 다른 나라와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다 국경을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어서 2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을 모아서 자, 어떤 국가인지 얘기해 줄수 있겠어요? 자, 질문 1. 북반구에 속하나요? 아니요, 남반구에 속합니다. 남반구. 질문 2.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위치하나요? 아니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합니다. 질문 3. 오세아니아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국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가장 큰 국가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네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볼게요. 서술형 평가 5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사보고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어떤 친구가요? 어떤 대륙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기역은 대륙이고, 이제 니은은 대륙의 특징이겠죠. 자, 위치한 국가를 보니까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대륙일까요? 그렇죠. 아시아 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역에는 아시아라고 적고, 자, 대륙의 특징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륙의 특징 뭐예요?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다. 적어도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 이것도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선생님은요. 이거 적을게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대륙이다. 적었습니다. 자, 친구들도 아시아의 특징 니은에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지도에 해당하는 대륙의 특징을 한 가지 쓰세요. 자, 이 대륙은 어떤 대륙인가요? 북아메리카입니다. 자,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의 특징 어떤 거 얘기할까요? 선생님은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적도가 보여서 지금 북아메리카는 모든 나라가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서경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입니다. 자, 이런 거 적어도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이다. 자, 이런 것들 적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서 적어 주세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아메리카 지도입니다. 기역을 나라 이름과 영토의 특징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기역. 우리 아까 문제 풀때 공부했었죠? 지금 남북으로 길쭉한 이 나라의 이름은 칠레입니다. 자, 칠레의 특징, 영토 특징 방금 얘기했죠? 남북으로 굉장히 길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칠레, 나라 이름 쓰고, 칠레는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다. 자, 남북으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오세아니아가 보이는데요. 지금 국가들이 있죠. 자, 국가들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자, 한번 육지의 모양을 잘 들여다보세요. 주변 환경도 잘 보고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래요. 모두 섬나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다. 이렇게 선생님 적어줄게요. 친구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6학년 1학기 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수고했어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내용 공부했는데요. 이 사회 내용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기를 바라고요. 또 이유를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한 걸음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회라는 과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볼 때, 또 다양한 공간 자료를 볼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날 때, 이거 내가 6학년 1학기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 사회 공부 성공한 겁니다.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해서 행복했어요. 우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마지막 인사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나왔고요, 아랫변의 길이, 높이 나왔을 때 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3cm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자, 식을 세우면은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윗변 네모 더하기 아랫변 5. 자, 그걸 한 값에 곱하기 높이 10 해주고 나누기 2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라는 거예요? 40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하면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10은 80이 되고, 결국 네모 더하기 5는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모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우리 평면 도형 중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개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평면 도형의 넓이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넓이 구했었는지, 구했던 도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우리 이 마름모의 넓이는요, 여러분들,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

넓이의 이만큼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직사각형을 그린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 마름모의 꼭지점을 지나고 이 마름모를 둘러싸는 모양을 그리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이 색칠한 마름모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직사각형 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총 여러분 직사각형 안에 몇개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나요? 8개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 색칠된 부분인 마름모. 자, 마름모는 이러한 삼각형이 여러분들 몇개 있나요? 4개 있지요.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예요. 아, 마름모의 넓이는 이렇게 마름모 꼭지점 지나고 마름모를 둘러싼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그 직사각형 넓이에 딱 얼만큼이에요? 나누기 2해 준 반만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는요,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구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가로와 세로가 그럼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자, 가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보시면 우리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세로는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해준 것에서 자, 아까 전에 우리 직사각형 넓이 나누기 2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어떻게? 나누기 2. 자,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법 말고도요, 우리 잘라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만들어서도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마름모의 넓이는 그럼 결국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같이 공부했었죠? 맞아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마름모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의 한 대각선을 잘라서 얘를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거를 요 옆에다가 옮겨 붙인 거잖아요, 지금. 자, 옮겨 붙여서 보면 밑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쵸? 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높이 부분 볼까요? 평행사변형이 됐을 때이 높이 부분. 자, 높이 부분은요, 원래 있던 다른 대각선의 얼만큼이에요? 반만큼인 것을 우리 친구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밑변의 길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쵸?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반만큼이에요. 나누기 2인 거죠. 자,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우리 마름모를 잘라서 평행사변형 만들어도 아까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이번에는 두 대각선을 다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4개가 나오죠? 자, 이것을 이어 붙여서 무엇을 만들었다? 직사각형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가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세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자, 가로는 마름모 한 대각선의 길이. 자, 이것만큼이죠. 요렇게 삼각형 두 개짜리 그대로 여기로 옮겨온 거잖아요.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세로 부분 봅시다. 자, 세로 부분 보면 세로는 어떤가요? 세로는 지금 우리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였는데 요만큼이죠. 지금 이만큼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마름모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대각선의 얼만큼이에요? 반만큼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건 역시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자, 세로로 곱해야 되는 세로가 무엇이었어요? 다른 대각선의 반, 나누기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자, 이렇게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 구한다는 것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마름모 넓이 그런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마름모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삼각형 두개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요. 이 삼각형 하나를 우리가 가라고 했다면 가와 이 반대편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의 넓이 곱하기 2라는 방법으로 구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마름모를요, 이렇게 네 조각 내볼 거예요. 자, 네 조각 내면 이네 조각의 크기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우리가 나라고 한다면 삼각형 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4를 내주면 무엇이 된다? 마름모 전체의 넓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마름모의 꼭지점을 지나고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봅시다. 마름모의 넓이는 우리 직사각형 넓이의 얼만큼이라고요? 나누기 2만큼이에요. 자,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근데 가로를 봤더니 가로가 뭐랑 똑같더라? 마름모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더라. 그리고 세로를 봤더니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한 대각선의 길이가 8cm. 자,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그렇죠. 6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8 곱하기 6 나누기 2. 자,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24 나오죠? 그래서 넓이가 24제곱c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마름모를요,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을 하나를 딱 그어서 잘라서 붙였습니다. 잘라 붙여서 만들었더니 무슨 모양이 됐나요?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었죠.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밑변의 길이를 봤더니, 자, 밑변의 길이 이만큼이에요? 자, 이만큼. 우리 대각선의 길이,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죠? 자, 높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높이를 보니까, 우리 이 사이의 거리, 자,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의 거리. 자, 보니까 이것은 다른 대각선의 딱 반만큼이네요. 그래서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4cm예요. 자, 그럼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cm네요. 자, 나누기 2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제곱센티미터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마름모만 있고 숫자만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봅시다.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 9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대각선의 길이 6 해주고요. 그다음 나누기 얼마 해줘야 된다고요? 2 해줘야 된다고요. 자, 2.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여러분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27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 마름모 넓이 27제곱센티미터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부터는요, 교과서 속에서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서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한다고 해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마름모의 넓이를

넓이는 결국 뭐였어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었습니다. 나누기 이만큼이었죠? 자,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직사각형의 가로가 무엇인지 볼까요? 가로를 봤더니, 자, 가로가 얼마예요? 4cm인 거 확인할 수 있죠?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네요. 4cm. 자,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입니까?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대각선의 길이 6cm인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2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4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6cm. 나누기 얼마? 2. 왜냐? 직사각형 넓이에 나누기 2한 개, 마름모의 넓이니까요. 계산하면 1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12제곱 센티미터 넓이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번 볼까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18제곱 센티미터일 때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마름모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건 마름모를 삼각형 4개로 여러분들 나눈 것이네요. 자, 그런데 이 4개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의 넓이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나왔어요? 18제곱센티미터래요. 자, 근데 똑같은 게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린 식을 쓸때 곱하기 4로 쓸수 있죠. 자, 곱하기 4 해줍니다. 자, 해주면 얼마 나와요? 72가 되죠? 아하,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가 얼마다? 그렇습니다. 72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마름모 넓이 구해보아야 돼요. 자,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한지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우리 마름모의 넓이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다행히도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대각선의 길이 12cm 곱하기. 자, 다른 대각선 11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나누기 얼마? 2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11 하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자, 계산하면 1, 2,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21이 아니죠? 12.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볼까요? 12 곱하기 11. 자, 12 곱하기 11. 계산하면 2, 1. 그리고 2, 1 하니까? 그렇죠. 132가 나오죠. 자, 132에서 나누기 2 해주는 겁니다. 자, 나누기 2 해주면 얼마가 나오더라? 그렇죠. 66이 나오더라.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 넓이 6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볼까요? 4번 마름모의 넓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자, 한 대각선의 길이가 6cm고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6cm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2 해줘야 되죠? 자, 계산하면은 36 나누기 2예요. 자, 36 나누기 2, 우리 친구들 계산하면 18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여러분 정답 얼마가 되느냐? 18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요. 직사각형의 각 변의 가운데를 이어 마름모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 문제는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건데 어떤 도형을 이용한 거예요? 직사각형을 이용한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이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얼마입니까? 그렇죠. 나누기 이만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직사각형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16cm 곱하기 12cm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의미하는 건이 16cm가 마름모 안에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고 12cm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나누기 2. 자, 이게 마름 모넓이 구할 때는 한 대가 써낸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가 써낸 길이 나누기 2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해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 곱하기 12 나누기 2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바로 9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름 모의 넓이 몇 제곱센티미터다? 96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예요. 마른 모의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어때요? 되게 자주 등장하죠? 오히려 넓이를 주고 나머지 요소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으세요. 자, 평행사 변형 때도 그런 문제 있었고요. 삼각형 때도 있었고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마름 모라고 없겠어요? 마름 모도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마름 모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면 이 문제 역시 쉽게 풀수 있겠죠. 자, 마름 모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우리가 마름 모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 나왔어요. 9. 자,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몰라요. 네모. 자, 나누기 얼마? 2를 했더니 이것이 얼마가 되더라? 45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9 곱하기 네모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9 곱하기 네모는 9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9에 어떤 수를 곱해서 90이 될까요? 그렇죠. 10을 곱해야 9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몇 센티미터다? 10cm다.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요, 오, 새로운 도형 나왔어요.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형 중에 없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름 모의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지름이 16cm인 원 안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마름 모의 넓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에 지름이 16cm인 원이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의 길이가 16cm인 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마름 모의 넓이. 자, 얼마가 될까요? 바로 16cm가 됩니다. 자, 왜 16cm가 되느냐? 자, 우리 원 안에서 마름 모를 그려야 돼요. 자, 근데 마름 모는 어떤 여러분들, 자, 성질을, 어떤 성질이 아니야. 원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16cm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름이 16cm?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16cm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도 16cm, 여기도 16cm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거는 16 이상은 이제 16을 넘어서는 숫자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 최대가 16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대각선의 길이가 16이고, 자,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16이에요. 왜냐? 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은 뭐든지 다 어때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즉 여기가 16cm라면 지름, 이것도 지름이지요? 자, 이건 역시 16cm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마름 모의 넓이는 16 곱하기 얼마? 16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 2 해준 것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들? 그렇죠. 계산하면 1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넓이 몇 제곱센티미터다? 128 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7번 문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 원의 지름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은 모두 다 뭐다? 같다. 지름의 길이는 같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8번 문제입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가 8cm이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14cm인 마름 모의 넓이 구해볼까요? 한 대각선의 길이 8, 자, 다른 대각선의 길이 14.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56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56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 각 변의 가운데를 이어서 마름모 그렸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부분 구하는 거는 우리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지만 배운 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저 부분은 무엇과 같냐? 정사각형 넓이에서 마름모만큼을 똑 빼주면 이 나머지 부분 색칠한 것이랑 같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자, 14 곱하기 14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 4, 16, 56, 4, 1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196이 나오죠.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1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마름모의 길이 어떻게, 마름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랑 같지요.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14 곱하기 14 나누기 2로 우리 친구들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맞아요. 90. 8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색칠한 부분은요, 이큰 정사각형 넓이에서 마름모만큼 빼주는 것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맞아요. 정답은 9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12cm고, 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요만큼이 5cm예요. 그러면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이거 두개다 합쳐야 되니까 10cm가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0 나누기 얼마? 2가 바로 이 가의 넓이입니다. 계산해주면 60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자, 여기도 똑같아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8 곱하기 얼마 나누기 2를 했더니 60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8 곱하기 네모가 여러분들 얼마가 돼야 돼요? 12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얼마가 될까요? 120 나누기 8을 해준 것과 같으니까 결국은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15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는요,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의 각 변의 가운데를 이어서 마름모를 그렸대요. 자, 이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인데, 자, 구하려고 하는 것, 마름모의 넓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한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대각선의 길이는 16cm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이 세로인데,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수 있지요. 바로, 직사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주면 되죠. 자, 직사각형의 둘레가 48cm라고 했으니까 저 내용을 가지고 세로 길이 구해준 다음에, 자, 이 세로 길이는 마름모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그럼 한 대각선의 길이 나왔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왔으면은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마름모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봅시다.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합이 48 나누기 2 해줘야 여러분들 얼마예요? 24cm가 되는 거죠. 즉, 가로와 세로가 여러분들 둘레가 48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더한 게두 세트 있다는 거였잖아요. 즉, 가로와 세로 더한 값이 2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직사각형의 세로는 그럼 얼마일까요? 24에서 16을 빼주니까 8cm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만큼이 얼마다? 여기가 8cm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 각각 16cm, 8cm인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마름모의 넓이 16 곱하기 8 나누기 2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가 된다? 64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되돌아보기 문제 해결해 볼까요? 둘레가 40cm인 직사각형의 각 변의 가운데를 이어 마름모를 그렸다라고 해요. 자, 이 마름모의 넓이, 자,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대각선의 길이는 나왔어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둘레가 40cm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2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세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cm가 되는 거죠. 즉, 한 대각선의 길이 12cm, 다른 대각선의 길이 8cm 있으니까 12 곱하기 8 나누기 2 해서 여러분들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8cm 구해서 12 곱하기 8 나누기 2 하면

0: 48이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친구들 직사각형 둘레 이용한 내용, 그리고 마름모 구한 내용, 이두 가지가 정답에 들어가 있으면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바로 마름모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마름모의 넓이 2,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라고 하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직사각형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자, 마름모의 각 꼭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둘러싼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 그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나누기 2였어요. 자,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었고, 가로는 한 대각선의 길이랑 같았고,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직사각형 이외에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구했었는지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퀴즈 드려야 되겠죠? 오늘 퀴즈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이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15cm라고 했을 때, 자, 이 마름모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정답을 EBS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마름모의 넓이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마지막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단원 평가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먼저 풀어와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사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맞아요.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도 알아볼게요. 가로가 100cm, 세로가 200cm, 높이가 300cm인 직사각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에는 단위를 먼저 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1m는 100cm이니까 100cm는 1m, 200cm는 2m, 300cm는 3m가 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바로 6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요, 이번 단원의 마지막 개념을 만나볼 거예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겉넓이가 무엇일까?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개념은 바로 직육면체의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건넓이란 무엇일까? 건넓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 도형의 겉면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의 건넓이다라고 하면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겉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 이것이 바로 건넓이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떠올리면 좋으냐면요. 여러분,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직육면체의 상자를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지는 얼마나 넓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기. 첫 번째는 여섯 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잖아요. 그러면 직육면체에는 면이 몇개 있어요? 총 6개가 있단 말이죠. 이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 더하여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직육면체에는 서로 합동인 면이 총몇쌍 있어요? 네, 세쌍 있습니다. 우리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은 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죠.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면이? 그렇죠. 두 개씩 총세 쌍이 있는 거니까. 아,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면 세 개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세 번째 방법.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해보는 건데요.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보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방법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여섯 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해 볼 겁니다. 여러분, 직육면체, 바로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가로 4cm, 세로 3cm, 높이는 5cm입니다. 이 직육면체를 쫘라락 전개도로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펼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각각 면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가, 나, 다 면이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면까지 모두 보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면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까지 순서대로 구해볼 텐데요. 먼저 가는 4 곱하기 3이죠. 나는요, 4 곱하기 5죠. 다는요, 3 곱하기 5예요. 라는 나와 같고, 마는 다와 같고, 바는 가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넓이를 구해볼 수 있어요.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넓이를 모두 구해보았더니, 4 곱하기 3은 12, 4 곱하기 5는 20이죠? 3 곱하기 5는 15예요. 자, 다시 한번 20 더하기, 15 더하기, 12까지 쭉 모두 이어서 써준 다음, 이 모든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94가 돼요. 자, 그러면 겉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단위를 써줘야겠죠? 바로 제곱 센티미터. 94 제곱 센티미터구나라고 겉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법은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바로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딱 펼쳐보면 우리가 서로 합동인 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면이 합동인 면이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가와 바가 합동이고, 나와 라가 합동이고, 그 다음 다와 마가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면은 총두 개씩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가나다라마 바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 가와 넓이가 같은 면이 두개 있지, 가 곱하기 2. 나와 넓이가 같은 면이 두개 있지, 나 곱하기 2. 다와 넓이가 같은 면이 두개 있지, 다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4 곱하기 5 곱하기 2, 3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 3, 12니까 12에다가 2를 곱해서 24. 4, 5, 20에다가 2를 곱했더니 40. 3, 5, 15에다가 2를 곱했더니 30이 됐어요. 자, 이 수를 모두 더했더니 역시 9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립면체의 서로 마주보는 면은 합동이에요. 그래서 가와봐, 나와라, 다와마는 서로 합동이잖아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요, 여러분, 딱세 개의 면을 골라서 세 개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해주세요. 여기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여러분, 이런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을 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면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이세 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여기에 2를 곱해서 겉넓이를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방법도 알아볼게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두 밑면의 넓이, 그러니까 밑면 가, 그리고 밑면 바가 있죠? 이두 개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더해주세요. 그 다음,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옆면을 이렇게 쭉 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옆면을 모두 붙였더니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그렇죠. 직사각형이 되었잖아요. 옆면을 모두 이어붙인 하나의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옆면을 모두 붙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옆면에 모두 붙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그러면 세로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렇죠. 세로는 바로 이 직육면체의 높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의 넓이 곱하기 2. 여기에 나다라마. 어떤 식을 쓸수 있느냐?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줬죠. 그 다음, 나다라마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에서 밑면의 둘레가 바로 가로가 된다고 했죠.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그러면, 그렇죠. 바로 14가 되는데요. 여기에 높이 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24 더하기 70이 되고, 이것은 결국 다시 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면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큰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역시 구할 수가 있구나.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도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편한가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에는 이런 방법이 편하구나. 아,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오, 이런 방법이 편하네. 라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겉넓이도 구해볼 겁니다. 정육면체도 역시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정육면체의 겉넓이라고 하는 건 6면 전체의 넓이의 합이에요. 그런데 정육면체의 특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우리 정육면체의 모든 면의 넓이는 모두 다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면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6을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가 있다면 한 면의 넓이 2 곱하기 2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6을 곱해주는 거예요. 2는 4, 4, 6에 24. 그래서 2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겉넓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다음과 같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정육면체의 겉넓이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곱한 다음 마지막에 6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했어요. 여기 있는 직육면체를 보니까 가로는 4cm, 세로는 5cm, 높이는 6cm인 직육면체네요. 자, 그러면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겉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자, 여기 있는 면의 넓이를 모두 더해주는 겁니다. 가는 4 곱하기 5이니까 20이죠. 나는 4 곱하기 6이니까 24예요. 다는 5 곱하기 6이니까 30입니다. 그 다음, 라는요? 그렇죠. 라는 나와 넓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24가 되고요. 그 다음, 라는요?
그렇죠. 아, 우리 많은요? 많은 다와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3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은요? 가와 넓이가 같죠? 20이 됩니다. 자, 20 더하기 24 더하기 30 더하기 24 더하기 30 더하기 20이에요. 모두 다 더했더니 148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으로 겉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 세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면이 합동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가의 넓이가 얼마인지, 나의 넓이가 얼마인지, 다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가 곱하기 2, 나 곱하기 2,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가는 20이죠. 20 곱하기 2예요. 나는요? 그렇죠. 24죠. 그럼 24 곱하기 2. 다는요? 30이에요. 그럼 30 곱하기 2죠. 역시 20 곱하기 2는 40이고, 24 곱하기 2는 48이고, 30 곱하기 2는 60이므로 모두 더했을 때 똑같이 148이 됩니다. 148 제곱 센티미터죠. 그 다음 마지막,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봐야겠죠. 두 밑면의 넓이를 더한 다음, 나머지 옆면을 모두 이어붙인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20이죠. 그럼 20 곱하기 2한 다음 더하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옆면을 모두 더해줄 거예요. 이때에는 옆면에 모두 더한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5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가로를 써주고, 세로는 직육면체의 높이죠? 6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5는 18이고, 18 곱하기 6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20 곱하기 2까지 모두 다 더해주었을 때 148이 되는구나. 이렇게 역시 모두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 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죠? 그럼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한 면의 넓이는 4 곱하기 4이고, 여기에다 6을 곱하면 되는구나. 4, 4, 16이죠? 16에다가 6을 곱해요. 16 곱하기 6은 66에 36, 66. 그래서 96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의 겉넓이까지 구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직육면체의 겉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잘알수 있겠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번부터 2번,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가로는 6cm, 세로는 7cm, 높이는 4cm인 직육면체예요. 겉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풀 건가요? 선생님은 이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이 각각 두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면, 우리가 가라고 부르고, 나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다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가 넓이 더하기, 나 넓이 더하기, 다의 넓이를 한 다음, 여기에 2를 곱하여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가의 넓이는 6, 7에 42이고, 나의 넓이는 6, 4, 24이고, 다의 넓이는 7, 4, 28이니까, 각각 모두 더해줍니다. 여기에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42 더하기 24는 66이고, 66에다가 우리 28을 더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94가 되죠? 94 곱하기 2구나. 그러면 188이 되겠네? 그래서 겉넓이 188 단위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겉넓이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2번. 직육면체 겉넓이 구해볼 건데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7cm입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한 면의 넓이에 6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면 선생님이 가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7 곱하기 7 해서 가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7, 7에 49죠?
49 곱하기 6이에요. 96에 54. 46에 24. 그러면 우리 294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단위까지 써주면 29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건널비도 역시 넓이이기 때문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3번. 세 면의 넓이가 각각 30제곱센티미터, 42제곱센티미터, 35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네, 아주 친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면의 넓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세 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다음에 이 결과에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합동인 면이 딱두 개씩 있으니까요. 그러면 35 더하기 30을 했을 때 65. 65에다가 41을 더했을 때, 그렇죠. 바로 107이 되니까, 아, 107 곱하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107 곱하기 2는 214가 되죠. 그래서 겉넓이는 21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4번. 한 면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에는 한 면의 넓이에 6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36 곱하기 6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66에 36, 그 다음 36, 18. 그래서 216이 되는 거죠? 바로 정답 21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세로로 식을 쓰지 않고 가로로 계산하는 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로로 바로 계산을 하고 싶다면 가로로 이렇게 쓴 다음 받아 올림한 수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작게 써주는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로 셈으로 바꿔서 쓰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5번. 전기돌이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기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겉넓이 구하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전기도를 보니까 일단 밑면 하나, 두 개가 보여요. 그 다음 옆면들을 모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커다란 직사각형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 두 개를 구해서 더한 다음 옆면의 넓이까지 더해 주면 되겠죠. 자,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가로는 선생님이 밑면의 둘레와 같다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즉 14cm가 되죠. 그다음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를 보니까 높이 7cm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밑면의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밑면의 넓이가 4 곱하기 3인데 밑면이 두 개만큼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기, 옆면을 모두 더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건데, 가로는 14cm이고요. 세로는 7cm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 3, 12. 12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4가 되죠? 24 더하기, 14 곱하기 7이에요. 4, 7에 28. 그 다음 1, 7은 7이에요. 그러면 98이 되겠죠. 24 더하기 98이에요. 더해 주었더니 122가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바로 122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방금 가로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올림한 거 봤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남는 공간에 세로 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6번이에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96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96cm다 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고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한다 라는 단서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몇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육면체의 모서리 몇개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정육면체 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모서리의 개수 세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이니까 그럼 모서리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96 나누기 12로 구할 수가 있죠. 12 곱하기 8을 했을 때 96이 되니까 몫은 8이에요. 아, 모서리의 길이는 8cm야.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니까 한 면의 넓이가 8 곱하기 8. 여기에 6을 곱하여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88에 64죠. 64에다가 6을 곱해볼까요?

15, 15구요. 앞에 있는 면 3, 4, 12이에요. 옆에 있는 면 5, 4, 20이죠? 모두 더한 다음 곱하기 2 해줍니다. 15 더하기 12는 27이고, 27에다가 20을 더했으니까 47이죠? 47에다가 1을 곱하자. 47 곱하기 2. 그랬더니, 그렇죠. 바로 94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볼게요. 역시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면 55, 25. 앞에 있는 면 53, 15. 옆에 있는 면 역시 53, 15죠? 모두 더해 주세요. 그 다음 2를 곱해 주는 겁니다. 25 더하기 15는 40. 40에 15를 더했으니까 바로 55죠. 55에다가 2를 곱하자. 그랬더니 110이 된다. 자, 건넓이를 차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10, 94가 있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세요. 110 빼기 94. 그랬더니 16이 되는구나. 차는 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돌을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의 건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여기 있는 전기돌을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의 건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서리 3개만큼의 길이가 36cm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는 36을 3으로 나누어서 12cm이구나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정육면체의 건넓이는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 12 곱하기 12. 여기에 6을 곱하여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12 곱하기 12를 했을 때12 곱하기 12는 바로 144가 되니까 144에다가 6을 곱하여 우리 정육면체의 건넓이를 구하자. 144 곱하기 6. 46에 24. 46에 24. 16은 6이죠. 그러면 8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6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9번. 직육면체의 건넓이가 112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자, 직육면체의 건넓이가 112cm래요. 네모를 보니까 높이를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전계도를 생각하면서 밑면의 넓이 두 개에다가 옆면의 넓이 모두 더해서 건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44, 16이고 44, 16이니까 112에서 16 곱하기 2만큼을 빼면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16 곱하기 2가 32. 그럼 112에서 32를 뺐을 때 80이니까, 아,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80이구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4, 16cm인데, 그럼 80을 16으로 나누면 네모를 구할 수 있겠네? 80 나누기 16은요? 그렇죠. 바로 5이기 때문에, 아, 네모는 5이구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다음과 같이 채울 수가 있는 거죠. 10번, 직육면체 모양의 두부를 세 조각으로 똑같이 잘랐습니다. 자른 두부 세 조각의 건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났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두부를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넓이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두부를 이렇게 한번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8 곱하기 15, 이만큼의 면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더 잘라서 세 조각을 내잖아요. 그러면 두 개만큼이 더 생겨서 총네 개만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8 곱하기 15라는 이 하나의 면만큼이 총몇 개? 네 개만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 곱하기 4는 60이고요. 8 곱하기 60을 했을 때 86에 48, 480이 되기 때문에, 아, 얼마만큼 늘어났다? 바로 480 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11번, 직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의 건넓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가는 직육면체고요. 나는 직육면체이면서도 정육면체인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가와 나의 건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 하니까 먼저 가의 건넓이를 구하세요.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해서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직육면체의 건넓이를 구한 후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가의 건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한모서리를 기준으로 만나는 세 개의 면. 바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1, 2,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9, 4, 36이죠. 2번 면은요, 9, 3, 27. 3번 면은 4, 3, 12예요. 자, 여기에 2를 곱해줘야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6 더하기 27을 했을 때 바로 63이 되고, 63에다가 12를 더하면 그렇죠, 75가 되죠. 75 곱하기 2이니까 아, 150이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도 15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몰라요. 한 면의 넓이는 우리가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여기에 6을 곱했을 때가 15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150을 6으로 나누어야겠죠.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5 곱하기 5가 25이니까 바로 5가 되는 거죠. 한모서리의 길이. 자, 9, 4, 36, 4, 3, 12, 9, 3, 27이라고 했을 때 가의 겉넓이는 36 더하기 12 더하기 27 곱하기 2다. 그래서 이것이 150인데 나의 겉넓이가 가의 겉넓이와 같으므로 한 면의 넓이는 바로 150 나누기 16, 즉 25이고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겉넓이가 96cm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경우는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96 나누기 6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4cm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꽉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까지 선생님과 함께 개념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를 만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0: Powwow.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바닷속 절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절벽, 돌이 막 섞여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있네요. 마치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암석이 층층이 쌓여있는 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계단, 2번 백층, 3번 돌층, 4번 지층. 정답은 4번 지층이죠? 계단? 오르다 넘어질 것 같은데요. 백층? 1, 2, 3, 4, 5, 6. 백층 건물도 아니고. 돌층? 느낌은 있지만 과학은 느낌이 아니죠? 정답 4번 지층입니다. 틀린 보기는 너무 어이없어서 뻔뻔. 정답은 너무 뻔해서 뻔뻔. 퀴즈 정답 너무 쉬웠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지층이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괜찮아요. 정답은 맞췄지만 아직 개념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왕을 넘어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화면 속 이 사진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지층. 그런데 왜 지층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인데요. 그 뚜풀이를 살펴보면요. 땅, 지, 층, 층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층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정말 이렇게 층, 층, 층 차곡차곡 쌓여있죠? 그렇다면 이 층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땅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위가 깎여서 자갈, 자갈이 또 깎이면 모래, 모래가 깎이면 진흙. 이렇게 땅에는 자갈, 모래, 진흙이 막 뒤섞여 있죠? 자, 그래서요, 이 지층은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막 단단히 굳어져서 암석이 되는데요. 그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지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층도 우리는 암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보면요, 층을 보세요.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다양하죠. 자, 이렇게 두꺼운 층도 있고요, 얇은 층도 보이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층에는요, 줄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줄무늬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지층은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렇게 다양한 지층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층을 잘 보니까요, 뭔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죠? 이제 이 지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층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지층 한번 볼게요. 정말 지층, 층, 층, 층, 층이 있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 줄무늬를 따라 선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자,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쫙, 쫙, 쫙.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줄무늬 선으로 그은 것을 보니까요, 평평하게 그어졌어요. 수평을 이루고 있죠. 수평이다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층이요, 수평으로 쌓여 있어서 줄무늬의 모형도 수평입니다. 따라서 이 지층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수평인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 수평인 지층, 층이 수평으로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층을 보니까요, 층마다 이렇게 두께가 다르고요, 색깔도 약간 회색인 부분도 있고 갈색인 부분도 있고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지층 볼게요. 자, 역시 이 지층, 층, 층, 층,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가 보입니다. 자, 그럼 역시 선으로 따라 그어 볼게요. 이렇게 쭉, 중간에 또 끊어졌네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뭔가 층이 끊어진 모습이 보이면서요. 끊어진 면의 양쪽이 어긋나 있습니다. 아하, 층이 끊어져 있네. 그렇다면 이 지층의 이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지층은요. 끊어진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두께와 색깔의 층이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딱 끊어져서 어긋나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층마다 두께랑 색깔 조금씩 다른 것도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지층 볼까요? 역시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가 보입니다. 자, 선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네요. 어떤가요? 층이 휘어지거나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층의 이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휘어져 있다? 그래서 바로 휘어진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층마다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뭐, 연한 갈색인 부분도 있고, 진한 갈색인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층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이세 지층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층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층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요? 뭐가 달랐어요? 선으로 그어보니까 맞아요. 층의 모양이 달랐죠. 하나 이미 찾았습니다.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 등 지층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층마다 두께나 색깔을 살펴봤을 때 조금씩 달랐죠? 층의 두께와 색깔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지층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실히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층층이 암석이 쌓여 있고 줄무늬가 보이면 저거 지층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주로 어디에서 지층을 볼수 있을까요? 바로요.

이렇게 바닷가 절벽면에서 절벽이 이렇게 있죠. 이 절벽면에서 층층이 쌓인 지층을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도로에서 또 도로에 있는 산에서 또는 산에 오르다가 이렇게 산기슭에서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지층을 볼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지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진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거 지층일까요? 하나는 지층이고요. 하나는 지층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은요, 지층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은 지층이 맞습니다. 이것은 왜 지층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까 지층은 이두 가지 특징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줄무늬가 있어야 지층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은요, 층이 없고 줄무늬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절벽에서 이 지층을 볼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산에서 무조건 지층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아니라 하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지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이것은요, 이게 층인 것 같기도 하고, 줄무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뭔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보이죠. 이것도 바로 지층입니다. 원래는요, 수평으로 쌓였어요. 그런데 지구의 큰 힘을 받아서 점점점 비스듬히 기울어지더니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층을요, 우리 수직인 지층이라고 합니다. 층이 있고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지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층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지층은요, 대체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지층 모형 실험으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실험 과정 살펴보고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물은요, 퇴적물이 되는 자갈, 모래, 진흙을 비커에 각각 담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적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퇴적물이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 답이 있어요. 퇴적물이 되는 자갈, 모래, 진흙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자갈, 모래, 진흙이 퇴적물입니다.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이 쌓인 것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가 쌓일 퇴, 적도 쌓일 적.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것을요, 우리 퇴적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요. 수조에 경사면을 설치합니다. 이런 수조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경사면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물을요, 절반 정도 채운다라고 했는데요. 꼭 절반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그런 다음, 자갈, 진흙, 모래를 어떤 순서로 흘려보낼지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한 친구는 경사면 위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요. 다른 친구는 정한 순서에 따라 흐르는 물 위로 이 퇴적물을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퇴적물을 모두 물에 흘려보낸 뒤 수조에 퇴적물이 쌓인 모습을 관찰하는데요. 이때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와 수조에 퇴적물이 쌓인 순서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재료나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이 2번에서 흘려보낼 퇴적물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 3번, 4번을 반복해도 좋은데요, 이거 여러 번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면, 모든 면로 이 퇴적물 흘려보내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한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보는 방법도 좋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직접 실험을 하면서 지층 모형 실험 한번 해볼까요? 수조에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을 담았습니다. 퇴적물을 넣을 순서를 정해볼까요? 자갈, 진흙, 모래 순서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물을 흘려보내면서 정한 순서에 따라 퇴적물을 넣어봅시다. 먼저 자갈, 진흙, 마지막
모래. 자, 이제 수조에 퇴적물이 쌓인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줄무늬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인 순서를 확인해 보니 퇴적물을 넣은 순서와 똑같이 자갈, 진흙, 모래 순서로 쌓여 있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실험 결과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퇴적물을 어떤 순서로 흘려보냈나요? 자갈을 제일 먼저, 그 다음 진흙, 그 다음 모래 순서로 흘려보냈죠. 자, 그랬더니 수조에 쌓인 퇴적물의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됐죠? 맨 아래에 자갈이 쌓였고요. 그 위에 진흙, 그 다음 마지막 모래가 쌓였습니다. 맨 아래 자갈이 쌓였고요. 그 위로 진흙, 모래 순으로 쌓였습니다. 아하,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와 수조에 쌓이는 퇴적물의 순서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흘려보낸 것이 맨 아래로 가고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를 바꿨어요.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래, 진흙, 자갈의 순서로 흘려보냈다. 그러면 수조에 어떻게 쌓이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흘려보낸 모래가 이렇게 맨 아래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 진흙을 흘려보냈으므로 진흙이 그 위에 그리고 자갈이 이렇게 맨 위에 쌓이게 되겠죠. 맨 아래. 그러니까 맨 처음 흘려보낸 것이 맨 아래 쌓이고 그 위로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 한다면 또 우리 친구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진흙, 자갈, 모래 순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진흙이 맨 아래, 그 위로 자갈, 모래 순서겠죠. 이렇게 진흙, 자갈, 모래 순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찰한 특징 정리해 볼게요. 아하, 이렇게 지층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와 퇴적물이 쌓이는 순서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먼저 흘려보낸 거 순서대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 줄무늬가 서로 다르죠. 왜 그런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요. 자갈을 먼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이만큼 양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진흙, 모래니까 어때요? 이렇게 자갈의 색깔, 그러니까 회색, 진한 갈색, 연한 갈색 이 순서고요. 진흙의 양이 좀 많으니까, 자갈의 양이 조금 많으니까 이 자갈 부분이 두껍게 쌓였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요. 모래, 진흙, 자갈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연한 갈색, 진한 갈색, 회색 이렇게 줄무늬 색깔이 다르면서 모래의 양이 많았으므로 모래가 조금 더 두껍게 쌓인 거예요. 즉, 층마다 색깔이나 알갱이 크기가 다르며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지층 모형 실험에서 계속 물을 흘려보냈잖아요. 그 흘려보낸 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물은요, 퇴적물을 운반하여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 이렇게 수조에다가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을 한 절반 정도 담았잖아요. 또 그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건 바로 실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면 지층은 보통 바다, 강이나 호수 바닥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뜻하려고 이렇게 물을 좀 채운 다음에 이 흐르는 물이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퇴적물을 흘려보낸 것이랍니다. 이제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층 모형 실험으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퇴적물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이는구나. 우리 확인했죠? 자, 그리고 지층에서 가장 먼저 쌓인 층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다. 우리 이두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두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니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지층은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 순서대로 쌓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참고로 알아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침식작용. 침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공부했죠? 맞아요. 이 물과 같은 것으로 인해 지표면이 깎이는 것을 말하죠. 이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알갱이의 크기가 다양한 모래알갱이 등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깎인 모래 등의 알갱이들이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이 되고 물의 흐름이 느린 강하류에 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이 침식작용이 강상류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깎인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이 되어 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류로 가면 어떤가요? 경사가 완만해요. 그쵸? 그리고 물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모래알갱이 같은 퇴적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운반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곡자곡 쌓이게 되면서 바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답니다. 이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법 알겠죠? 자, 그러면요, 지층의 층마다 색깔과 두께가 다른 까닭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지층 모형 실험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 그러니까 자갈이 맨 처음에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위에 모래가 쌓였어요. 그런데 모래의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좀 많이 쌓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진흙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조금 쌓여서 이렇게 쌓였어요. 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층이 생겼는데, 자갈, 모래, 진흙. 어때요? 알갱이 색깔이 다르니까, 층마다 색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층마다 이 쌓인 양이 달라요.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 모래가 쌓인 층이 좀 두꺼워지겠죠. 즉, 이렇게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층의 층마다 색깔과 두께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요. 이 지층 모형 실험, 우리 정말 그 자갈, 진흙, 모래로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 지층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무 찰흙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만들면서 우리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쌓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그 위에 쌓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흐르는 물에 의해 또 쌓이고요. 그리고 또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바로 이 무게 때문에 좀 눌리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로 여기를 고무차력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런 다음 이 지층이 깎이게 되겠죠. 깎는 것을 칼로 자르는 것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연 줄무늬 잘 보일까요? 짠, 어때요? 잘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요, 조금 파란색은 조금 더 두껍게 보이고요. 또 색깔이 다르니까 줄무늬가 저절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고무차력으로 지층 모형 만들어 봐도요. 아하, 지층의 특징인 줄무늬 볼수 있고, 아, 맨 아래에 있는 고무차력, 선생님 가장 먼저 놨잖아요. 가장 먼저 쌓인 층을 의미하고, 맨 위에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운 내용 과학왕 개념왕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 왕 왕자에다가 중요한 핵심 내용 정리해 보자고요. 자, 오늘 우리는요 지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층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 개의 층이 있다.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줄무늬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층이 쌓이는 순서 중요했죠. 어떻게? 그렇죠. 바로 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이 쌓이는 것이다? 맞아요. 대청물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왕의 마지막 단계 바로 개념 확인 문제로 정리해볼게요. 지층은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층은 모두 층이 수평으로 쌓여 있나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끊어진 것도 있고 휘어진 것도 있죠? 따라서 X. 지층 모형 실험에서 먼저 흘려보낸 퇴적물이 아래쪽에 쌓인다. 우리 왕자에도 정리해놨어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 정답 5죠? 좋습니다. 자, 이제 개념 공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학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배운 개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는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보지 말고 화면 보면서 빈칸 채워봅시다. 자, 먼저 지층이라는 것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요? 지층. 그렇죠. 바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지층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요. 층이 수평으로 쌓여 있는 것은 수평인 지층이라고 하고요. 이 층이 끊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끊어져 있다. 그렇죠. 바로 끊어진 지층이고요. 자, 층이 휘어지거나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휘어진 지층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잖아요. 자,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공통점 무엇이 보였나요? 그렇죠. 지층 하면 줄무늬가 보이고요. 또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층에 무엇이 좀 달랐죠? 층마다? 그렇죠. 바로 두께와 색깔이 다르고요. 또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 등 모양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쉽게 빈칸 채웠죠? 자, 그리고 지층 모형 실험해 보았는데요. 퇴적물을 흘려보낸 순서와 퇴적물이 쌓인 순서가 같았어요. 그리고 층마다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가 다르며 무엇이 보였을까요? 층마다 색깔과 알갱이 크기가 다르니까 줄무늬가 생겼죠? 또 지층 모형 실험으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리해 보았는데요. 지층은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되어 온 이것이 순서대로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왕자에다가 우리 정리해 놓은 것. 진흙, 자갈, 모래와 같은 것, 그렇죠. 바로 퇴적물이 순서대로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거 너무 쉽죠? 그렇죠. 바로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지층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떤 지층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줄무늬가 보인다? 기역니은 디귿 지층 모두 줄무늬가 보입니다. 층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이것도요. 기역니은 디귿에서 모두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층이 휘어지거나 구부러져 있다. 아하, 휘어진 지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기역은요. 중간에 층이 뚝 끊어져서 어긋나 있습니다. 끊어진 지층이고요. 니은은 수평인 지층. 아하, 이렇게 휘어진 지층의 모습, 디귿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은 지층 모형 실험에서 수조에 쌓인 퇴적물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흘려보낸 퇴적물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순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흘려보낸 퇴적물의 순서와 퇴적물이 쌓이는 순서가 같습니다. 먼저 흘려보낸 것이 이맨 아래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아래에 있는 디귿을 찾아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정답 맞췄다가 아니라, 오, 과학 이해했다. 이 상태가 바로 과학왕인데요. 그럼 마지막 우리 진짜 과학왕이 됐는지 퀴즈로 인증해야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지층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찾아보세요. 여기 시루떡, 층층이 쌓여있고 줄무늬가 보이니 지층과 비슷하죠?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글로 남겨주어야 해요. 자, 이렇게 퀴즈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니 진정한 과학왕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과학왕 레벨업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 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6학년 1학기 과학에서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6학년, 이 초등학교의 최고학년이죠. 6학년이 되면 이 학습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 사뭇 달라지는데요. 사실 과학에서도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하지 않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는 것을 많이 많이 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니까요. 선생님이요, 사실은 정확하고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모아서 만점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강 교과서 내용 학습부터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1강 첫 번째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액의 성질을 색깔 변화로 알려주는 것은? 그리고 용액의 성질에 따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는? 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저 이 내용 어디선가 다뤄본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일부 친구들은요. 선생님, 5학년 때 다루었었던 거 또 6학년 때 다루는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복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단원에서 지난 5학년 때 미처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도 더 폭넓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 맞나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자고요. 그런데 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이 성질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이 무엇인가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각해보면 맛? 그리고 냄새? 그리고 색깔과 같은 것들이 이 성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질이 무엇인지 색깔 변화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면 초록색으로 변한다던가 혹은 아주 단맛이 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던가 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까요? 아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액의 성질은 바로 위에 있는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단원에서 산 그리고 염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이러하게 색깔 변화로 알려주는 것은 이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산성이야, 이것은 염기성이야 하고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런데 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용액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용액이 무엇인지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아하, 아는 친구들도 있고 용액은 그 섞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용액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 가자고요. 여기 보면 용질이 용매 용해 되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의 용질이란 녹는 물질을 의미하고요. 용매란 녹이는 물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용해란 아주 고르게 섞여서 녹는 그런 현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겉보기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의 물질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액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 용액이 아주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볼게요. 식초, 탄산수, 레몬즙, 유리세정제, 빨래 비누 물, 어때요? 진짜 많이 들어본 용액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선생님, 이것은 생활 속에서 쓴 용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용액은 아니지만
과학 시간에 정말 자주 다르게 되는 용익이므로 우리 조금 더 친근감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과학 시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탐구이다. 탐구의 시작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여러분, 관찰할 때이 관자는요, 볼, 관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보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관찰이라고 하면 이 시각을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요,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이 용액들을 분류해 볼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분류 기준입니다. 바로 투명한 가인데요. 여러분, 투명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투명하다라고 할때이 투자는요, 꿰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자는 빛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꿰뚫어 나아가다라는 걸 의미해요. 빛이 꿰뚫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뒤편의 부분까지도 다 보이는 거죠. 정리하자면 투명하다라는 것은 빛이 잘 통과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실험 도구가 있는데요. 이 실험 도구는 특이하게도 뚜껑에 스포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스포이드 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점적 병이라고도 하는데, 투명한 용액은요, 이 점적 병에 있는 스포이드가 보입니다. 왜냐? 빛이 꿰뚫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 용액은요, 이 스포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오, 식초 스포이드가 보여요. 탄산수 보입니다. 그런데 레몬즙 보세요. 스포이드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레몬즙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묽은염산 보이고요. 유리세정제도 보입니다. 그러나 빨래비눗물 보이지 않습니다. 석회수도,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용액 안에 있는 스포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보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여섯 개의 용액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레몬즙과 빨래비눗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준 한번 찾아볼까요? 색깔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호.

노란색, 파란색, 이러한 색깔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색깔을 의미할 때, 이 무색, 그리고 흰색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유가 콸콸콸콸 컵에 부어집니다. 그럴 때 우유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럴 때 우유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여러분, 흰색은 무색이 아닙니다. 흰색은요, 하얗다라는 색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용액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식초는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탄산수에는 색깔이 없어요. 레몬즙 노란색이라고 할수 있겠죠? 묽은 염산? 색깔이 없습니다. 유리세정제? 파란색입니다. 빨래 비눗물! 여러분,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빨래 비눗물은 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석회수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색깔이 있는 것은 레몬즙, 식초, 유리세정제, 빨래비는 물이 되는 거고요. 색깔이 없는 것은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색깔이 없다 쪽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용액이 어떤 용액인지 맞춰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 무색에 투명하기까지 해서 용액들을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다른 조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는요, 분류 기준 중에서 냄새가 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미지로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해요. 식초 어때요? 식초 시큼한 냄새가 나죠. 레몬즙도 마찬가지로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묽은 염산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냄새를 통한 관찰을 할수 없는 물체이긴 하지만 냄새가 있고요. 유리세정제나 빨래 비눗물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가에 그렇다에는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빨래 비눗물, 묽은 염산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탄산수,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는 오감을 이용해서 용액을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겉, 보기, 성질입니다. 겉보기의 성질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거나 간단히 관찰해서 알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겉보기 성질 아주 간편하긴 한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같은 색이나 상태를 가진 용액이라도 실제로는 그 구성 성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보기 성질만으로는 이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성질, 이 용액의 특별한 성질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선생님, 냄새 같은 경우는 좀 강하니까 알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 용액들은 냄새가 약하거나 거의 없어서 냄새만으로도 이것을 분류하기는 쉽지 않아요. 겉보기 성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용액의 성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용액은 분류하기 어려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탐구 과제가 나옵니다. 바로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융해,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지시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약은요, 산성, 그리고 연기성으로 용액들을 분류해주는 물질이거든요. 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 보니까 이건 산성이야. 혹은,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 보니까 이건

염기성이야 하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지시약이라는 말은요, 그 한자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지시약이라는 한자가 가리킬 지, 볼시, 그리고 양약자를 쓰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리켜서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가리켜 보여주는 걸까요? 아하, 이건 산성용액이야. 이건 염기성용액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은 지시약이 색깔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시약은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겉보기 성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용액들은요, 이러한 지시약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만점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요,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약의 색깔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용액의 성질에 반응하여서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왜 자주 헷갈릴 수 있는가? 어떤 용액이 있었는데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그 용액 전체의 색깔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볼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용액의 색깔이 변했나 보다라고 손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용액의 색깔이 변한 것은 아니고, 여기 떨어뜨려져서 들어간 지시약의 색깔이 변한 것입니다. 이 지시약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는요, 리트머스 이끼로 만든 것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두 번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용액이 들어가면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기도 하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용액에 이 리트머스 종이는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100ml 비커에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 유리세정제, 빨래 비눗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담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용액에 각각 넣어봅니다.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같은 용액에 각각 넣어볼까요? 이때는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세정제, 빨래 비눗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같은 용액에 각각 넣어보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용액에 넣자마자 변화가 생기는 모습 보았나요? 너무너무 신기했죠? 여러분, 그 결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탄산수, 묽은 염산, 레몬즙과 식초의 경우에는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기 밑에 용액들 한번 볼게요. 이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우리 세정제 빨래 비누 물의 경우에는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커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지시약 실험에서는 홈판이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홈판에서 산과 염기 실험하는 것의 장점은요, 아주 소량의 시약만 사용해도 되고, 또 여러 용액의 색깔 변화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정리와 청소가 간편하고요, 실험 공간이 작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홈판에서 리트머스 종이 어떻게 실험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홈판을 요렇게 16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2군데, 탄산수를 2군데, 레몬즙을 2군데, 묽은 염산도, 그리고 나머지 용액들도 모두 2군데에 이렇게 넣습니다. 왜 2군데씩 넣을까요? 왜냐하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량씩 넣어 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나란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고 또 요렇게 나란히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험에 따라서 이 위치나 구성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자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과 위치는 조금 달라졌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먼저요, 식초, 레몬즙, 탄산수, 묽은 염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식초, 레몬즙, 탄산수, 그리고 묽은 염산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을 때는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X 표시하면서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여기 위쪽 부분은 여전히 푸른색이 남아있지만 용액이 닿은 이 부분들에서 색깔 변화가 있는 모습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즉, 식초, 레몬즙, 탄산수, 묽은 염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을 때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빨래비누 물, 그리고 유리세정제,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한번 볼게요. 빨래비누 물은요,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만났더니 푸른색으로 변하였고요. 유리세정제,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 용액을 만난 부분들이 푸른색으로 변화한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비누 물과 유리세정제,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요. 식초, 레몬즙, 탄산수, 묽은 염산의 반응이 같았고, 빨래비누 물, 유리세정제,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반응이 같았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 탄산수, 레몬즙, 식초, 묽은 염산이고요. 붉은색에서는 그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용액들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데요. 푸른색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용액들을 살펴보자면 유리세정제, 석회수, 빨래비누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리 들어갑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이 용액들은 산, 성, 용, 액입니다. 그런데요,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이 용액들은 염, 기, 성, 용, 액입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이 변화

네모님 하면서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입니다. 염기성 용액은 약간 화를 내줘야 돼요. 유서가 빨리 수업 들어와라! 이렇게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유서가 빨리 수업 들어와라 하면서 한 글자씩 연결해서 연기하면서 외우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한번 더 해볼까요? 식초에 탄 레몬염, 이건 산성 용액이고요. 유서가 빨리 수업 들어와라, 이건 염기성 용액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이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용액의 성질을 색깔 변화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지시약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 지시약 중에 아주 대표적인 리트머스 종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두 번째, 용액의 성질에 따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는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과 같은 산성 용액에서는요,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한다는 결과를 먼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시약에서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푸른색에서 붉은색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둬도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다른 용액 어떤 것이 있었어? 유리세정제, 석회수, 빨래, 비눗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같은 것은 염기성이고요. 이 염기성의 용액에서 리트머스 종이는요,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 만점 왕6-1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개념 확인 잘 했다면 이제 핵심 문제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게요. 첫 번째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다음 중 투명한 용액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투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빛이 꿰뚫고 나가서 뒤에 있는 것까지 잘 보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이 실험 도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스포이드가 있기 때문에 스포이드가 우리 눈에 잘 보이면 투명한 것이고 잘 보이지 않으면 불투명한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투명한 용액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스포이드가 보이는 석, 회, 수. 그리고 여기 또 스포이드가 보이는 물, 근, 염, 산이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레몬즙이나 빨래 비눗물은요, 이 뒤편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아요. 불투명한 용액입니다.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이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용액을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탄산수나 석회수, 묽은 염산이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어때요, 여러분? 생김새가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용액은 산성이고 또 어떤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용액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고 또 구성 성분도 다른 거죠. 이럴 때 정확하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 용액은 산성 용액입니다. 이 용액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때 눈으로 알수 있나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산성 용액이고 이건 염기성이야 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코는 어때요? 냄새로 알수 있을까요? 산성 용액이다, 염기성 용액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이 디귿 지시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여기에 지시약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문제풀이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푸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우리 만점왕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강의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강에서도 이어서 만날게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공부한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게 선생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의 주제, 어떤 글들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신문을 만들어요. 신문을 읽어요. 이 신문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겠네요. 선생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해 여행 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16쪽 쫙쫙쫙 폈나요? 연필도 준비하고요.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신문을 만들어요. 신문을 만들다 어떤 내용의 글일까요? 신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자, 신문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에는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나 새로운 책의 출판 소식이 실리기도 해요. 출판이 뭐예요? 출판. 출판. 띠리리띠리. 글, 그림, 악보 등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세상에 책으로 만들어서 딱 내놓는 거. 이게 바로 출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책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소식들도 다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다른 나라 축구팀과 경기를 했다는 소식도 신문을 통해 알수 있어요. 신문을 통해 알수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신문에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이 실려요. 안팎, 여기 한번 볼게요. 안팎이라는 것은요, 안과 밖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신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안팎,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안하고 팎은 파의 쌍기역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신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문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리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신문에 실리는 글을 뭐라고 하냐?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불러요. 기사는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글들을 하나하나 기사라고 하고요.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소식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무슨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무슨 글을 써야 될까? 하고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진 곳이면 사건이 뭐예요? 사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주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런 일. 문제가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기자들이 달려와요. 왜요? 이 중요한 소식들을 글, 기사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사를 써요. 어떻게 해요? 빠르고 정확하게요. 빨리 써야지 사람들이 빨리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써야지 이 사람들이 틀린 소식을 알지 않겠죠. 기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중 신문에 담을 내용을 골라서 기사를 써요. 모두 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골라서 기사를 써야 돼요. 어떤 내용을 골라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기사로 써요. 우리 집에 있는 이 개똥이가 똥을 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는 충분히 알아야 돼. 이거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런 내용들을 이 기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둘째,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사로 써요. 선생님, 가치가 뭐예요? 가치는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아, 어렵다. 그쵸?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이 사람들, 인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가족이 더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돈이 더 가치가 있나요?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치라고 해요. 혹시 이 가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친구랑 같이 학교에 가요 할 때 이 가치는요, 이렇게 쓰는 가치예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거고요. 뭔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거, 이것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기사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기사로 써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면 곧 일어날 것들, 곧 무슨 무슨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무슨 무슨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기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기자가 기사로 써야 될 것들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을 기사로 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요. 땡땡 초등학교에서 다음 주에 운동회를 하기로 했고 학생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땡땡 초등학교에서 다음 달에 운동회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신문을 읽은 땡땡 초등학교 학생들은 몹시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건 보기에 뒤죽박죽 돼요. 어지럽고 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거야. 다음 달에 하는 거야. 아, 분명히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왜 신문에는 다음 달에 한다고 나오는 거야 하고 헷갈리고 뒤죽박죽 되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써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출판이 나왔습니다. 출판의 뜻, 1번 글, 그림, 악보 등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음. 어때요? 그렇죠? 맞죠? 2번 이미 나온 책이 떨어져서 없음. 책이 나왔는데요, 다 떨어져서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절판이라고 해요. 출판이 아니라 절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출판은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고 절판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치예요. 가치. 1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분. 2번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아, 그래. 가치는 더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있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오늘 감정은 어떤가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행복한 감정, 뿌듯한 감정이 느껴지나요?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커다란 사실이 벌어졌다. 자, 우리 아까 사건이 뭐라고 했죠? 사건. 어떤 문제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목,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바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커다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2번 볼게요. 형민이는 신문을 읽는 일에 관심이 많다. 형민이는 신문을 읽는 일에 소식이 많다. 어떤 거예요? 신문을 읽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내가 마음을 쏟고 더 신문을 읽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많나요? 독해력을 올리는 일에 관심이 많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교재 1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신문이 주로 하는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어린이를 위해 지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2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준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죠. 3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 신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옛날에 일어난 일중 배울 만한 일을 전해준다. 옛날? 아니에요. 5번,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해준다. 아니, 만들어낸 거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 사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에 실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요, 2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기사를 쓰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기자라고 했죠. 기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학급신문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이 기사를 써왔어요. 신문에 담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X표를 하세요. 학급신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반, 우리 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소개하는 글.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진짜 있었던 일, 이 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을 신문에 실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 2번 볼게요. 많은 친구가 관심을 가진 체육대회에 대해 알리는 글. 우리가 기자가 기사를 쓸때 모든 내용을 다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기사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고요. 3번.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 전시회를 소개하는 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소식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X표 하라고 했으니까 X표 해야 돼요.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실제처럼 소개하는 글을 신문에 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기자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자는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1번, 새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번, 잘못된 소식이 신문을 통해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빨리 전하려면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써가지고 하는 게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잘못된 소식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글을 읽어봤으니까 글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글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신문에 대한 글입니다. 신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신문에 실리는 글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기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사를 쓰는 사람은요? 기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기사, 이 신문에 담을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모든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기사를 쓰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둘째,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요한 것. 셋째,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는 것.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안 됩니다. 기자가 하는 일은요, 무엇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기자가 썼구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썼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독해 여행에서는 어떤 글을 보게 될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쪽으로 딱 넘겼나요? 그 다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문을 읽어요. 자, 신문을 읽어요와 관련된 글입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빨리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소식들을 빨리빨리빨리 알리는 게 신문이니까 신문을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 과언이 뭐지? 과언이 아니라고? 과언, 드리리뜨리. 정도가 지나친 말 또는 과장된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문을 읽는다라는 게 정도가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부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언이 아니다라는 건, 이거는 과장된 말이 아니야. 부풀린 말이 아니야. 거의 진짜라고 볼수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사서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종이 신문을 사서 볼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지금 종이 신문 읽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아예 못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줄어들었고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신문을 읽을 때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고른다. 신문 중에는 여러 주제를 고루 담은 신문도 있지만, 고루라는 게 뭐예요? 고루. 고루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고루. 자, 편식하지 말고 고루 다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문도요. 이 주제, 저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고루.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담은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신문, 음악신문, 미술신문,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신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신문에 변화가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종이신문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신문을 많이 읽는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신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은 신문도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담은 신문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담은 가족신문, 학교에서 일어난 소식을 담은 학교신문도 있어요.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주로 담은 어린이신문도 있어요. 호기심이 뭘까요? 호기심. 쭉.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이 있나요?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보고, 궁금해, 모르는 거 알고 싶어.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궁금해한 것들만 쭉 담아가지고 신문으로 만든 게 어린이 신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신문도 있고, 학교 신문도 있고, 어린이 신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문이 있지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땡땡 신문 2000 땡땡 날짜도 나와 있고요.

무슨 무슨 마을 초등학생을 위한 갯벌 체험 수업 시작해. 갯벌이 뭡니까? 갯벌 쭉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넓은 진흙 벌판. 바닷물이 슉 빠지면은요 진흙 벌판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기가 가득한 찐득찐득한 이 진흙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다 생물들이 보여요. 조개도 있고 꽃게도 있습니다. 그 갯벌에서 체험 수업을 시작을 했대요. 이거는 지금 기사의 제목이네요. 기사를 읽을 때는 먼저 제목을 봐요. 위에 있는 제목을 읽으면 땡땡 마을에서 갯벌 체험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에는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제목에는요, 어떤 게 담겨 있다고요?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보는 거예요. 제목을 읽은 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요. 제목 읽은 다음에, 이거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쓰여요. 육하 원칙,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쓰인대요. 이게 뭔가요? 육하 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를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육하 원칙을 생각하며 기사를 읽으면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딱 보고, 아, 누가 한 거지? 언제 한 거지?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뭐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왜한 거야? 이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기사를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모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기역, 리을, 고루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고루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저기 고루고루 빼놓지 않고 다 비가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정도가 지나친 말 또는 과장된 말을 뭐라고 할까요? 기역, 이응, 과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의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된 말을 우리가 과언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속 장소를 가리키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자, 이런 장소예요. 지금 봤더니 바닷물이 쫙 퍼지고 빠지고 이 진흙 벌판이 있습니다. 조개도 보이고요. 꽃게도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조개를 캐고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갯벌입니다. 여기는 갯벌입니다. 갯벌 체험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갯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9쪽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신문을 읽을 때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 기사의 제목을 본후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인 무엇을 생각하며 읽는다. 신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먼저 골라요. 나는 과학에 관심이 많아. 과학 신문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제목을 봐요. 이거 나한테 정말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여섯 가지의 기본 원칙. 육, 하, 원, 칙.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 신문 잘 읽었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거예요. 1번. 모든 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다. 모든 신문은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나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최근에는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3번. 예전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사서 읽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도 맞죠? 4번. 어린이가 궁금해할 만한 소식.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담은 어린이 신문도 있다. 맞죠? 신문을 읽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빨리 접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읽고 떠올린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기억 부분 위에 글에서 찾아볼게요. 지금도 종이신문을 사서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1번, 종이신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서 아쉽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신문을 읽을 수 있겠군. 자, 이겁니다. 자, 알맞은 곳을 찾아야 돼요. 지금도 종이신문을 사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종이신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지 인터넷 신문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표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 육하원칙 생각해봤죠? 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뭐뭐 마을 주민들은 여기는 뭐예요? 누가? 지난 6월 1일 토요일 10시. 언제? 뭐뭐 마을 앞 갯벌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갯벌 체험 수업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는 뭐뭐 마을 갯벌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갯벌 체험 수업을 무엇을? 그 다음에 열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열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걸 왜 했냐? 왜? 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부분이 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 친구들 밑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을 생각을 하면 신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요, 신문 읽기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원하는 무엇의 신문을 고른다.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담고 있는 신문도 있고요.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는 신문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딱 골라요. 신문을 읽는 방법 두 번째, 먼저 기사에 무엇을 읽어요? 가장 먼저 제목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이 나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또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때 내용을 볼 때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봅니까?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독해 다시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읽었던 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글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전해주는 신문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글을 우리는 기사라고 하고요.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기사를 쓰는 내용은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쓰자. 많은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자.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쓰자. 이런 것들을 기자가 기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는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신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방법, 이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나는 오늘 음악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어. 아,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신문을 읽어보겠어. 이렇게 원하는 주제의 신문을 골라요. 그리고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써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목을 봅니다. 그 다음 제목을 본 다음에 내용을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볼 때는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하원칙 뭐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은요, 신문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어요.
글을 읽고 나니까, 아, 신문은 이거였구나. 나도 신문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오늘 신문을 당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린이 신문 이렇게 검색.

0: 검색을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어린이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사를 하나 딱 골라서요, 6화원칙,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해 볼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신문 읽기 약속하면서 다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1: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를 못해요.
0: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발 디자이너.
1: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2: 아, 진짜?
0: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1: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0: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3: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리에 서는 곳이에요.
0: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4: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5: 여름이 최고 싫어요.
0: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3: 사람들이 그러지, 뭘 조그만 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죠.
0: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6: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7: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0: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6: 끝났습니다.
0: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원일까요?
1: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8: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10: 안녕하세요.
8: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0: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1: 이거는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0: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0: 잇몸 세척하는 거예요.
1: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예요?
0: 예, 머리 감기고.
2: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잇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잇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잇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0: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2: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0: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2: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0: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이게 김희경이.
3: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4: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2: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4: 갱년기 후서부터 줄줄 조금씩 줄줄줄줄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1: 집에서요?
4: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1: 이 정도면 스트레스도
4: 많았을 것 같은데.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1: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0: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2: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1: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0: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드는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고객님 잠시만 잡아주세요. 팔 아프셔서 조금만 잡아주세요.
2: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0: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구사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2: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줍니다.
0: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 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4: 아이고 시원하네.
2: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0: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4: 했죠.
0: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4: 그루프도 말고 네. 다 이렇게 씹어놨어요.
0: 그럼 이제 그루프 망고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볼게요. 네.
2: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1: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4: 우와, 하니 숱도 많고.
0: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2: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4: 숱도 많고. 네.
0: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4: 네. 되니까.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0: 네.
4: 숱만 많다고. 좀 머리 심었네.

0: 깜짝 놀래고 있어요.
1: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네, 그리고 뭐 내 머리 그냥 그루프 마른 그렇죠. 것처럼 그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한 번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네, 나오고
0: 강하게.
1: 아,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0: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2: 머리 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1: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모자보다 가벼울 거예요.
0: 많이 가벼워요. 네.
1: 모자가 82.
2: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1: 우리는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예, 예.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예. 친구 만나시고 예, 들어가세요.
0: 맛있는 거 먹고 네네. 들어가야겠어요. 네.
1: 자, 가발 거치들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예. 올려놓으시고요.
2: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1: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훤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1: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2: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보는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1: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 공장에서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1: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죠.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2: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3: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1: 저도 가발이에요.
3: 가발이라고요?
1: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2: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1: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3: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1: 너무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오늘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3: 손님, 이 가발 얼마나 쓰신 거예요?
4: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3: 2년이요?
4: 네네.
2: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4: EBS 나온다고?
1: 응, EBS.
4: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마스크.
1: 마스크?
3: 이미 다 찍었는데.
4: 대답세요, 그냥 보세요.
2: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1: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요.
2: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3: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4: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3: 되게 일찍.
4: 예, 예. 그랬네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3: 아, 나이 같으니까 더 심해졌어요.
4: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3: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0: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1: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0: 이제 쓰고 다시 커트.
1: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2: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3: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다시 보니까 좀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네요.
0: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1: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3: 이뻐졌네요.
1: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0: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 흰머리가 있어?
0: 아, 흰머리 심어야 돼.
4: 아, 진짜?
1: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5: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지금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1: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올한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5: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 하루요?
5: 네.
6: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6: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5: 네,
6: 흰머리 심고 있는데
5: 원장님 커트해주세요.
1: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0: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1: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6: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0: 네.
6: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새치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6: 머리 색깔은요?
0: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6: 박님은요?
0: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6: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0: 님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 머리.
6: 김님이요.
0: 김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색 머리.
6: 갈색인데요?
0: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1: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 내네요.
0: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7: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1: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0: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8: 힘이 없어.
0: 요거를 오늘 찾을 거.
1: 택배 대신 방문해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8: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면역지라 뭐 이런 분들이 한 10%.
7: 어. 색깔이.

0: 옛날에는
1: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2: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감아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에 헂쳐가고서 니날로 하면서 막 자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너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돈다. 난 솜씨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 봐.
1: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은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3: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4: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4: 돈을 벌려고 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5: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에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부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팅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세차장이 하나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른 새벽부터 출장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가져가는 장비만 60가지나 된다는데요. 그중 사다리는 필수입니다.
5: 아무래도 큰 장비를 저 세차하니까는 대형 사다리, 뭐 조그만 사다리, 중간 사다리 다 싣고 가지 혹시나 모르니까.
1: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업복입니다.
6: 우선은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묶고 그래서
3: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하는
6: 네, 거예요?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3: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6: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5: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가져가고 이렇게 되고.
1: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5: 운 좋으면 한 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5시간 걸리.
1: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5: 네, 이렇게 분대만 이렇게 그냥 아예 펴주시면 네.
1: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9: 깨끗해 보이는데요?
7: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9: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7: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1: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5: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요, 오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이게 스팀으로.
1: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7: 포대 먼저 깔아야 돼, 포대 먼저 깔아야 돼.
1: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10: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9: 흡수하는 용이에요?
10: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
9: 이불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0: 물잡기에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은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에 닦아야 되거든요.
2: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줄 때까지.
0: 굴착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3: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던 팔과 이런 데서 막 지고 막
1: 엄청 덥습니다.
0: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1: 볼트까지 싹 깨끗해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척이.
0: 굴착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범벅인데요.
4: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0: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4: 원래 땀이 많으세요?
1: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3: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최고 싫어요.
0: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4: 물 맛이 어때요?
3: 꿀맛이에요, 꿀맛.
0: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3: 닦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지. 뭐 이거 구리수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0: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4: 힘들진 않으세요?
1: 많이 힘듭니다.
4: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5: 욕먹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욕먹을 때.
4: 언제 욕하세요?
5: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0: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4: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5: 빨리 해도 2시간이요.
4: 이 조그만 데가요?
5: 네. 타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0: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5: 쏘보니까 닦을 수도 없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0: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내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2: 팀장님.
3: 네.
2: 실내에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버리는데.
3: 네.
0: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3: 실내 세정제하고요, 코팅제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0: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0: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은 큰 솔을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3: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0: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3: 이제 밥 먹고 해야죠.
0: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4: 새벽에 나오시는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1: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4: 배가 엄청 고프시겠네요.
1: 네, 엄청 고픕니다.
0: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3: 해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 괜히 눈치 보여요.
5: 찬밥만 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0: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5: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0: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0: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1: 원래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2: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1: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 써고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예요. 단가도 너무 다르고.
0: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2: 정말로 몸집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3: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은 못
1: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물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
0: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묶여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면 바닥 정리 완료.
1: 네, 걸레에서 오늘 마무리 쳐줘. 걸레를 싹 뒀다가.
0: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1: 자, 지금 이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덮으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2: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돌아와요?
1: 그거가 더 돌아오죠.
0: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장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3: 이제 포크레인 한 대 끝난 거예요.
0: 기름과 먼지, 책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요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4: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더,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요, 차가.
5: 고생하셨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0: 과연 불잡기 한 대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거 금액 잘못 찍힌 건 아니죠?
2: 포크레인 한 대인데 200만 원인가요?
1: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2: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1: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이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 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0: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어? 어?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2: 선생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6: 네.
2: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6: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2: 차가요?
6: 예.
2: 사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6: 저는 56년생.
2: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6: 예, 제가 모시고 댕겨요. 돌모가는 데 쓰는 차죠.
0: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6: 이런 차는 세차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0: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3: 지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기록해놓은 거고요.
1: 뉴스나 그런 데는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거는 봤죠.
2: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1: 실제로 처음 보죠.
2: 와.
1: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0: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1: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2: 외부는요?
1: 외부는 그냥 물만 그냥 살짝 싸드릴 겁니다.
0: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0: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1: 세정비들 있잖아요.
2: 네네.
1: 있는데 스팀 싸도 괜찮은 거예요?
2: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3: 그만 싸야 돼. 이거 예민한 차야. 근데 수리비 더 나오면 큰일 나. 이거 조심히 싸야 돼.
0: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4: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3: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0: 차량 외부에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사람한테 말씀은 돼요.
2: 여기다가 여기다가.
3: 용 가서 우리한테 쓰면 안 돼요.
4: 엄청 센데요, 이거?
0: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3: 일반 차에다는 못 쓸 거예요. 전혀 장비를 낳고 쓰는 거예요.
0: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5: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4: 선생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6: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3: 뭐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선생님. 아무 이상 없나, 차. 오, 걸리네.
4: 안심하셨어요?
3: 아무 이상 없네. 잘 들어가네.
0: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4: 벌써요?
5: 네. 저희 새벽,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4: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5: 네.
0: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4: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7: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뒷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정리만 2시간 걸려요.
0: 오늘 마지막 의뢰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의 내부 세차.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7: 예약을 우선 해주신 분들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나중에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는 약속은 웬만하면 지킬까. 오늘 어쩐 분들은 좀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없겠냐 그런 분이셨어요.
0: 세차 시장의 틈새를 찾아 시작한 중장비 출장 세차. 차량이 크니 일도 고되고 매일 전국을 누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7: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0: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일을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극세사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9: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0: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한 곳

0: 이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1: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0: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1: 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0: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2: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받아가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렌트카 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0: 기록해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3: 웬 양말이에요?
4: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이제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쓰고 있습니다.
2: 시작합시다.
5: 파이팅!
2: 파이팅!
0: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6: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좀 수월해요.
0: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6: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0: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7: 혹시 본인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6: 죄송합니다.
0: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세시.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5: 창문만 끝나면 다른 데 금방이에요.
2: 창문이 그냥 오래 걸려요?
0: 작업자들이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8: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1: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9: 네?
1: 빵 안 뜯어져.
0: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2: 이거 좀 센데.
10: 아이 팀장님.
11: 네.
10: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11: 네.
10: 우리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거 지금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되게 귀찮으니까 손으로 일단 맞아.
2: 될까요?
10: 야, 여기 화장실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아,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둘은.
7: 어떻게 뜯으셨대요?
5: 힘으로요.
7: 힘으로요?
10: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0: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한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0: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 화장실은 직접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2: 네. 물청소를 해야 해요.
0: 징크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1: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3: 무슨 그런 거 없고요.
4: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선생님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아,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0: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이제 끝이에요?
2: 네. 끝났습니다.
0: 묵은 때를 벗고 새 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입혀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4: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겨울산을 누비며 험한 바위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바위 타기의 고수. 바로 사냥입니다. 200만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야생동물. 오랜 시간 우리의 숲을 지켜온 사냥을 찾아갑니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웁니다. 그 위로 펼쳐진 위험한 비탈길.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입니다.
1: 조심하세요.
2: 오우야.
1: 그 낙엽 밟으면 미끄러워요.
2: 그니까요.
1: 자꾸 드셨다.
2: 오, 그냥 쭉 밀.
1: 큰일 났네. 예, 조심하시고.
0: 출발하자마자 절벽길이라니. 다음엔 어떤 난관이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1: 여기부터 이제 조금 사냥을 보려면 좀 암벽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가면 사냥이 이제 이런 바위 쪽에 있으니까.
2: 사냥이 바위 이쪽에 타요?
1: 네.
2: 아, 이게 지금 일부러 바위를 깎아놓은 게 아니잖아.
1: 아, 아니죠. 네.
2: 야, 이게 참.
1: 저기 보시면 바위 같은 거 있죠? 밑에 네. 이렇게 동굴처럼 네. 보이는데. 저런 데 이제 사냥이. 눈이 많이 오면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탁 쉬는 거죠. 이렇게.
2: 산에 밑에 내려오지는 못하겠는데요.
1: 이쪽에 가면
2: 급경사라.
1: 네,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쪽으로 네. 넘어가는 길. 예. 이쪽으로는 좀 미끄러울 것 같고.
2: 잠깐만요.
1: 디딤돌이 없죠?
2: 올라오면서 손을 잡을게요. 박사님 좋으시네.
1: 야, 죽을 뻔했어요.
2: 그러니까 저도 내려가면서도 혹시 이렇게 혹시 내려오실까봐 저 밑에.
1: 그러니까.
2: 이건 뭐 산에서만 사는 애들인데.
1: 네.
0: 이제 한숨 돌리나 싶으면 또다시 비탈이 앞을 막아섭니다.
1: 이런데 딱 뒤에 바위 있고
2: 네.

0: 앞에 트이고 이제 네.
1: 밑에는 항상 이렇게 내리막으로
0: 네
1: 절벽같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0: 절벽이고 네. 뒤에는 얘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1: 공간이
0: 또
1: 있고.
0: 이제 또 절벽 같은 공간이 있고 그러면은 네. 팍팍팍 치면 아, 그래
1: 명당에 사네요 얘네들 명당
0: 아 저희가 말하는 경치 네. 좋고
1: 경치 물 좋고 물 좋고 네, 산 맞습니다. 좋고
0: 네
1: 야 그래 물 좋고 이런 데 사냥 사냥
2: 사냥은 해발 600m 이상의 암벽이 많은 고산지대에 서식합니다. 험한 바위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건 바닥이 말랑말랑해서 바위에 잘 붙는 발굽 구조 덕분이라는데요. 겨울에 얼음이 얼면 이 발굽 때문에 오히려 잘 미끄러지는 약점도 있다고 합니다.
1: 여기서 그날 밤에 쉰다는 건 그날 밤에 집이 되고
0: 그렇죠. 아. 이런 게 몇 군데 있는데 네. 여기 의외로 바람 한 점 없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막 저기 해도 바람도 없고
1: 의외로 춥지도 않고
0: 네.
1: 아무리 춥고 눈이 와도 네. 여기 있으면
0: 들이치지 않죠.
1: 네. 네.
0: 햇볕도 들고 밑에도 이렇게 경계할 수 있고
1: 그렇게 고개만 네. 내밀면 보이고
0: 그래서 저기 오면 이렇게 네. 나와서 이 나무 이 위로 네. 이렇게 딱 도망갈 수 있는
1: 어.
0: 그렇죠.
1: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굴 이런 조금만 있을 때 이런 굴 있으면 들어가서 많이 놀고 그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그죠? 네. 그런
0: 네.
1: 곳인데
0: 네.
1: 이렇게 있다가 왔니? 누구 왔어? 이렇게
0: 근데 이제 이런데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여기가 이제 폭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네.
0: 여기는 이제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눈이 와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1: 네.
0: 요런 데라면 눈이 오면 이게 가려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폭설에
1: 갇힐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잘못하면 너무 포근하니까 눈이 계속 쌓여서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여기만 빼놓고 다 폭설이.
0: 네네.
1: 여기 그러니까 다 쌓이니까.
0: 못 쌓이 못해서 나가서. 네. 봄에 이제 안타까운 게 봄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굴이죠. 이런 데 가면 선의 말이 어미 이제 새끼 사체 같은 거.
1: 그래 그런 것들이 함께 죽어 있는.
0: 그렇죠.
1: 네. 사냥이.
0: 네. 그러니까. 뭐에 예상한 게 아니고 아사한 거죠. 굶어서 네. 눈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하니까 계곡 같은 데는 눈이 이제 계속 쌓여서
1: 그렇죠.
0: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눈바람에.
1: 예, 예.
2: 눈이 쌓이는 겨울은 사냥에게도 시련의 계절입니다. 먹이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눈바람이 들이치는 바위 옆 빈틈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겨울이 오면 먹이를 찾기 위해 더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덕분에 사냥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3: 사냥은 우리나라에 약간 950여 마리가
1: 1,000마리가 채 안 돼요.
3: 네,
1: 우리나라 그렇죠. 전역에.
3: 네, 네. 크게 네 구역으로 DMZ,
1: 네.
3: 양구하천, 울진 삼척, 설악산, 그다음에 뭐 백두대간을 따라서 월악산 요 정도에 살아요. 그래서
1: 네.
3: 근데 그 중에서 더 문제되는 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좀 이제 고립돼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네요.
3: 네. 일단 뭐 저희 산업화가 되면서 사냥이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1: 사냥이 정말 보기가 힘든군요.
4: 나무랑 똑같아. 와, 야, 저렇게 움직이니까 알 수가 없지.
3: 밑에서 위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1: 예, 그렇죠.
3: 막 제보가 들어와요. 꼬리가 긴 그 뭐 유니콘이 하나 다닌다. 뿔이 있으니까.
1: 네네.
3: 염소는 아닌 것 같고 흰색인데. 그래서

0: 사냥.
1: 사냥이죠.
0: 뒤에 꼬이는 하얗고.
1: 예.
0: 위에 검은색 줄이.
1: 예, 줄이 쫙 나 있고.
0: 하얀색 보이죠?
1: 예. 와, 저기 정말 귀한 사냥이구나.
0: 생긴 지 2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1: 네.
0: 왜냐면 200만 년이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건 여기에서 변화가 안 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아, 예, 네. 그렇죠.
0: 그렇죠. 네.
1: 야, 저렇게까지 산 색깔하고 똑같나?
0: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바위에서 살면서 천적도 피하고.
1: 그렇죠.
0: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1: 안 보이니까.
0: 네, 생명 전력이에요.
2: 나무하고 똑같아요. 나무 바위하고 똑같아서 거봐.
1: 야.
3: 사냥은 오랜 세월 거의 진화하지 않고 200만 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립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움직임도 거의 없고 나무와 비슷한 보색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1: 야. 안 보이죠? 지금은 저쪽 앞에서 전래에서 지구제구에서 저 산 넘어본 것 같은데. 지금 넘어갔어.
3: 사냥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그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1: 아, 박사님, 이건?
4: 아, 이거는 거의 뭐 염소똥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1: 아, 돌아다니면서?
4: 네, 이렇게 보면 예. 몇 개씩 몇 가닥씩 이렇게 쌌잖아요.
1: 예.
4: 그래도 크기도 좀 불규칙하고, 예. 사냥은 크게 쌌는데,
1: 예.
4: 이거는 흘리면서 산 건 이거 염소똥.
3: 똥 주인은 아쉽게도 사냥이 아니라 염소였네요.
4: 눈이 그 사냥은 브라운 아이에서 동그란 동공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4: 근데 쟤는 세로로 갈라진 동공을 가지고 있어서 산에서 보면 사냥이랑 염소랑 가장 구별하기 쉬운 거는 앞에 이제 스팟이 있냐 없냐.
1: 네.
4: 그다음에 그 수염이 있냐 없냐.
1: 네.
4: 아, 요거로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아.
3: 갈색 눈에 동그란 눈동자. 수염이 없고 목 부분에 하얀 털이 선명한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찾는 사냥이 가진 특징입니다.
4: 어? 무사 틀리죠, 똥이.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1: 이야, 이게.
4: 네.
1: 이게 사냥똥이에요?
4: 이게 사냥똥이에요. 이제 검정색도 있고, 네. 갈색도 있는데, 이 갈색은 이제 겨울에 이런 갈잎 같은 거 좀 네. 먹으면 이런 갈색으로.
1: 아.
4: 형태로 나와요.
1: 이거는 지금 한, 그, 사냥 하나가 싼 건가요? 아니면 여러 마리가 싼 건가요?
4: 지금 여러 마리죠. 세 개체 정도 되고요.
1: 다 모아서 싸네요.
4: 그래서 이런 거를 분장을 하고, 이건 작은 거예요, 지금.
1: 예.
4: 암컷인 경우에는 똥이 좀 더 길어요.
1: 예.
4: 그리고 수컷은 뭉툭하면서 짧고.
1: 이
4: 목분유를 먹잖아요.
1: 예.
4: 이제 각질이 경화된 거니까 딱딱해요.
1: 예.
4: 생긴 게 이제 목질류예요. 목질류가 이제 굳어서 생긴 거. 예, 네, 그렇죠.
1: 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군요. 이게 어린 개체들은 그 이 배설물 보니까 이렇게 작작.

0: 있잖아요.
1: 네.
0: 크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뭐 잘난 척하면서 보면 니똥 굵다. 야, 니똥 굵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1: 그렇죠.
0: 똥의 굵기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1: 네.
0: 예.
1: 이런 분장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얘들 서식지 행동권 내에 10개에서
0: 이
1: 15.
0: 산책에는 좀 있겠는데요?
1: 그렇죠. 이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2: 사냥도 여느 야생동물처럼 서식지에 배설물 흔적을 남깁니다.

0: 자, 근데 좋겠네요. 사장은 항상 물가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바이튼 같은데 좀. 그렇죠. 그죠?
1: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거의 50m 이내.
0: 50m 이내. 그러네, 보니까.
2: 사냥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무르며 물을 마시러 내려오곤 합니다.

폭포수마저 얼어붙는 계절. 사냥들은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 폭포 근처에서 겨울을 나고 있을 겁니다.

0: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무렵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 여기 보시면
2: 여기 뭐 끝에 이렇게 다 잘라 먹었잖아요. 네.
0: 사냥이 잘라 먹은 거예요?
2: 그렇죠. 사냥은 위에 입 위에 이빨이 없어요.
0: 네.
2: 앞니 윗부분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땡기는 거지.
0: 땡기는. 땡기는. 네. 뜯어지는 부분.
2: 뜯어지는. 그래서 네. 파란 잎을 보면은 이게 딱 잘라서 먹은 거는 토끼 이런 거고 네. 우재료는 뭐 염소나 아니죠. 고라니 노루도 위에가 없어서 이렇게 탁 뜯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0: 아, 그럼 씹을 땐?
2: 씹어서 어금니는 있으니까.
0: 아, 어금니는 있고요. 네. 그 사냥도 왜 임플란트를 좀 해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
2: 그렇죠.
0: 그건 아니고. 네,
2: 걔 돈이 없어서 좀 못하는 거고.
0: 예. 네. 아이고, 걔네들 일단 여기서 땡기고.
2: 네.
0: 땡겨지는 건 먹을 수가 있지만, 안 그렇죠. 땡겨지는 거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2: 네, 맞아요.
0: 윗 앞니가 없어 먹이를 당겨 뜯어먹는 사냥. 나무가 제법 질겨 보이는데요. 어금니 쪽으로 나무를 밀어넣고 야무지게 씹어먹는데 소화는 잘 될까요?
2: 위가 네 개가 있거든요.
0: 네.
2: 사냥은
0: 위가 네 개예요.
2: 네 개입니다. 예.
0: 사냥이 위가 네. 위가
2: 네. 네. 위에 내용물이 약 한 15kg 정도 돼요. 계속 아, 그걸 가지고 그걸 계속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0: 아, 공정을 거치네요.
2: 그렇죠.
0: 이한테 네. 주고 3한테 주고 4위한테 네. 주고.
2: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0: 그렇죠.
2: 앉아서 계속 대세김질을 하면서 거의 갈아서 그 영양분 흡수하고 쉬고 영양분 흡수하고 쉬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야생 사냥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우, 선생님이 크네요.
2: 네, 이 실시간 카메라라고요.
0: 네.
2: 설치해 놓으면 그게 동물이 지나가면 저한테 이제 영상이 와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이제 설치해 놓고 안 가도 되겠죠.
0: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영상을 보내고 온다. 네.

0: 정말요?
1: 여기 있으면 한 1, 2분 안에 들어와요.
0: 아, 그래요?
1: 그럼 바로 와서 하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0: 아, 네. 우리 센서 킹을 다 팔아야 되겠네.
1: 다섯 개까지 되니까 네. 해서 김북준 씨 거, 제 거, 뭐 여러 가지.
0: 아, 저 투지폰이에요.
1: 투지... 네. 예.
0: 뭐, 투지폰인데 오늘 올 수 있을까요?
1: 동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1: 네.
0: 저쪽으로 사냥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1: 네, 이렇게 네. 와서.
2: 사냥이 나타나면 정말 연락이 올까요?

0: 이 과이에서 넘어가면 네. 전망이 앞에가 경계가 되는 게 보이고 아. 그다음에 바위랑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1: 그쪽은 안전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0: 아, 그렇죠. 네? 왜냐면
1: 굉장히 바위 안전한 있고, 곳은
0: 네, 사냥한테는 안전하지만 아, 저희한테는 접근하기 힘든 곳.
1: 그렇죠.
0: 그런 거.
1: 네. 그래서 걔네들 얼마나 모든 야생 동물들 접근하기 힘든 곳을 택하는 거니까.
0: 아, 그렇죠.
1: 그 정도 안전한 곳이면.
0: 그래서 여기 이제 바위 좀 올라가야
1: 사람이,
0: 되는데
1: 사람이 못 가는 데라고 봐야죠. 그죠?
0: 한번 저희가
1: 네, 가보죠.
0: 조심해서 한번 가보죠. 네. 네.
2: 이런 길을 가볍게 오르내린다니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야생 동물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0: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주로 애들이 이제 새끼랑 사는데요. 네. 가면 이쪽에
2: 이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맞나요?
0: 아이고 여기는 더 위험해요.
1: 이 나무가 조심하세요.
0: 네.
1: 야생에서는 네 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발.
0: 맞아요.
1: 예, 우리가 두 발이라고 생각하면
0: 야 이거

0: 야, 진짜?
1: 네.
0: 야, 여기가 사냥이 여기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여기 오기도 힘들고 다른 네. 인생들이
0: 네. 올 수도 없는데
1: 그렇죠.
0: 야, 그 탁 피어있는 야, 이거 진짜 열심히네. 접근하기 힘들지 않은 곳에 네,
1: 그렇죠.
0: 전망 가장 좋은 곳에 사냥이 굉장히
1: 보이는데.
0: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네.
1: 네, 네.
0: 이런 데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1: 네, 그럼요.
0: 아니, 사냥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날렵은 동물도 아니잖아요.
1: 아, 이런 데는 날렵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많이 쉬는 데기보다 나중에 이제 피난처나 네. 이렇게 동물로부터 도망갈 때 쓰는 그런 네. 장소예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아, 좀 눈이 있지만 네. 지금 배설물이 있잖아요.
0: 네. 네.
1: 요 최근에 네. 겨울에 배설한 거예요.
0: 네. 아, 얘네들은 어떻게 타고 올라오지? 이거, 뭐, 이거 절벽인데?
1: 저희는 뭐 이렇게 힘들게 오지만 네. 이 정도는 사냥이 요 다니는 길이에요. 다니면서 여기에서 저거로부터 이렇게 경계하면서 네. 여기서 쉬는데
0: 야, 쉴 장소가 아닌데 이런 데서 쉰단 말이에요?
1: 네.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해요.
2: 거칠게 눈부라치는 겨울의 바위산. 앞이 탁 트여 시야가 확보되는 높은 이곳이 우리에게는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냥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자리.

0: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1: 네.
0: 내려오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1: 네.
0: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1: 어떻게 아니,
0: 중간 지점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아.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사냥하고,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뭐.
1: 얘기는 해놨는데, 답장이 아니, 안 오더라고.
0: 아, 가시죠. 우리가 뭐, 가, 뭐, 보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가시죠.
0: 어느덧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죠?
1: 네, 여기서 상황 봐서 네. 저기 이제 여기서 비박을 하고 하면 여기 이제 사냥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0: 비박이요?
1: 네.
0: 저 내려가자 하는 거 없게요.
1: 네. 뭐
0: 춥다, 눈이 좀 온다.
1: 눈이 좀 많이 오면
0: 눈이 온다.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2: 눈 내리는 산속에 있자니 전투식량의 온기가 새삼 소중합니다.
0: 애기는 몇 살이에요?
1: 올해 대학생이 하나 있고요.
0: 어, 그래요?
1: 네. 그리고 국민학교.
0: 국민학교가 있다고요?
1: 국민학교도 있고.
0: 아, 초등학교.
1: 아. 초등학교죠?
0: 네. 네.
1: 아,
0: 국민학교 나오셨나봐요?
1: 네. 저도, 네. 올해 이제 대학교 아. 큰 애가 들어왔고. 어,
0: 산에서 많이 계시니까.
1: 들어간 줄 몰랐어요.
0: 뭐가 들어간지를 몰라요?
1: 대학에 들어간 줄.
0: 아, 대학에 들어간 줄 몰랐어요.
1: 산에 오래 있어요.
0: 아, 산에 있었으니까. 네. 아이가 이제 입학했는지 안 입학했는지.
1: 많이 소홀하게 되고.
0: 네. 아빠는 이렇게 산속에서.
1: 그렇죠. 이게 맛있는 거 혼자.
0: 예. 네. 이렇게 맛있는 걸.
1: 네.
0: 누나하고 같이 먹는데.
1: 알 수 없을 거예요. 집에서는.
0: 예. 네. 아, 먹을만 하네요.
1: 네.
2: 어둠이 내리는 적막한 산속. 하염없이 눈이 쌓여가는 이 소리가. 그림 같은 풍경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0: 내려오니까 느낌이 참 괜찮네요.
1: 네.
0: 이 정도 오면 뭐 사냥도 이렇게 아, 느낌 참 괜찮다. 이 정도 손에서 눈이 왔으면 좋겠네. 더 이상 안 오고.
1: 네. 이 정도만 오면 애들한테도 이 정도는 영향을 좀 안 주니까 괜찮아요.
3: 받아야 돼.
2: 예상치 못했던 산속에서의 비박. 이날 별빛은 밤새 눈처럼 내렸습니다.

0: 카메라 다루는 거.
1: 예.
0: 오. 왔네요.
1: 지금 온 거예요, 지금?
0: 예.
1: 우리가.
0: 지금
1: 설치된 곳에?
0: 네.
1: 어.
0: 지금 바로 가면.
1: 예.
0: 볼 가능성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0: 네.
1: 움직이죠, 빨리.
0: 네. 네. 지금.
1: 어디로 가야 돼요?
0: 지금 설치해놓은 곳으로.
1: 다시 내려가야 돼요?
0: 네. 빨리 가시죠.
1: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0: 그렇게 가시죠. 어, 있어요? 어떻게?
2: 기대했던 사냥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0: 여기 위에는 지나간 흔적이 있네요.
1: 어디요?
0: 네, 위에 해서 위에 있다가 돌아서 갔든지
1: 이렇게 타고 올라갔든지.
0: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는 사이에 이렇게 싹 저희들이 감지하고
1: 네.
0: 딱 도망간 것 같아요. 신호로는 네. 영상이 와서 왔는데 네. 우리가 오는 걸 다 감지하고
1: 감지한 거죠.
0: 네. 딱 없어져 버렸어. 아, 아쉽네요.
1: 그 정도 감지 못하면 네. 그 정도 감지 못하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0: 그렇죠.
1: 네. 네.
2: 생존을 위한 야생의 감각은 시련의 계절에 더욱 살아납니다. 하얀 서론에 나타난 사계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고라니의 본능입니다. 겨울은 사냥에게도 때로 가혹한 시련을 가져옵니다. 폭설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위로 못 가! 못 가, 못 가!
4: 야,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3: 됐어, 내린다! 조심해!
4: 됐어! 됐어, 내도 없어! 좋지 마! 좋지 마, 그렇지! 안 돼!
2: 위험에 처한 사냥도, 구조하려는 사람도, 자연 앞에선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폭설에 갇혀 탈진한 사냥을 구조하려는 노력에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해 영양을 공급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 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사냥들이 머무는 곳을 찾았습니다.
0: 살살.
1: 예. 들어와서. 네. 지금 사냥이 조기도 있고 조기도 있는데요.
0: 네.
1: 예.
0: 여기 있는 개체들은
1: 네.
0: 구조된 개체 중에서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 힘든 다리가 좀 안 좋다든가
1: 예, 자연에서
0: 네, 몸무게가 안 좋아서
1: 예.
0: 네, 그런 개체들 이제 눈이나 폭설이 계속 많이 오고 하면
1: 예.
0: 애들이 못 먹고 좀 약한 개체들은 이제 자꾸 힘이 빠지거나 에너지가
1: 그렇죠.
0: 되면서 이제 점점 되면 이제 아사가 되는 거죠.
1: 예, 그렇죠.
0: 추위에
1: 박사님이 뭐 구조한 것이 어떤 거죠?
0: 아, 저기 있는 그 지금 암컷 개체인데요.
1: 네.
0: 2009년도 이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갔던 이제 새끼 개체였는데 그 사냥 암컷 새끼가 있어서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도망가면 이제 괜찮다라고 하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번 갔다가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1: 아, 그 자리에요?
0: 네. 그래서 네. 구조를 해서 봤더니 다리가 이렇게 휘고 계속 못 먹은 거죠.
1: 네.
0: 다리가 휘고 개체가 킬로그램이 정상에 훨씬 못 미쳤어요.
1: 못 미치고. 네. 여기 와서 새끼를 낳는가?
0: 제가 여기 와서도 새끼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건너서 지금 10년에 지금 한
5: 7마리 정도 난 것 같아요.
1: 큰일을 네.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그 멸종위기 1급인데 지금 사냥이 지금 없고 있는데 정말 구조가 돼서 들어왔지만
0: 네.
1: 지금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네. 하면 큰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2: 이곳에서 기력을 회복한 개체들은 사냥 복원 사업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 홀로 설 준비를 합니다.

0: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거죠?
1: 네. 지금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0: 잘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사냥이 네, 나타났던 신호가 있으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뭐 내일이나 모레 가봐가지고 그때서 어? 저쪽에 아니구나 아니야 나무
1: 나무가 회색만 보면 이제
0: 아 나무가 사냥처럼 보이네요. 아 네 정말
1: 지금 눈이 또 와서 딱 보면 쉽게 보일 거예요.
0: 네. 네. 아 찬바람을 계속했더니 콧물이 나오네. 아우 사냥 출체자인지 보니까 아우 이 설산의 느낌을 좀 알겠네. 전망이 좋아서.
1: 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딱 들어오네.
0: 자 근데 지금 이제 신호가 떴으니까 이 근처 거의 다 온, 가까이 온 느낌인데요. 그죠?
1: 네. 약간 되게 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원래 30초 거리도 안 되잖아요.
0: 예.
1: 바로 출발을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계속되는 기다림에 잠깐 잠이 들고 말았네요.

0: 분명히 신호는 왔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설치해놓은 카메라에는 뭔가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1: 아. 오! 사냥하네?
2: 네.
1: 사냥이죠?
2: 지금 밤에, 아, 새벽이네. 오. 새벽 5시쯤에. 네. 집게 한 마리.
1: 야,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2: 지금 먹이 활동 지금 하고 있어요.
1: 오.
2: 이거 해 뜨기 전이니까.
1: 바로 전에?
2: 네, 5시에서 지금 한 7시, 8시. 네. 이렇게 사람들, 이때 이제 먹이 활동 하는 거죠. 와서. 여기서 찍힌다고 했잖아요. 제가 촉을 믿으시라고.
1: 아니, 역시 박사님 촉은
2: 네.
1: 오, 대단하네요.
2: 네, 이거 다른 건데.
1: 예. 오! 이게 뭐야? 오, 가운데 뿌리 하나인데?
2: 잘 보시면
1: 네.
2: 이게 지금 얘는 암컷이에요. 옆에 이렇게 부러졌는데 옆으로 이렇게 모여있어요. 지금.
1: 오.
2: 그 사냥의 특징이거든요. 뿌리 좀 아까 보신 거랑
1: 예.
2: 좀 가는면서
1: 예.
2: 하나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 아 이쪽에? 예. 아 두 개구나.
2: 두 개요.
1: 두 개네요.
2: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자꾸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1: 오. 네.
2: 이렇게 보면
1: 아 여기서
2: 어미라
1: 엄마 아니에요?
2: 지금
1: 성체죠? 이게 애 같은데?
2: 아 애기네요.
1: 애죠?
2: 요 뿔은 작년에 나온 올해 건 아니고 이만큼 있는데
1: 작년에 나온 뿔이에요.
2: 지금 자세히 보면 링이 없어요.
1: 어.
2: 링이 이게 무늬
1: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2: 네,
1: 거죠.
2: 그렇죠. 예. 이게 2년 된 애들한테 나온 특징이고
1: 지금 어미가 새끼가 먹을 동안 이렇게 지금 경계를 쓰고 있는
2: 그런,
1: 거예요.
2: 그런 예
1: 경계를
2: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거죠.
1: 예.
2: 가만히 지금 반대쪽을 보고 있잖아요.
1: 예. 엄마가 끄떡 안 하고 경계 근무를 쓰고 있네.
2: 전혀 뭐 나무랑
1: 예예
2: 희승이랑
1: 보고 쳐다보고
2: 예.
1: 어, 괜찮아.
0: 새끼가 먹이를 먹을 동안 두 마리가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듬직합니다.
2: 지금 배설하고 있죠.
1: 아, 그렇구나.
2: 저희 지금 앉아 있는 데가 뭔지 아시겠죠?
1: 아, 얘, 얘네들이 지금 배사는 곳이
2: 화장실,
1: 어.
2: 똥밭.
1: 아직, 새끼들은 꼬리가 네. 그렇게 길지 않네요.
2: 그렇죠. 이게 네. 하면서 성체가 되면 꼬리가 뭐 거의 20cm 이상 돼요.
1: 예.
2: 네. 그래서 굉장히 길고 흰색이라.
1: 네.
2: 포스가 좀 틀리죠?
1: 예.
2: 네. 시커멓잖아요.
1: 예, 예.
2: 수컷.
1: 예, 힘이 느껴지고.
2: 벌써, 네.
1: 어, 얼핏 멀리서 조금 멧돼지 같은 느낌도

0: 일반적으로 들 때.
1: 이런 애들은 한 40kg 이상 넘을 거예요. 예.
0: 어느
1: 이런 것만 봐도.
0: 정도면 다뭐좀 큰, 큰뭐 사냥이 되나요?
1: 그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반.
0: 2년 반.
1: 예. 그리고 수컷은 성성수기죠. 지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 3년 정도면
0: 3년.
1: 그 몸무게나 이런 건다 커요. 그다음에 변화되는 거는 뿔의 링만 이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영구. 네,
0: 링만 차이가
1: 그렇죠.
0: 나는군요.
1: 네네네.
2: 사냥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링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사냥의 나이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뿔에 링이 적은 어린 개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뿔의 모양도 자세히 보면 약간 모여 있는 게 암컷, 벌어져 있는 개체는 수컷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뿔을 보니 나이가 많은 수컷 느낌이죠.
0: 야생이라는 느낌이 확
1: 그렇죠.
0: 느껴지네요. 이
1: 예.
0: 사냥은 이 노루나 뭐 고라니하고 막 확실히 느낌이
1: 색상이 노루나 이런 건좀 밝은
0: 다르네요.
1: 톤이고 얘들은 흑갈색이고 그리고 이 지금 색상은 겨울색이에요. 이제 9월 낙엽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검은색 털로 털갈이를 해요. 1년에. 예, 그러면서 이제 겨울털 모피가 이제 더 두꺼워지면서
0: 두꺼워지고
1: 네.
0: 벌을 날
1: 그렇죠.
0: 수
1: 날수
0: 있는.
1: 있는
2: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냥의 모습도 계절과 함께 변해갑니다. 가을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면 흩날리는 눈은 쌓여만 갑니다. 한층 어둡고 두꺼운 털로 갈아입은 사냥들. 언제나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해내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야생의 지혜를 엿보곤 합니다.

0: 이런 거는 최근 건 아니지만 사냥 뿔질 않다고.
1: 뿔질 한다는 건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뿔을 여기서 간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에, 갈아가지고.
0: 네. 이제 많이 뿔질을 하는 거는 그 1년생에서 2년생.
1: 네.
0: 왜냐면 새끼 뿔이 나면은 그게 그 연한,
1: 네.
0: 연한 말랑말랑해요.
1: 네.
0: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갈고 또 이제 수컷이나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 교미 때,
1: 네.
0: 교미 때 수컷이 많이 또 뿔을 갑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영역에.
1: 아.
0: 그리고 사냥이 뿔을 갈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네. 한쪽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싹 벗겨지는 거지. 양쪽을 돌아가면서 다 싹 벗기는 게 아. 사냥뿔의 특징이에요.
2: 사냥 한 마리가 나무에 뿔질을 합니다. 얼마나 앞뒤로 열심히 하는지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고는 못 당하겠네요.
0: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뿔질을 하면 얘가 실타래처럼 되죠.
1: 네.
0: 그러면 야들야들해지잖아요.
1: 그때 먹는다니.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이제 그때 섭식을 하는.
1: 아, 그렇군요. 먹는, 네. 막 뭐 이렇게 굵은 건 어떻게, 못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0: 그렇죠.
1: 뿔질을 네. 통해서.
0: 뿔질을 한 다음에.
1: 가느다르게 네. 만든 다음에.
0: 네. 자기들만의 생존 전략?
1: 그렇죠.
0: 네. 그런 건.
1: 역시 야생은 네.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자기만의. 네.
0: 들어왔다, 들어왔다. 조심하네.
1: 됐어요, 다시.
0: 해드릴게. 왔어요. 가, 가. 자, 지켜줘.
2: 이번에도 가면 또 없을까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0: 더 죽어요, 더 죽어요. 저기 있잖아요.
1: 보여요?

0: 드디어.
1: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렸던 사냥이 보입니다. 휘파람 소리에 고개를 든 녀석. 사냥이 분명합니다.
2: 새끼 개체네요.

0: 야생 사냥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는
1: 드물죠.
0: 네.
2: 그저께 눈이 왔으니까 지금 막 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뱃돌이 바로 내려와서 지금 목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목욕을 또 하고. 저희가 이제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3: 우리 앞에 잠시 머물렀던 사냥이 숲으로 고련히 사라집니다.
2: 됐어요.
4: 아, 우리 박사님 덕분에 사냥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음에 만약에 그 사냥이 촬영이 된다면, 그때는 사냥이 1,000마리가 안 되는 사냥이, 지금 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냥이 많다라고 그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5: 네, 그런 이제 사냥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넘으면서 어디든 사냥이 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3: 200만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같은 모습을 지켜온 야생의 얼굴. 앞으로도 겨울숲을 지켜갈 우리의 사냥입니다.

0: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치매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7년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가 기차 선로에서 배회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해당 철도회사인 JR 도카이에서 사망한 치매 노인의 가족들에게 사고에 따른 대체 수송비용 7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7천만 원 정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때여서 이 사고는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치매 노인의 부인과 장남에게 배상액 전부를 지불하라며 철도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역시 가족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 가족협회는 그럼 치매 환자를 집에 감금해 두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을 했고 사회적으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9년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진 후 2016년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JR 도카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판결을 뒤집고 치매 환자의 가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9년간의 재판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동시에 겪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치매 노인이 배회하다가 기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아주 자주 발생했습니다. 치매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일본에서도 치매 노인들의 배회는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매 고령자의 배회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이 정류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단기 기억은 거의 기능하지 않지만 옛 습관과 같은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간판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덕에 치매 환자는 멀리 있는 진짜 버스 정류장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배회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감소하는 겁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짜 버스 정류장 간판을 세운 것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착한 거짓말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가짜 버스 정류장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가짜 정류장의 뜻에 공감한 도요하시 철도회사가 예전에 사용했던 진짜 버스 정류장을 양도해 주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치매 노인들의 배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는 약 8천여 개의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빈 가게를 활용해 운영되어 왔는데 새로운 분위기의 치매 카페도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치매 카페인데요.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지역 내 치매 카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카페라는 편말이 붙은 스타벅스 매장이 바로 치매 카페인데요. 디카페란
치매를 뜻하는 영어 디멘시아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스타벅스를 찾아 커피나 음료 등을 즐기면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즐기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고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반 손님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어울리면서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치매를 어떤 특별한 것이나 기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일상사로 받아들이려는 일본 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관계자들은 치매 카페가 생긴 후 동네 사람들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는 것을 실감한다고 몸소 느낀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도 치매 카페를 기획하는 등 유명 식음료 체인점으로 치매 카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모방송국 PD는 직원 전원이 치매 환자들로 이루어진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기획 운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명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인데요. 여기선 손님들이 시킨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게의 간판에서부터 주문을 틀리는 곳이라는 걸 내걸고 있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화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발생해도 부드럽게 받아 넘기거나 와하하 함께 웃어버리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또 한시적으로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같은 요양사업소에서도 치매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와 같은 인지능력 개선 활동을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치매 환자들한테 맡겨서 사회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서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환자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용어를 통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2004년부터 정부 공식 용어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사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지증이라는 치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인지증이라는 말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지증이 감추고 싶은 가족의 질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낳고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그동안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당장 치매 용어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치매도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자연히 돌봐야 하는 노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각종 난민으로 불리는데요. 일본 사회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고 또 각종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시골에서는 마을 상점이나 슈퍼가 문을 닫고 장보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필품 등의 물건을 그때그때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구매 난민, 구매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도 일본 전역에 약 904만 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본 정책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 와중에 구매 난민을 겨냥한 비즈니스로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동 슈퍼인데요. 트럭에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싣고 직접 마을 주민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최근 일본 전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간 벽지에서 외딴 섬 지역까지 이동 슈퍼가 찾아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동 슈퍼와 같은 이동 판매 시스템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업 모델도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우리가 지킨다. 이건 마을 순찰대원들의 구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배달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사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와 하고 물건을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의 간병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택배회사 1위 업체 야마토 운수가 이 고령자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야마토 운수는 일본 전국에 약 3,200개의 영업점과 3만 6천 대의 배달 차량, 그리고 18만 명에 달하는 배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 250개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의 시골이나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 고령 마을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운수의 거대한 물류망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야마토 운수의 고령자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 지역 상권과 함께 삼각동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가 지정된 가게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합니다. 그럼 주문을 받는 가게는 해당 상품을 야마토 택배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배달원은 그 주문 상품을 모아서 트럭에 싣고 고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달원들은 이때 물건

것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상의 애로사항 등을 함께 체크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인지 상태, 대화할 때 말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구청과 소방서 등 지자체 고령자 담당자에게 보고됩니다. 사실상 1대1 배송 체제를 통한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시골 고령 마을에서는 노인들의 이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효고현 단바시의 산골 지역에 가모쇼지구라는 고령 마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마을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 자치진흥회가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령자 버스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약 1,500명의 550가구가 사는 그것도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이 전형적인 고령자 마을에는 공공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물건을 사려면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마을 노인들은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 문제, 고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 바로 마을 자치진흥회입니다. 한 자선가의 기부금 50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해서 중고 외건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을이 자력으로 버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을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고령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가모쇼 지구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운행하는 디맨드 교통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디맨드 교통이란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하면 차가 지정된 시간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마중와서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운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상 택시에 가까운 거죠. 다만 여러 명의 예약자가 함께 이용하고 운임도 100엔에서 300엔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 예약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고령의 이동 난민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디맨드 교통은 현재 일본 각지로 확산되어 전국 여러 마을에서 운행 중이고요. 지자체들은 디맨드 교통이 급증하는 고령자 의료비를 억제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고령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까지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디맨드 교통을 건강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령과 질병으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이럴 때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곧바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정든 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삭막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좋아할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장기간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면 만만찮은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대담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일명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고령자,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자택에서 의료, 간병, 예방,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재택 의료 간병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사실상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고령자 자택을 방문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긴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25년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은 일본에서 일명 단까이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75세가

2014년 해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간병을 요하는 노인 인구 그룹으로 편입되면 병원 등 간병 시설이 크게 부족할 판입니다. 그렇다고 또 간병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구 감소로 언젠가는 공급 과잉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는 고령자들의 절절한 희망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 간병에 있습니다. 방문 검진이나 왕진에 나서는 의료기관, 방문 간병 사업소 등의 밀접한 연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아집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돌봐주면 좋겠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해답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나서야 합니다.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떠안는 것. 일본에서는 이를 간병의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이 간병의 사회화가 일본의 돌봄 문제 해결을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고령 난민 구하기, 커뮤니티의 부활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한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노랫소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닌가요? 노랫소리가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1: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지금 부른 노래 작은 별 맞죠?
2: 네, 맞아요.
0: 근데 좀 음색이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2: 제가 민요 가수거든요.
0: 민요 가수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한복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한복 중에 가장 예쁘고 또 정말요?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민요 가수 이지원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와,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4: 제 동생이자 반짝친구인 송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언니의 음악 짝꿍이자 친동생인 이성현입니다.
0: 와. 아니, 일단, 지금 학생이면서 민요 가수.
6: 활동하고 있어요.
0: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요 가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6: 처음에 지원이가 먼저 국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 하는 걸 보고, 이제 동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뱃속에서부터요?
6: 네.
0: 노래 한 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진양아, 오늘 밤 가면?
1: 네, 밥도 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색방에 홀로 앉아 널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너와 만나는 밤만이 썰졌으며.

0: 네, 아, 우리 미녀자매 가슴 설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원양, 지원양이 가장 아끼는 채 물건을 가져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와,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네요. 이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맞아요. 물건인데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1: 제가 어렸을 때 동요를 들어서

0: 그래서 카세트를 좋아했어요.
1: 아, 어렸을 때부터 이 카세트에 있는 그 동요를 많이 들었어요?
2: 네,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처음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접하게 된 건가요?
2: 주원이가 어렸을 때
1: 네.
2: 실은 심장병 때문에
1: 네.
2: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1: 아.
2: 갔는데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평생 5, 6세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요를 들려주면
1: 네.
2: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동요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매일 들려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음악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나요?
2: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여러 다양한 것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뜻밖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2: 주원이가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음악을 그만둬야 하나?
1: 네.
2: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아, 판소리는 악보 없이 듣고 가사를 외워서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1: 네.
2: 판소리 전수관에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을 배웠더니 이제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1: 네.
2: 이제 그때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소질이 있다고 해서
1: 네.
2: 이제 초등 내내 6년 동안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1: 그래도 이 음악을 이렇게 듣고 따라서 부르려면 이렇게 절대음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한번 보냈는데
1: 네.
2: 선생님께서 절대음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연주도 이렇게 듣고 외워서 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신기했어요.
1: 당신은 천재입니까? 끄덕이십니까? 아니, 지원이 형은 판소리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0: 안일이가 어려웠어요.
1: 안일이?
0: 네.
2: 판소리 가사처럼 이렇게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걸 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었나 봐요.
1: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지원 양에게 민요란 무엇일까요?
0: 희망을 주는 노래.
1: 멋있다.
2: 저도 놀라운데요.
1: 네, 희망을 주는 노래.
0: 네, 코로나로
1: 네.
0: 지친 사람들한테
1: 네.
0: 민요를 들려주면
2: 와.
0: 좋아할 것
1: 맞아요. 저도 지금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저 너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양, 송현양, 노래 한곡더 불러줄 수 있을까요?

0: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경기미녀 중에서 네. 닐리리아를 할 건데요. 닐리리아는 흥겹게 부르면서 하는 노래예요.
0: 기대가 됩니다. 네.
1: 어떻게 하냐면요. 네. 국거리 장단이에요.
0: 네.

0: 어려운데? 이거 지금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2: 와. 잘했어요.
0: 아, 맞아요?
2: 맞아요.
0: 제가 음을 만든 것 같은데?
3: 아니요, 맞아요.
0: 아, 진짜 맞아요?
3: 맞아요.
0: 제가 혼자서 하면 이게 지금 음도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같이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송현이 형. 네.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 아니면 포기해서 그렇게.
1: 아니요, 진짜요.
0: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분의 꿈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지원이 형. 꿈이 뭐예요?
2: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해외 공연 가고 싶어요.
0: 꼭 코로나19가 좋아져서 해외 공연 더 많이 많은 곳에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송현이 형 꿈이 뭐예요?
1: 네, 저는 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고요. 또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와,
0: 야망이 있는 친구였군요.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원 양과 송현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민요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배워보니까 좀 뭔가 가슴에 울림도 있고 저도 오늘 좀 도전을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꼭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야 함께
3: 할 수 있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구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념.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갑자기 세상을 덮친 코로나19.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청년 실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취업시장까지 덮친 코로나 블루.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나를 지키는 긍정의 심리학.

우리가 시험 뭐잘본 분들 이제 인터뷰 이런 걸볼때좀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시험 기간 동안 뭐더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뭐 충실하게 교과목에 대해서 하면서 친구도 만날 건다 만나고 이렇게 자기 생활도 하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언짢죠. 네,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좀 어떤 우리가 좀 배워야 될네좀 지혜가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 같은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이나 뇌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실제 마음의 집중력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위해서 함께 잘 관리해줘야 될 뇌, 그리고 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마음이 지친, 좀 울적해지는 스트레스를 난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하는 분 계셔요? 네, 지금 저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중증인 거죠. 네, 어떻게 경험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네, 재미나게 손 들어주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가 아닌 2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 강의에, 비대면 강의에, 또 내가 좀 마음을 풀수 있는 편하게 사람 만나는 것도 하기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그게 1차 스트레스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의 내용이죠. 취업 준비, 취업 걱정, 시험 공부, 뭐, 거기에 팬데믹 상황까지. 그럼 2차 스트레스는 뭐냐?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네. 지금 코로나 스트레스를 전혀 겪지 않았다고 손 드신 분이 있다면 실제 안 겪으신 게 아니라 너무 내 마음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네. 김치찌개는 묵혀야 맛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정과 스트레스는 묵히면 오히려 마음과 몸에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울증 설문지라는 게 있는데요. 얼마나 우울하신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도록 진료할 때 쓰는 건데, 우울증 설문지가 0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 좋은 상황 아닌가요? 전혀 우울하지 않다. 근데 실제 상담해 보면 우울증이신 경우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라고 적으셨지만 상담을 해보면 우울증이 아니신 경우도 있고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무 찍어 누르는 게 오히려 내 마음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그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 중인데

코로나 스트레스 따위 이기지 못하고 번아웃된 제가 한심해요. 유리멘탈이에요. 자존감마저 떨어져요. 뭐 이런, 이렇게 해서 힘들어져서 저한테 오신 거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죠. 코로나 스트레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쨌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저, 중요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저, 꽤 괜찮게 느껴져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더 타격,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나셔서, 좋은 얘기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되면, 그날로 없어질 직업이 접니다. 네. 정신과 의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조정이 될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언어로 직접 조종하기가 좀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지쳤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화이팅! 네. 좋은 얘기긴 한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화이팅 하면 때려주고 싶다. 이런 감정 반응이 생길 때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마음 관리가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마음이란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긴 한데 내 거긴 아는데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화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은 화이팅으로 받지 않고요. 압박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1차 스트레스에 대한 그 2차 반응을 관리해 주는 게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관리를 잘해 줄 때, 이게 자연스럽게 괜찮아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너무 혹사만 시키고 잘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나한테 2차 타격, 2차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요즘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이런 거를 이제 뭐 프로페셔널 에피컷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 아, 요즘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쓰는 말이 팩트 체크인데요. 그래서 진짜 지금 뭐 모의고사나 뭐 여러 가지 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여쭤보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지치면요. 왠지 내가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못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크게 보면 내 마음에서는 일종의 위기, 도전해야 될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죠. 그 위기에 대한 위기 후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딱 켜지는 게 중요한데, 얘가 안 켜져주면 오히려 2차 스트레스 쪽으로 더갈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1차 스트레스의 내용도 잘 해줘야겠죠. 공부도 잘하고 소통 능력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소통 능력을 늘려도 관계라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늘려도 다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코로나 스트레스나 뭐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의 스트레스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1차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으로 따지면 2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신의학 이론들이 경영대 쪽에서 많이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비즈니스 심리 차원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또 어떤 사람 내가 또 입사했으면 또 어떻게 조직원의 마음을 잘 관리하느냐,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일종의 경영 심리, 비즈니스 심리에서도 중요시되는

분입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 네. 이거는 꽝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이런 내가 한심해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당연해처럼 내가 시험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당연해. 그런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멋있는 거 아니야? 이쪽 흐름으로 가줘야 그 긍정성이 뭐 실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나 실제 내가 뭐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이게 힘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 주려면요, 의외로 이해를 해야 될게 오늘 시간의 주제인 마음, 뇌, 몸의 이 삼각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데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 종종 드려요. 그래서 마음은 가슴에 있는 듯 한데, 사실은 요 뇌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익숙하실 텐데요. 컴퓨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드웨어. 비유하면 그게 뇌인 거고요. 소프트웨어. 그게 마음에 해당하죠. 마인드웨어라는 말도 쓰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는 우문입니다. 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데,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데, 한쪽에만 문제가 있어도, 네,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의외로 마음 관리를 잘 하려면요, 우선적으로 뇌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틀만 잠못 자게 계속 랜턴으로 얼굴 비춰서 제가 이틀 못 자게 하면요. 그 다음날, 상쾌한 아침이야. 이틀 못 잤더니 이렇게 세상이 밝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랜턴 좀더 쏴주세요. 네, 이거 불가능하겠죠. 왜 그럴까요? 네. 뇌가 피곤해지면 당연히 마음은 컨디션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팁 중에 중요한 거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뇌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9시 시작이다. 인 경우에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는 공부를 매번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까지 뭐 4~5시까지 공부하고 11시, 12시쯤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좋습니다. 스타일은 자기에 맞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제 시험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다면 이 마음 내이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 줄때 내가 좀 조금씩 조금씩 자는 시간을 땡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으세요. 뭐 잠이 아무 때나 누우면 자겠지 해서 계속 그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시험 바로 전날에 일찍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럼 막 4~5시에 주무시고 간신히 일어나서 9시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뇌가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시험 불안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뇌의 각성도를 충분히 깨우도록 하지 못하는 거죠. 뇌는 꺼졌다 켜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컴퓨터와 좀 다른 부분이죠. 예, 온앤 오프가 아니고요. 자려는 힘과 각성하려는 힘이 이렇게 서로 세를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잔다는 거는 자는 힘이 이기는 거고요. 네, 깬다는 거는 각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자마자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각성도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갑자기 수면을 이렇게 땡기는 게 어렵거든요. 4시에 자던 분이 갑자기 11시에 잠이 온다. 이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뇌의 생체 시계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 정도
시험을 남겨져 있다면 오늘은 3시, 4시에 잤으면 3시 반, 그 다음날은 3시, 그 다음날은 2시 반, 그 다음날은 2시, 이렇게 해서, 최소한 시험 보는 그 당일에는 내 뇌가 그 시험이 스타트될 때 최대의 각성도를 낼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못 지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게 사실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상태를 잘 관리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케어해 주는 거죠. 실제로 잠 2, 3일 안 자고 그러면요. 2차 스트레스 관리도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시험 문제도 못풀것 같고요. 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네, 실제로 막 시험 볼때쭉 풀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집중력도 떨어져. 이렇게 뛰어넘고 그러다 보면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도 되어 있죠. 근데 이또뇌 관리를 잘 하려면 뇌가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요즘 화두가 됐던 게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관절염이 생겼어. 그러면 관절염이 생겼으니 좀 우울하겠죠. 옛날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 염증 세포가 생기면 그게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뇌의 실제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 마음이 우울하고 뭐 재미가 없는 이게 핵심이지만 몸으로도 많이 나타나고요.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많이 입력한 거랑 많이 꺼내는 건 다른데요. 시험 당일날 잘 꺼내려면 뇌의 컨디션이 중요한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식만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뷰나 뭐 어떤 형태든 할때이 지식들을 또 서로 엮어서 어떤 정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뇌가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뇌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험 어떤 상황을 앞두고는 마음아 괜찮아 이거는 두 번째고요. 마음아 괜찮아 해서 마음이 잘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몸 그리고 몸을 통한 뇌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실제로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뭘 먹으면 마음이 건강해질까요? 전 사실 정신과 의사 28년쯤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뭘 먹으면 마음이 건강해질까란 질문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과 선생님들은 너무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뭘 먹어야 심장이 좋냐? 신장이 좋냐? 뭐 폐에 좋냐?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은 먹는 거랑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의외로 마음, 뇌,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즘 또 핫한 분야가 영양정신의학이란 분야가 있습니다. 뭘 먹느냐가 당연히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컨디션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 최선의 마음의 상태, 최선의 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좀 영양정신의학의 좀 어떤 지혜를 우리가 좀 알고 좀내 삶의 일부 적용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럼 뭘 먹으면 마음에 좋을까? 이게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심심합니다. 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과일, 견과류, 뭐 생선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항우울 효과가 있다,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먹고 나면 왠지 몸도 개운해지지만 마음도 개운해지는 걸 느끼죠. 그런 게 실제로 어떤 걸 먹느냐도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맨날 그런 건강식만 먹으라는

거야?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먹는 게 재미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먹어야 될 3종 세트,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요. 제가 주로 먹는 게 짜장면, 군만두, 떡볶이. 저는 이걸 동시에 시킵니다. 전에는 적게 먹으려는 마음에 따로따로 시켰더니 배달비만 많이 나와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시켜서 먹는 게 낫겠다. 약간 그런 뇌에 자극적인 쾌감을 줄수 있는 음식도 스트레스 해소엔 도움이 되죠. 그런 것도 드십시오. 근데 가끔은, 네, 좀, 몸을 통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클린 다이어트, 클린 캠페인, 깨끗한 한 주, 클린 위크, 이런 걸 하는 게좀 좋다. 이렇게 정신 영양학에서 권유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먹는 게이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래서 요즘 마음과 몸의 연구에 정점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과 내장, 영어로 mind gut connection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음과 내장이 관계가 있을까? 네, 우울증이 다른 증상은 없이 소화만 안 되시는 걸로 오시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반대로 10년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좀 과장이다 싶었던 게, 우리 내장 안에 사는 유익균들이 울적하면 내 마음도 울적해진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내 장내 유익균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연구가 실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면요, 할게 많은 게요, 뇌, 몸에다가 플러스해서 내 내장 안에 있는 이 장내 유익균의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면이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건강에 좋은 음식들 중에 상당수는, 네,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장내 유익균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염증 세포도 덜 나와서, 네, 이 뇌에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심지어는 최근에 치매약으로 개발된 것 중에는요, 해초류 성분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건데, 네, 그거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들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염증 세포가 덜 나와서 치매 진행을 막는다.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연구에 실리고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팔리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강의를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뭔가 중요한 시험 등을 준비하실 때 너무 이 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과 이쪽은 좀 혹사를 해도 돼. 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보살펴도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세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희생을 통해 내 원하는 목표를 얻는다는 측면에서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상황일수록 균형, 내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수면이나 또 뇌와 연결되어 있는 몸, 심지어는 우리 내장, 심지어는 그 내장 안에 우리 유익균들까지 컨디션이 좋을 수 있도록 잘 먹는 거, 몸을 움직여주는 이런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팁 하나를 더 드리면요, 마음을 직접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몸을 이용해서 마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바쁘면 하루 30분 산책도 할수 없다, 뭐 이런 다급함을 가지기 쉬운데요, 그걸 좀 떨쳐버리고 내 몸을 가볍게라도 움직여줄 때그 움직임이 뇌에 신호를 주고, 그 뇌의 신호가 마음에 이완을 시켜서 오히려 내 여러 가지 뭐 공부나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효율성,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요즘 이야기 되고 있죠. 요즘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요즘 너무 자기 뇌를 혹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단기전이 아닌

0: 인생은 그 길게 보며 살아가야 되는 마라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뇌와 몸을 잘 케어해 주시는 그런 시간, 그런 지혜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뇌, 몸은 함께 건강하고 함께 아프다. 뇌의 질병으로 알려진 치매 관리에도 중요한 마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그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세상을 덮친 코로나19.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청년 실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취업시장까지 덮친 코로나 블루.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나를 지키는 긍정의 심리학.

하면 된다. 느낌이 어떠세요? 네. 귀찮다. 뭐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될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내 마음을 다잡는 마음 관리는 사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일 수 있죠. 이 하면 된다를 좀 심리 용어로 바꿔보면 마인드 컨트롤, 마음 조정이죠. 아, 나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아, 근데 잠도 오는데, 아, 10시까지만 잘까? 아니야, 그래도 친구와, 스터디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7시에 일어나자.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이죠. 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날 필요가 있죠. 싫은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거.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은 뭐냐? 때론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중요한 목표고 가치이면 내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면 된다. 뭘 해야 뭐가 되니까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케줄 관리, 뭐 이런 강의들이 저희 땐 유행이었어요.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더잘 보낼까? 이게 사실은 스케줄 관리에 대한 강의인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다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됐던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대세였는데 무슨 이런 패션이나 음악처럼 빠르게 유행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관리도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조정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마음 충전도 함께하는 게내 개인도 그렇고 내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죠. 그럼 하면 된다가 마음 조정이라면 마음 충전은 뭘까요? 아, 가끔은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날도 있어. 그럴 때좀내 마음을 괜찮아 해주자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날은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또뛸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안아주는 그 이론으로서 요즘 제일 핫하게 이야기되는 키워드가 연민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죠. 워낙 정신의학 이론이었는데요. 이 연민이란 단어가 경영 잡지 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테스트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면 된다와 더불어 가끔은 내 마음을 안아주는 이 연민을 동시에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좀 중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면 된다는 잘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가끔은 아, 오늘 좀 하면 안 돼도 괜찮아. 도닥거리는 연민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민,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이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더 잘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약했을 때는 뭐 코로나 예만 들어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독감이 유행했을 때 마을 고장의 반쯤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하면 된다로 이게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 내 주변, 내 마을에 아시는 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따로 훈련을 하지 않아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하지만 힘을 내서 그래도 살아봐야지 하는 연민이라는 기술이 더 기본적으로 연습, 습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류가 강해지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나? 그래서 우리가 기술 중심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적도 있는데요. 물론 강해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세상이 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나 지구 차원에서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가뜩이나 너무나 이 변화가 많은 시기, 기회의 시기도 하지만 변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플러스해서 네,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까지 팬데믹까지 함께 찾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일어난 게 요즘 일상적으로 쓰이는 번아웃이라는 용어입니다. 번아웃이 되면 네,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 번아웃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 충전이 중요한데 마음 조정이 달리게 한다면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충전이 중요한데 그 마음 충전으로서 좀 효과적인 게 연민이라는 내 마음을 하루 10분이라도 안아주는 그런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마음 관리가 어려운 걸까요? 마음 조종으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텐션 올리고 집중력 하이로. 좀 공부 끝났을 때는 휴식 모드로 좀 이완도 되고 새소리도 잘 들리고 음악 소리도 잘 들리고 좀 좋게. 그리고 좀 아예 공부를 쉬는 날에는 오늘은 좀 센치해지고 싶은데 약간 우울하게 음악도 더 들리고 뭐 맥주 한 잔, 커피 한잔더내 마음에 와닿게. 자, 이제 또 공부다. 텐션 업. 야, 이런 스위치가 있으면 인생 살기가 너무 쉬울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좀 꺼내서 친구처럼 생각해 본다면 마음 관리는 우리 친구와 잘 지내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친구랑 잘 지내면 첫 번째 스텝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소통이죠. 그럼 마음 관리가 왜 어렵냐?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쓰는 언어와 마음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요 마음에 쓰는 언어가 어떤지 시각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그 시간이 꿈입니다. 꿈은 우리 창조의 근간이 되는 언어이죠. 내가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나 음악, 뭐 여러 가지 미술 같은 거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걸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상징 체계

언어인 꿈이란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의외로 중요한 게 꿈이 뭘 하냐면요. 기억력 중요하잖아요. 단기 기억으로 넣어서 장기 기억화해야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식으로 쓸수 있는데요. 꿈이 또 기억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꿈이 꽤 괜찮은 언어인데 문제는 마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 이게 좀 꽝이라는 거죠. 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아, 그래서 마음 관리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마음이란 중요한 친구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내 마음을 잘 안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요, 은유적 소통을 좀 해라, 뭐 메타포 소통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요즘 비즈니스 심리 쪽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버추얼 미팅, 화상회의 같은 게 증가했는데요. 처음 기대는 화상회의가 많아지면 쓸데없는 잡담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들 실린 거 보면요. 오히려 그렇게 곧장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더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나 이런 창조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회의를 할 때처럼 잡담을 내지는 스몰 토크를 좀 오히려 해주고 해라. 그런 언어들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줘서 오히려 내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런 창조적 언어가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때좀 종종 쓰는 그런 은유적 소통 중에 하나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아, 요즘 젊은 분들은 유럽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해외 나가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좀 여행 곧 바캉스, 라틴어는 자유, 이런 힐링 쪽 단어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건데요. 병적인 건 아니고, 번아웃의 하나의 현상들이죠. 우리가 요즘 번아웃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번아웃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 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심을 갖자. 좀 일종의 컨디션이죠. 스마트폰 방전됐다고 서비스 센터 가시는 분안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장 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첫 번째 스텝으로 중요한 게 아, 열심히 내가 일을 했더니 번아웃이 왔구나. 좀 충전을 해볼까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야? 난안 돼. 난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또 2차 스트레스로 가면 번아웃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번아웃이 됐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번아웃이 됐다? 내가 약한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좀 마음 충전에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번아웃이 되면 좀 여러 불편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무기력감이 옵니다. 네, 요즘들 많이 호소하시죠. 두 번째가 내 자신감, 프로페셔널 에피커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런 고민을 실제 절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실제는 잘하고 있는데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근데 느낌이 그러면요. 진짜 업무, 공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세 번째가요, 까칠해져요.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분노, 까칠 소통으로 나오시는데, 내가 성격이 나빠진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치다 보니,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분노나 까칠한 소통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죠. 심리적 회피 반응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하면 내 상황이 모든 게 완벽한 긍정 상태다. 뭐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 누구든 그 상황엔, 그 마음엔 좋은 거와 나쁜 거가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사는 건 뭘까요? 내 눈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이어야 내가 힘을 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도전하고 잘 돌파하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요. 마음이 지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도 부정적, 과거도 후회돼, 미래에 대해서도 암울하게 느껴지죠. 이 마음이 지쳐서 회피 반응이 오게 되면요. 관계도 나빠지고 결정도 나빠지고 도전의식 같은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 인생길이 되게 어두운 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관계도 좋고 결정도 좋아지고 세상에 대책 없는 사람이 좀몇 번의 도전과 위기가 왔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돌파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데 그런 거에 핵심적인 거에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 드리면요. 멀리 떠나고 싶을 때 멀리 떠나신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준비하다. 이건 나랑 안 맞아. 그냥 쉴래.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저기가 좋아서 새로운 결정을 하시는 거는 why not? 너무 좋지만 내가 너무 지쳐서 중요한 결정을 해서 큰 변화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뒤로 미루시라고 얘기합니다. 지쳐서 그런 거는 그 결정을 내려서 진짜 지구를 떠난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마음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내가 번아웃이 아니야. 많이 좀뭐 테스트하고 그러시는데요. 전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모두는 저녁이 되면 번아웃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번아웃 여부를 아는 것보다는 더잘 충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연민이라는 요즘 이론이 제일 각광받는다고 했는데요. 설명 모델로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우리 마음에 크게 몇 가지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좀두 가지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공장이 스트레스 공장입니다. 이 스트레스 공장이 해주는 일이 앞에서 얘기한 하면 된다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을 잘한다, 공부에 효율이 오른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정보와 자극이 들어왔을 때내 뇌와 마음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은 업무나 공부 속에 학업 중에 계시니까 아, 나좀좀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일이 굉장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든 업무든 인생 후반부에 꼭 그런 거와 상관없는 취미든 종교든 봉사든 일로서 느껴지는 어떤가가 나한테 없으면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세상에 제일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일까요? 일 없이 공급 주는 직장 아닐까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면 요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영국의 직장인 대상 한 연구를 보면요. 무료함을 많이 느끼는 직장인들이 와, 행복해가 나와야 될 텐데 마음은 두 번째고요.

0: 심장마비가 걸릴 위험도가 2.5배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일이 많은 것보다요,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설계돼 갖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못 견디는 감정이 심심함입니다. 한달 정도는 안락감이 오지만 아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뭔가 내 존재감이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 뭐 그게 학생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은 나쁘다는 느낌까지 오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 공장은 과도한 건좀 줄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은 어디냐? 연민이라고 이름 붙여본 충전 장치가 우리 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하면 된다. 스트레스 공장을 잘 돌리다가 좀 일을 안할땐 연민이란 충전소를 잘 작동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요즘 자기 연민 훈련, 뭐 영어로는 self compassionate mind training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홈트에서 근육 키우듯이 내 마음의 이 충전소, 마음 역도 좀 키워보자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힘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친구처럼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위로해 주려면 세 가지 요인이 있으면 좋다고 해요.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 번아웃 됐어 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뭘 그거 갖고 그래? 보다는 친구야 많이 힘들지? 친절하게. 두 번째는 너 그럴 줄 알았다. 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해. 세 번째는 용기인데요. 화팅! 화이팅! 보다 버티자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보면 이런 거죠. 많이 힘들어? 그럴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버텨볼까? 버티다 보면 다시, 제가 좀 주식 용어를 써보면, 주린이지만, 우리 인생의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이 찾아올 거야.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죠. 우리가 친구들한테 절친이라면 다 이렇게 위로를 해줄 텐데, 실제 우리가 우리 마음한테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비판을 많이 한대요. 너왜 그래? 그 모양이야? 그럼 자기 비판이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게 본능이죠. 남의 탓을 심하게 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애 쪽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비판을 할수 있다는 건 내가 성숙하다는 증거인데 문제는 번아웃 됐을 때 이걸 쓰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이 쓰는 게 자아팽창이라는 좀 어색한 단어인데요. 이거를 자존감을 부스팅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아, 요번에 좀 스마트폰 바꿔서 기분 좀 업? 아, 주말에 좀 새로운 옷좀 사서 기분 업? 기분 전환하는 거죠. 이걸 또잘쓸수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도 많죠. 친구 사이에서. 문제는 너무 지쳤을 때 에너지도 고갈되어 있는데 이쪽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게더 나쁘다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한 거죠. 자아팽창, 자기 비판은 좀 마인드 컨트롤 쪽이죠. 근데 정말 지쳤을 때는 자기 연민. 최근에 버클리 경영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번아웃된 분들을 두 군으로 나눠서 자기에게 편지, 셀프 편지를 쓰게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버텨볼까라. 자기 연민적인 편지를 쓰신 분들이 자아팽창적 편지. 난 문제 없어. 운이 나빠할 뿐이야. 다음엔 돌파할 수 있어. 아, 이것도 멋진 거긴 한데, 번아웃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 연민적인 편지를 쓰신 분들이 회복도 빠르고 퍼포먼스의 개선도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연민을 좀잘 훈련할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직장인의 80%가 겪는다는 번아웃 증후군. 당신도 번아웃입니까?

다양한 번아웃의 증상들.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다. 마음 충전이 필요한 시간.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지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아보라.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세상을 덮친 코로나19.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청년 실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취업시장까지 덮친 코로나 블루.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나를 지키는 긍정의 심리학.

현대사회를 초연결 사회라 하죠. 네,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사물, 인터넷부터 해서 뭐 메타버스 뭐 등등등 해서 점점 수많은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는 초연결 사회를 이미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아, 이상하게 또 외로움은 더 느끼는 이런 고충들도 이야기 하시고요. 아, 그리고 의외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뭐 많은 업무량, 공부량도 내 마음을 지치게 하지만, 의외로 연구를 해봤더니 외로움이라는 게내 마음의 에너지를 싹 번아웃, 태워버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외로움이 가져오는 번아웃은 어떻게 좀잘 연민, 안아줄 수 있느냐? 그거의 실천 키워드로서 좀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한 연구를 보면요. 테크노 포런스. 네. 기술로 인한 네. 인터퍼런스, 간섭, 기술 간섭, 뭐 이런 용어가 연구됐는데요. 야, 이거 무슨 IT 용어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 부모가 스마트폰, 이런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디바이스에 얼마나 몰입하느냐와 아이의 뭐 정서 상태, 뭐 이런 거와의 연관성을 본 연구예요. 봤더니 네, 부모님들이 너무 그런 디지털 네트워킹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도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짜증이 늘거나 좀 키우기도 어려운 쪽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퍼런스뿐만 아니라 코그니티브 인터퍼런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꼭 뭐, 스마트폰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도 부모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자녀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이지만 따로 있어도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뭐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어떤 상대방에게 외로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외로움이 요즘 더 심해졌냐는 거죠. 초연결 사회가 외로움을 만든 거냐? 아니면 반대로 외로움이 초연결 사회를 만든 거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초연결 사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외로 먼저 알아봐야 될게이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좀잘 관리를 해줘야 될그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또 엉뚱한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는 뭐 지금 다양한 연령층이 있겠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랑 상관 있을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나이가 젊을수록, 예, 뭐 대충 언제까지 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사람이란 게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싶은 게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이런 좀 오래 살수 있게 된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치매이죠. 왜냐하면 아직 완치법이 없고, 열에 한 분이 80 이후에 치매 위험에 노출되니 간단치 않죠. 그리고 간병하는 가족분들이 우울증에 이른다는 연구 통계도 50%에나 이릅니다. 그럼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고혈압, 당뇨, 뭐 운동 이런 쪽도 중요한데요. 외로움과 치매 관계 있어 보이세요? 란셋이라는 유명 잡지의 치매 위험도 그걸 보면요. 표를 보면요. 4%가 외로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도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외롭다 보면 우울하기도 쉽겠죠? 네. 그게 또 4%입니다. 우리가 좀 노력해서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퍼센트를 40% 정도다.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4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분의 8이 의외로 외로움, 우울증 같은 마음과 관련됐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치매 예방은 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됩니다. 치매 걱정은 네, 치매 예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마음을 잘 이렇게 도닥거려 주는 게 내가 20대든 10대든 30대든 사실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물론 70대든 그게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쪽으로 갈수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정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간단치 않은, 우리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감정이죠. 번아웃도 일으키고요.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을 거예요. 혼자이고 싶다. 네. Being alone. 요즘 혼여행 유행이죠. 혼술도 유행이고, 혼밥도 유행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는 얘기가 외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거는 자유에 대한 욕구이고요. 외로움이라는 건 사실 사랑, 우정, 친밀에 대한 욕구인데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여행 가시면 그럼 혼자를 즐기고 싶으셔서 간 건데, 거의 1분 단위로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리시고, 좋니? 어떠니? 이런 걸 보면 왜 혼여행을 갔을까? 그 친구랑 같이 가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공간 속에서 붙어 있게 되면 네, 좀 깝깝함이 느껴지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상대방한테 느끼는 게꼭 잘못 만났다기보다는 부부는 영촌이라는 게 디스턴스, 거리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그러면 좀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 해결이 되느냐. 또 자유롭긴 하지만, 또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내 마음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너무 외롭다. 난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삶이 이렇다.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외로움이 수년 전에 번아웃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네,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최고 외로움 담당자, 치프 외로움 오피서를 두는 회사도 있다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임원이 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까? 인데요. 그만큼 외로움에 대해서.

0: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겠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현재 외로움은 결핍보다는 본능으로서 더 이해합니다. 누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외롭다는 거죠. 외롭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 사회적 동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더 외로운 분이 있고 덜 외로운 분이 있대요. 아마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외로움 유전자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요. 저와 지금 연결이 되어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연결을 원한다는 거는 내가 외로움 유전자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나쁜 거냐? 장점 많습니다. 네, 연결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감 소통 능력도 좋고요. 주변에 사람도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외로움 유전자가 많은 분들이. 근데 외로워요. 이게 좀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이게 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팁인데요. 행복 중독이란 단어가 이슈화가 됐었죠.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슬픔, 우울증은 치료해야 되지만 그냥 우울한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아요. 3분의 2, 5분의 4는 외로움, 슬픔, 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지만 외로움, 슬픔, 우울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안아주고 훈련하신 분들이 정말 영화 히로우 같은 강력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때 즐거운 영화만 보는 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의 영화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감정을 다 즐길 수 있는. 네, 그래서 외로움은 본능이다. 이런 이해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그걸 잘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연민이라는 마음 충전에 있어서 두 가지 실천 키워드 중첫 번째가 연결입니다. 초연결 사회지만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와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연결은 좀 다르겠죠. 어느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좀 균형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MZ세대에 대한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기성세대는 MZ세대들은 디지털적인 정보나 그런 것만 훨씬 중요하게 여길 거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 리서치 결과를 보면 그만큼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지털 정보의 한계를 잘 알아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아날로그적 만남, 그리고 가족이나 정말 믿는 지인의 정보에 더 중요한 결정을 의지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봤는데요. 그런 게 사실은 균형인 거죠. 초연결 사회지만 따뜻한 아날로그의 연결이 함께 병행되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잘 쉬어. 하고 침대에 눕혀 놓는 분은 없으시겠죠. 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데요. 이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면요. 몸을 눕혀 놓으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근데 마음이 지쳐서 힘드신 분들, 번아웃된 분들은요. 48시간 주말 누워 있었는데 더 꺼져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귀찮지만 우리 마음도 스마트폰처럼 연결이라는 힐링 활동을 해 주어야 뭔가 에너지와 연결을 해 줘야 재충전이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과 연결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와 힐링 커넥션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요즘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라는 스트레스 관리 목표는 불가능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혼자보다는 공감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훨씬 회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연결과 관련해서 드리는 팁이 올해 새로운 힐링 친구 사귀셨나요? 라는 이런 좀 권유를 드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새로운 힐링 친구 올해 만나셨나요? 네.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노력 중인데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아 봤습니다. 막 사람을 만났는데 힐링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친한 사람을 늘린다는 거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친한 사람을 뭐 공부하다, 일을 하다 만날 수 있지만 힐링 친구라는 거는 느껴보려면 그 사람을 내 가슴에 좀 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힐링이 되는지 좀 집중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좀 구체적인 또 제안을 드리면요. 1년에 힐링 친구 한명 만나려면요. 최소 12타수 1안타. 한 달에 한 명씩 돼봐야 됩니다. 굉장히 나랑 잘 맞고 힐링 친구가 될것 같은데 마음에 돼보면 별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케미스트리, 예,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옛날 친구는 말고 꼭 새로운 친구만 만나야 되느냐? 또한은 베스트 프렌드와 힐링 친구는 다른 거냐? 이런 이야기 주시는데요. 꼭 새로운 사람의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엔 나에게 힐링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좀 만남이 없었다면 그 친구를 올해의 힐링 친구로 한번 잘 만나? 이렇게 마음을 대볼 수도 있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는 힐링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힐링이 잘 됐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다른 길을 가다 보면 공감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힐링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 혹시 결혼하셨다면 꼭 힐링 친구로 확보해야 될 사람이 네,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뭘 바래? 그냥 잘 살아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잘 작동 안 합니다. 전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음이 금융기관처럼 작동하는 것 같아요. 100의 사랑을 주면 언젠가 꿔준 돈 100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식 사랑, 대출은요, 100 줘서 20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내 친구와로서 자녀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게 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녀분들도 그래요.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부모님한테 특히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게 어색한 거죠. 또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부모님 먼저 가실 텐데 이게 잘 힐링 친구와 하지 않으면 그 섭섭함이 많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당장 급하게 이 모든 걸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은 두 분이니까 이것도 한해한해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녀가 셋이면 동시에 하지 말고 더 친한, 나와 케미가 잘 맞는 자녀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내가 중요한 거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해라. 그게 효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좋은 커넥션으로 지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차 한잔 할수 있는 뭐 때론 뭐 소주 한잔 할수 있는 뭐 그런 친구가 존재할 때내 외로움이란 본능을 잘 감싸주고 그걸로 인한 번아웃도 막아줘서 오히려 내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연구로서도 입증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연결은 위기 후 성장. 뭐 우리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위기 후 성장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세상의 탑리더까지 오르신 분들을 보면 결국 위기, 그 슬럼프를 얼마나 잘 견뎠느냐. 그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연결이죠.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 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기 인식을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힐링 친구를 넘어 바로 그 사람, right person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조언을 듣고 싶으실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조언에 있어서는 힐링 프렌드도 그렇지만 조언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보단 양보단 질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내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요, 우리 뇌가 헷갈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시험이든 또 회사에서 뭘 업무를 하든 좌절이라는 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대표적인 좌절이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직장인이면 승진해서 좌절했을 텐데 이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결과가 나왔다는 뭐 이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왜? 좌절은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연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한 예를 들면 내가 왜 승진해서 잘안 됐는지, 내가 이번 시험에서 왜좀잘안 됐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수 있는 경험을 가진 바로 그한 사람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얘기 듣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 의견을 쫓았더니 잘 풀려가더라 하는 그런 사람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연결이 중요한 거죠. 그냥 요번에 그냥 내가 진짜 좀 시험 공부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잘했는데 뭐 자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정치적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요번에 이 팀이 안 맞았나 봐. 회사에서 팀을 옮길 거야. 내지는 이 시험이 나랑 안 맞나 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준비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정확하게 내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환경만 변화를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될수 있는 걸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펄슨을 통해 좋은 충고, 피드백을 듣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걸로 통해 내 문제를 인식한 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주변에 새로운 여러 가지 연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새로운 지식, 날리지를 습득해서 그런 외부 네트워크를 또 강화시키는 게 내가 좋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서 내가 일적으로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되게 뻔하죠. 뻔한데 의외로 또 여쭤보면 바로 그 라이펄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 올리면요. 외로움은 본능이다. 외로울 수 있다. 외로울수록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외로움은 크게 우리를 지치게 할수 있어서 커넥션, 연결이 중요하고 거기엔 힐링 프렌드도 있지만 동시에 좌절이 왔을 때 나한테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줄수 있는 그 right person, 바로 그 사람과의 연결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초연결 사회의 역설, 외로움. 외로워서 초연결 사회를 만든 것일까? 초연결 사회가 외로움을 만든 것일까? 외로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혼자이고 싶으면서 또 함께이고 싶은 인간의 두 얼굴. 따로 또 같이 두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은 따뜻한 공감의 소통이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세상을 덮친 코로나19.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청년 실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취업시장까지 덮친 코로나 블루.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나를 지키는 긍정의 심리학.

나는 강철 멘탈이다 생각하시나요? 강철 멘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요, 강철 멘탈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나 있으세요. 누구나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성공하신 아주 대기업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이 자기가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작은 거에도 너무 소심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나는 유리 멘탈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명 기업의 성공적인 최고 경영자까지 하신 분이 유리 멘탈이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분이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 멘탈을 표현을 바꾸면 고성능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능 멘탈이 꼭 가져야 될 특징으로서 저는 섬세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단어를 자꾸 다른 걸 쓰기 시작하면요, 그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은퇴하신 최고 경영자의 용어를 팩트체크해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좀 불편은 하지만 상당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멘탈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이게 요즘 너무 작은 거에도 다 좋은 게 없다고 반응하다 보니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부정적인 생각이 좀 느는데 이것도 뭔가 고성능 멘탈과 연관이 있는 듯 하다가 팩트인 거죠. 섬세해야 됩니다. 섬세해야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나 수많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죠. 섬세한 마음을 갖는 거는 고성능 멘탈의 기본 특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언어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자꾸 유리 멘탈이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가지고 내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마음이 약해요, 소심해요, 제발 좀 무뚝뚝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찾으세요. 그럼 저는 단어를 바꿔주기 바쁩니다. 소심함이 아니라 섬세함이다. 섬세함은 고성능이다 라는 거죠.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뭐 무뚝뚝함도 하나의 삶의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섬세함이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함도 있지만 더 느낄 수도 있고 어쨌든 더 주변 상황에 잘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불편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이 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정신과 의사 좀 한 28년 했더니요,

희한하게도 중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뚝뚝하지 않으면 섬세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꾸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시려고 그러면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특히나 성격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점을 없애는 것보다는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죠. 한 번은 너무나 내향적인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회사 생활을 못 하겠구나 했는데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영업 임원이신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내성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한테 진실성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겠죠. 어떤 연구가 하나 있느냐면요. 미국 연구긴 한데요. 피자 판매점을 이렇게 체인 프랜차이즈라는 회사에서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성향 차이를 놓고 매출 정도를 봤어요. 상식적으로는 외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구성원이 붙으면 매출이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내향적인 리더와 외향적인 구성원이 만났을 때 매출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향적인 성격에 장점이 있거든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진 않지만 수용성이 좋고 잘 경청을 해주니까 오히려 외향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이 리더가 어떻게 보면 더 현대적 리더라고 할수 있죠. 현대적 리더는 가자 아주 중요하지만 잘그 경청을 해서 함께 나가는 힘이 더 중요한데 그 내향적 성향의 리더가 그런 특징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면 그걸 받아서 잘 이끌어주니까 오히려 거기에 매출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 특징을 너무 못해요. 뭐 이래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셔라.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리더가 될수 있는 세상인지도 모르죠. 외향적인 분들은 자기 성격 갖고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향적인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단점만 보며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 마음을 좀잘 들여다보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거를 요즘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죠.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인공으로서는 유리 멘탈 같지만 그 유리 멘탈 안에 강함이 있음이 보여질 수 있고 내가 좌절됐을 때도 그 안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으시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앞에 제가 최고 경영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뭐 이런 고민하셨다고 했죠. 도대체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올리고 부정적이고 나쁜 실패의 느낌과 기억은 줄여야 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마음 조종적 접근이죠.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잘 되지 않을까요? 둘다다내 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요. 그게 삶의 경험으로 통해서 쌓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세에서 5세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어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찻길을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이런 행동 어린아이들이 해서 부모님을 너무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의 반은 굉장히 다크 초콜릿처럼 어둡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되게 환하고 여유로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기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는 것도 지혜인 거죠. 0세에서 5세 발랄하지만 위기 행동을, 위험 행동을 하는 건요. 이게 위험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쌓였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느냐? 점점 많이 보이거든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하면 안될 일. 100세 먹은 엄마가 70세 된 아들한테 조심하라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일 수 있죠.

마음 관리에 있어서 부정을 줄여서 긍정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내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소중한 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너무 내 중앙에 있으면 아, 지난번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혜로선 중요한데 얘가 자꾸 센터에 있으면 내 삶이 오늘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나에게 있는 긍정성이 거기에 싹 찾아들 때이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요즘 집, 인테리어 관련된 방송들이 인기인데요. 마음에도 나만의 공간, 집을 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공간 확보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좀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그 기전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산책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하루 10분 산책. 아무리 바쁜 상황에도 마음의 여유의 문제지 이거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좀 딱히 내 거가 없다면 이것부터 한번 시작하시는 거 제안드리고 싶어요. 꼭 10분만 해야 되느냐 말씀 주시는데요. 아닙니다. 1분을 하셔도 좋고 60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꼭 60분씩 산책할래?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제발 그러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 공장이 작동하거든요. 그날 마음 가는 대로 1초면 1초, 60분이면 60분, 61분이면 61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산책을 특별히 좋아하시지 않아도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복잡하고 고민이 될때 하늘을 보고 걸었더니 이상하게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이게 어떤 메커니즘 일까요? 하늘을 보고 걸을 때 하늘에 내가 하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늘이란 스크린에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뒤에 영사기가 프로젝터가 이렇게 스크린에 쏘는 것처럼 나를 하늘에 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뿐만 아닙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그 책에 나를 투사,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죠? 공간이 생기게 되죠. 공간이 생길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다내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신데 내가 약간 그때 분리가 됩니다. 주인공으로서의 나, 공간이 생기면서 관찰자로서의 나. 내 인생을 마치 스크린에 쏴서 보는 듯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어려운 지금 마음이 지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힘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관객으로서 나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그 위기 후 성장 프로그램이 잘 켜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미나리란 영화 다 아시죠? 윤여정 씨의 그 영화를 볼때 어떠셨어요? 윤여정 씨 캐릭터가 내 인생이 되길 바라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 관객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 인생도 의미가 있어라고 느껴지죠. 더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부럽다. 오스카상도 받고 유명해지시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나는 요즘 시험 준비 등등으로 너무 힘들어. 실패도 경험했어. 좌절이야. 이게 주인공으로서의 나의 마음이라면 마음 안에 공간이 생겨져서 관찰자로 주인공인 나를 보면 약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나 멋있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번아웃에 지친 내 마음에 마음 충전도 일으키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객으로서 그렇게 날 바라봐 줄때 어떤 게또 중요한 부분이 작동하냐면요. 작가로서의 내가 시나리오를 긍정

0: 부정적으로 쓴다는 거죠. 아, 요즘 마이크로 트라우마란 얘기도 씁니다.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적 경험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걸 얻지 못한 뭐 이런 좌절도 미니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는데, 트라우마의 문제는요, 과거의 건데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일 콘서트가 있는 가수가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내일이 두렵겠죠. 그럼 벌써 오늘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공 경험을 가진 가수는 내일의 콘서트가 기대돼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벌써 현재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현재도 좋고, 그러니 미래의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이란 영화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뭐 실제로, 그래서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치료에도 스토리텔링 세라피, 뭐 이야기 치료라는 걸 써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늪에 빠졌는데 그 안에 잠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한 발을 내딛었어. 그리고 두 번째 발을 내딛었어. 그래서 나는 극복했어.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도움되지만, 우리가 그냥 미니 트라우마, 우리 삶 속에서 트라우마에 있어서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그 안에서 긍정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세입니다. 요즘 명상에 있어서도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 명상 이런 게 유행인데요. 처음 저는 마음 챙김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을 막 챙기라는 건가 했는데 완전 반대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명상도 다 맞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유명 IT 회사 같은 데서도 쓰는 아주 간단한 잠시 정지라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엄청 간단한데요. 좀 일단 뭔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서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왜? 아, 그게 지혜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충신을 먼저 인지해야 되느냐, 역신을 먼저 인지해야 되느냐. 충신은 평생 몰라도 됩니다. 충신이니까. 하지만 역신은 빨리 인지해야 돼서 우리가 좀 이런 위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보니 걱정이 먼저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억지로 누르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다가 긍정적인 생각은 좀 들이마시는 호흡에, 부정적인 생각은 내쉬는 호흡에 이러다 보면 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뭔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찾아오는 게 없는지. 예를 들어 창문 뒤에 저 햇살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럴 때내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이게 맞으시면요, 그쪽을 내 걸로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저는 명상이 맞느냐고요? 좀 맞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건 맞더라고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자전거 타면서, 천천히 타면서 한또 명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너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건 또 저랑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를 메타 뷰라고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좀 비판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유리 멘탈이 되고 나는 낙오자고 미래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그게 다 경험이고 기회고 또 다른 나의 장점이 될수 있어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되고 실제로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메타뷰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저는 바다새라고 생각 항상 해 봅니다. 상징적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루 10분 정도는 바다새로서 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좌절된 내 마음에 긍정성이 차오르는 걸까요? 그거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로 훈련하는 하면 된다 쪽은 목표가 높아야 됩니다. 성적 올려, 이번 인터뷰 최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매출 올려, 너 이거 할줄 알아야죠. 이쪽은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감성 시스템 쪽은 기대치를 낮출수록 긍정성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소탈한 감성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떠 하늘을 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이게 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 번아웃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하늘만 봐도 행복하다는 분을 어찌 이 번아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로제 씨의 언더그라운드인가의 노래가 저의 최근 좀 힐링송이었는데요. 제가 영어가 매우 쇼트, 짧지만 내용이 내가 많은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뛰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거는 언더그라운드. 해석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바로 내 주변에 있었어. 현재에 있었어. 현재를 즐기자. 현재와 연결하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와 만남을 할 때, 이게 동시에 내 성취의 목표는 높이 두되 마음은 소탈한 감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성취가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하면 된다는 슬로건은 거의 없어졌죠. 공감, 긍정, 창조, 행복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이걸 서비스하는 마음의 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오히려 하면 된다 쪽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을 잘 연결하고 공간을 만들어줄 때 작동하는 연민이란 충전 장치가 오히려 그거를 서비스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과 삶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뇌 안으로 들어가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함께 잡느냐 아니냐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무기력해지면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씀 주셔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무기력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지 싶은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하지.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 생각이고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생기는 게 맞긴 한데요. 반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그게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 친구가 야, 우리 등산이라도 하자. 날씨도 좋은데 하면 무슨 등산이야. 다 귀찮아. 였는데 친구가 나를 거의 끌고 나갔어요. 행동화한 거죠. 그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상 나와보니 괜찮네.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다음 주도 할까?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충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는 게 행동 활성화를 통해 내 마음이 작동되고 그때 오늘 말씀드린 공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갈 때 내가 중요한 걸 준비하고 또 내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습득해야 될 것으로 연민, 연결, 공간, 특히 메타뷰는 좀 요즘에 유행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요. 한번더 우리가 좀 재정리하고 내 마음을 잘 관객으로서 따뜻하게 들여다보며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는 스토리텔링. 그런 여유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나는 왜 남들보다 나에게 더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일까? 마음에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메타뷰. 관객이 되어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내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부정적 생각에 가려진 긍정적인 생각을 마주하는 공간, 메타뷰. 나를 지키는 긍정의 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